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행동도 그렇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갑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예쁜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첫 곡은요 빌리즈의 My Life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런 순간 반대로 또 내가 그런 말도 했어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도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예쁜 말 하나 또 넘겨줄 수 있는지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조금 더 곱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CPBC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빵톡가족 여러분 그리고 문자로도 듣기 무드로 함께해 주세요. 어서오세요. 안젤라 메리치님, 김대영 베드로님, 이미대려삼님, 민들레님, 벨라데타님, 마르티노님 어서어서 오십시오. 오늘 천사들의 대축일이에요. 오늘 천사들 세례명 가지신 모든 분들도 축하드리면서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시작하도록 해요.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9시 6분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7: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8: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않을까. 쉬운 것이 바른 것이다. 장자의 말입니다. 쉬운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바르게 된다라는 뜻이죠. 진리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것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도 생각도 인생도 애써 어렵게 어렵게 살려고 하진 않나 돌아보게 되네요. 누구나 지켜야 하는 상식과 윤리, 도덕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쉽고 단순한 건데 그걸 지나치는 데서 문제가 생기죠. 장자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저지르는 8가지 잘못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제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 주착입니다. 둘째,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 망령이라고 했고요. 셋째, 남의 비율을 맞추려는 것, 우리가 익히 아는 아첨입니다. 넷째, 옳고 그름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 푼수라 합니다. 다섯째, 남의 단점 말하기 좋아하는 것, 참소입니다. 여섯째, 남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지금도 자주 듣는 이간질입니다. 일곱 번째, 나쁜 짓을 칭찬해서 바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간특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옳고 그름 없이 비율을 맞춰 상대의 속셈을 떠보는 것, 음흉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나나무스쿨이 온일 러브 4340님이 신청하셨어요. 장자의 여덟 가지 잘못, 혹시 뜨끔 하신 부분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첨이나 이간질, 음흉 이런 말들은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죠. 2000년도 더 지난 말인데 아직도 생생하다는 건 사람 사는 모습은 그만큼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 근데 사실 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산다 이런 말은 그냥 기본을 충실하게 산다,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기본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 기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바르게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자의 말을 빌어서 한번 내가 살아온 습관들, 아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혹시 드셨나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책 한 줄의 행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대목들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아 이 가을에 이런 글 꼭 나누고 싶다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이런 글 우리 듣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또 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의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벨라데타님, 은빛수녀님, 은근히 저희 마음을 사로잡는 평화방송에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를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 어우 고마운 일이죠. 스텔라님은 수녀님 방송 들으면서 일부러 늦게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첫 곡과 첫 코너는 꼭 듣게 돼요. 아우 고맙습니다. 뭐 9시 출근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듣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으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꿈둥이님은 대녀랑 여행 왔는데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하며 함께 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제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장자 이 성인이 한 말인데요. 우리들이 함께 새겨볼 만한 그런 일상의 안내인 것 같아요. 지침인 것 같아요. 쌀쌀해진 어느 가을 아침에 세월이 흘러 감사 아쉬움이 교차되는 오늘이에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2037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아이린 카라의 팸 들려드릴게요.

페임 아이린 카라였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은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샵 1053에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889님, 우리 은빛수녀님 고맙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친근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동안 잘 지내시고 추석도 잘 지내셨나요? 은빛 이행시 드릴게요. 선물이죠, 선물. 고맙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찢으며 평화의 빛, 빛처럼 반짝반짝 하늘나라 사랑의 건강과 평화를 빌게 이끌어주심에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이행시로 저에게 이렇게 아침에 또 기분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2889님 고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인데요. 첫 곡은요, 0925님이 듣고 싶어하는 패티킴의 이별, 그리고 이미자의 아씨까지 두 곡 듣고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봅니다.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가을날이면 한 번쯤 읊조리게 되는 세계적인 명시 라이너 마리아 리케의 가을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가을날에 대한 느낌, 마음으로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빵은 무료입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나를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저스틴 헤이워드 Forever Autumn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한 줄의 행복은요. 라이너 마리아 리케의 가을날 함께 했어요. 해마다 읽는 시인데도 또 내가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구절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첫 글, 첫 구절, 주여 때가 왔습니다. 이 첫 구절만 들어도 뭔가 뭉클하지 않나요? 굉장히 담대하고 장엄한 느낌? 아, 이 첫 구절에서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우리 참 좋은가 여러분은 이 시를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학창시절 교과서에서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날 우연히 이 한 줄이 라디오에서 들려올 수도 있고요. 낮에는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긴 여름 끝에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고마운 계절. 릴케가 살던 시절보다 우리의 여름은 훨씬 더 뜨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와, 이 부분도 정말 위대한 구절.

0: 소린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아, 이 어느 해에는 잘 익어가는 과일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느 해에는 또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 또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혼자로 남는다. 이 구절도 또 머물게 되고요. 시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시를 읽는 내가 달라지죠. 그래서 좋은 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가 그러하듯이 좋은 시도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과 함께 리케의 가을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가을 되면 어떤 글이 떠오르세요? 유난히 다가오는 마음의 구절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또 이 가을날이면 떠오르는 사연 또 사람? 그리운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을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8월의 장미님, 아우, 선곡도 수녀님 말씀도 좋아요. 저는 타방송 듣다가 넘어왔어요. 어제부터 출석하고 있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8월의 장미님 고맙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네요. 그 타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모르지만 일단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 길게 함께 합시다. 5983님, 커피 잘 먹었어요.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이 시간에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어르신들 간호 치료하는 시간이라 사연은 잘 못 보내지만 커피 선물 주셔서 감사히 받았다고 감사 인사하고 싶었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5983님, 이렇게 일하시면서 또 이어폰으로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 저희의 방송이 5983님이 하시는 일에 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978님, 와우, 오늘 커피 쿠폰 당첨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제 소확행 퀴즈 당첨되신 분들 오늘 커피 쿠폰 받으셨나 봅니다. 5016님,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내내 행복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둥글게 이엔수녀님께서 달에 실금이 가서 몸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시에 하면 또 이엔수녀님이 떠오르신 것 같아요. 이엔수녀님, 이엔수녀님의 또 시도 한번 낭송해드리면 좋겠죠. 이어지는 노래는요, 사이먼의 가펑클의 Leaves That Are Green 들려드립니다.
1: 21 years when I wrote this song

사이먼의 가펑클, 리브스데일 알크린, 닉 드레이크, 리버맨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이렇게 가을날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가을날 어떤 생각, 고독하신가요?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나마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라고 또 릴케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누구에게 긴 편지를 써본 적 있으세요? 그 기억이 아련하시죠? 아득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손편지 한 통 받아보기도 어렵고 쓰기도 힘듭니다. 다 톡으로 하잖아요. 이 가을에는 누군가에게 6필로 깊이 깊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꾹꾹 눌러 편지 한 장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37님,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라는 마지막 글귀가 마음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어요. 떨어지는 낙엽 따라 내 마음도 사라지는 듯하는 이 가을날, 언제까지나 눈동자와 마음에 새겨버리고 싶은데 더듬는 인생입니다. 와우, 완전 한 편의 시를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이 더듬는 낙엽 따라가는 이 내 마음 어쩌면 좋을까요? 유독 가을이 되면 고독하다라는, 외롭다는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4340님은 진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해주소서, 이 구절이 와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인으로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들도록 노력해볼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노력 한다라는 건 또 얼마나 또 가히 없는 아름다운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4592님은 저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는 글이 생각났어요. 반대로 가을은 여자의 계절인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과 높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맞으며 왠지 센치해지거든요. 가을은 남녀 관계없이 감정의 계절인가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그런 글이 참 많아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아마 이 가을이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침묵과 조용한 계절이라서 옛날 남자분들은 조용한 것이 또 미덕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오늘 가을날에 대한 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누군가에게 편지 한 장 써보고 그러면서 지난 여름 참으로 위대했기에 이 가을은 조금 더 여유롭게 깊게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끝곡은요, 4592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뱅크의 가을의 전설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2: 고마워.
0: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6: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6: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6: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6: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놀이 중에 낙화놀이가 있습니다. 떨어질 낙, 불화를 써서 불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다고 붙은 이름인데요. 보통 떨어진다고 하면 끝나거나 사라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낙화놀이는 다릅니다.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같은 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남을지 모르겠네요. 자, 주세페 따르띠니의 트럼펫과 콘티뉴어를 위한 콘체르토 협주곡, 1악장 그란디오조 웅장하게, 트럼펫의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의 트럼펫 주자 출신 파초 플로레스, 합시코들의 자비네 에르트만, 그리고 크리스티안 바스케스도 역시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의

이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지휘자입니다.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이끌죠. 함께 들어봅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0: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 아주 활기찬 그리고 생기 넘치는 희망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주세페 따르티니의 트럼펫과 콘티누오를 위한 콘체르토 협주곡 1악장 그란디오소. 웅장하게 트럼펫의 파초 플로레스, 합세코드의 자비네 에르트만,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지휘한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마리아노 모레스 엘 탕고 데 록산, 영화 블랑루즈 가운데서 록산의 탕고, 자 바이올린의 나탈리아 발렙스카, 그리고 폴리쉬 볼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마리아노 모레스의 El Tango de Roxanne, 이 영화 블랑루즈, 이제 블랑루즈는 그 뮤지컬로도 아주 나와서 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록산의 탱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발린 나탈리아 발레프스카, 폴리시 볼틱 페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 아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세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쾌열번호 201 2악장 안단테 들으시겠습니다. 베르나르트 포르크가 지휘한 아카데미 피어 알테 무직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 쪽 켈보노 201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들으셨습니다. 베르나르트 포크가 지휘한 아카데미피어 알테무직 베를린의 연주로 함께 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서울국제음악제 2026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삶에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 중에서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세레나데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열리고, 11일 일요일 오후 5시 심포 오케스트라 빛과 그림자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두 공연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 두 공연 중에서 원하시는 공연 여러분이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10일 토요일에는 그 세레나데, 이렇게 해서 브람스 세레나데 1번, 모차르트 세레나데 10번, 그란 파르티타,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이 함께 이 연주를 해주고요. 그리고 1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서진이 지휘하는 심포 오케스트라,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이언 버스트리치, 트럼펫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그리고 호른의 라도반 블라드코비치, 바이올린의 엘리나 베흘레, 그리고 비올라의 이한나, 피아니스트 박종회, 이경선 악장이 이끄는 심포 오케스트라, 레스피기의 석양과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브리튼의 테너와 호른, 현을 위한 세레나데, 샤스타코비치의 피아노와 트럼펫,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까지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두 공연 모두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이 안토닌 드보우작의 8개 슬라보닉 댄스스, 8개 슬라브 무곡, 작품 46, 브루크하우저 번호 83, 8번입니다. 쥐단초 프레스토, 오랫동안 또 체크 필라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죠. 이르지벨로 흘라베기 지휘한 체크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8개 슬라보닉 댄시스 작품 46 브루크하우저 번호 83 슬라브 무곡 슬라브 춤곡 8번 G단조 프레스토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르지 벨로 흘라벡이 지휘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입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는 젊은 시절 명성 높은 피아노 콩쿠르를 휩쓸며 화려하게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지휘에 대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에센바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지휘자의 길로 이끈 인물 바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조지 시엘입니다. 조지 시엘은 당대 최고의 원벽주의자 지휘자로 불릴 만큼 정밀하고 명확한 음악을 추구한 거장이었죠. 특히 그는 혹독할 정도로 오케스트라를 세밀하게 훈련시키는 지휘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에센바흐는 이런 조지 시엘에게서 악보를 치밀하게 읽고 음악의 구조와 흐름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프레이징, 그러니까 음악적 악구를 어떻게 이어가고 어디에서 긴장을 만들며 어디에서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시엘을 통해 깊이 익히게 되죠. 그리고 에센바흐에게는 또 한 명의 중요한 멘토가 있었는데요. 바로 헤베르트 폰 카라얀입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15,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피아니스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헤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젊은 피아니스트로 주목받던 에센바흐는 1966년 12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하며 거장 카라얀과 인연을 맺습니다. 카라얀은 에센바흐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했고 이 인연은 그가 더 넓은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힘이 되죠. 에센바흐는 조지 세렉에게서 정밀한 분석을, 카라얀에게서 큰 음악적 시야와 자극을 얻으며 지휘자로서의 길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휘활동을 시작하며 피아니스트를 넘어 지휘자로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혀가는데요. 평론가들이 그의 지휘를 두고 생동감과 역동성이 넘친다고 평가한 것도 이처럼 엄격한 훈련과 거장들의 영향을 거쳐 다져진 단단한 음악적 골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 속에서 성장한 에센바흐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유명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연습실에서도 최고의 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단원들에게 매우 엄격한 훈련을 요구하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88년 에센바흐가 휴스턴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후 남긴 초기 명작 브람스 교향곡 4번 가운데 듣겠습니다. 브람스 심포니 No. 4 2단조 작품 98 3악장 알레그로 조코조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심포니 넘버 4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3악장 알레그로 조코저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또 지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었고요. 또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15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피아노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헬베트 폰 카라엔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예술가의 항구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편 이어집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라 포르자 델 데스티노 오페라 운명의 힘 가운데 서곡 역시 뭐 리카르도 무티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오케스트라 필라르모니카 델라 스칼라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La Forza del Destino, 운명의 힘, 이 오페라의 서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라르모니카 델라 스칼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오페라의 첫 경험이 매트에서 플라시도 도밍고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억이 참 눈에 선합니다. 도밍고가 부르던 그 이 모습을. 자, 이제 에드워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for string orchestra 작품 20, 그 중에서 오늘은 2악장 라르게토 천천히 함께 듣겠습니다. 바이올린과 지휘의 다니엘 호프, 쥐리 혁함모 오케스터, 쥐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2부에는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오늘 함께합니다. 첼리스트 홍지연, 피아니스트 이재환 두 분 모시고 또 멋진 음악과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또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0: 의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 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화면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약간 뭐 스파이더맨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아침입니다. 이 약간 우리 첼리스트께 조금의 바이러스도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0: 회색 마스크를 쓰고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의 다 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벗을 수 있는데 내일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요. 오늘 아주 멋진 또 첼리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10월 16일 헌정이라는 이름의 독주회를 이제 여는 첼리스트 홍지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야, 네, 네. 처음에만 그렇게 그 얌전하게 얘기하실 거죠?
1: 네.
0: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피아니스트 이재환, 우리 가톨릭 대학교 교수시죠? 피아노과 또 교수시고 하상 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부님이 오신 것 같아요. 신부님이 피아노 치실 것 같은 아주 그런 성스러운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홍지연 씨를 모셨는데 그 이화여대의 또 첼리스트 중에서 상당히 그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 아름다운 이화인 이런 상은 아직 안 받으셨죠?
1: 아, 네.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네네네. 네, 네.
0: 그 우리 홍지연 첼리스트 하면은 솔리스트로도 활동하고 또 뭐 이 쿼텟 활동 이화 또
1: 쿼트로 이화
0: 쿼트로 네. 이화 쿼트로 이화도 활발히 하시고 또 이 체인버 활동 오케스트라 활동도
1: 아니요
0: 안 하시나요? 오케스트라도
1: 네,
0: 안 하세요?
1: 네, 네.
0: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선생님들한테 좀 주로 영감을 많이 받으셨는지 가르침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제가 이화여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네. 대학원 과정으로 처음 이제 미국 갔을 때 예일 네. 대학의 알도 파리소 선생님께 이제
0: 그 세계적인 우리
1: 네.
0: 알도 파리소
1: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0: 강효 선생님 덕분에 그 대관령 국제음악제에서
1: 네, 네.
0: 자주 배웠던 알도 네. 파리소 선생님.
1: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솔리스트가 되는지 네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여기를 어떻게 저렇게 라기보다는 굉장히 크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서의 네. 이런 이 청중과의 이런 소통 그리고 네. 피아니스트와의 뭐 소나타 같은 경우에 소통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셔가지고 사실 저 한국에서는 네. 뭐 좋은 선생님께 당연히 이제 교육을 쭉 받았는데 그때는 네. 저도 뭐 이제 조금 어렵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이제 테크닉이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거를 너무 집중해서 배웠는데 네.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위를 좀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차원이 좀 다르셨나요?
1: 뭐 이렇게 종류가 달랐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때에 제가 약간 뒤통수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네
0: 근데 알도파리 선생님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평소에 다닐 때도 의상도 굉장히 갖춰 입어라
1: 맞아요.
0: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선생님께서 네. 레슨을 오시는데 나이가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80
0: 그렇죠.
1: 뭐 그렇게 되셨을 나이인데요.
0: 이렇게 스카프에다가
1: 항상 너무 멋지게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흐트러짐 없으신 모습에 야. 그리고 넥타이 색깔도 정말로 가지 각각 너무 쨍하고 예쁜 색깔로
0: 네네네네.
1: 항상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렇게 오시는 선생님 앞에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간다는 것은 약간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너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이제 딱 차려입고 가면은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입고 와야 된다 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0: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네. 이렇게 해주셨던 선생님이고 알도파리소 선생님 제자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또 티처. 우리 그 첼로의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그 영향을 또 우리 홍지연 씨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앨범도 내셨잖아요.
1: 네.
0: 그 앨범을 내셨을 때는 어떤 레퍼토리들이었죠?
1: 앨범은 조금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품들 위주였거든요.
0: 예.
1: 그래서 뭐 라흐마니노프의 보컬 리제, 그다음에 오늘 들려드린 자클린의 눈물도 있고
0: 네, 네, 네.
1: 카사도 레퀴브로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레의 꿈을 꾼 후에 뭐 이런 류의
0: 예.
1: 잔잔한 곡들 소품이 있었고요.
0: 네.
1: 약간

0: 그 두 곡은 네. 보너스 트랙처럼 Love of My Life라는 예. 그런 대중적인 곡 그리고 사실 나미의 슬픈 인연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그게 사실은 일본 곡이었거든요 원래는
1: 그래요?
0: 네네네 오. 그래서 제목이 뭐 슬픈 인연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일본 곡의 제목으로
1: 아 그게 원래 일본 곡이었어요?
0: 네네네네
1: 거군요?
0: 네 그걸 이제 클래식적으로 편곡을 네. 해가지고 녹음을 했죠.
1: 이야, 그것도 들어보고 싶네요.
0: 네.
1: 자,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독주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 헌정이라는 이름 누구한테 헌정하시는 거예요?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연주를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약간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좀 음악을 헌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사실 이제 헌정이라고 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연주하는 그날의 레퍼토어 모든 곡들이 작곡가들이 자기가 아끼는 혹은 감사하는 존경하는 분들께 헌정하는 곡이에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재환 하상 바오로 우리 가톨릭대 교수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끌려오시게 된 거예요?
2: 저희는 일단 고등학교 동기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1: 서울 예고 아닙니까?
2: 네, 서울 예고 동기고 홍재원 선생님 귀국하신 이후에 네. 이제 연락이 닿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독주회를 계속 같이 했었고
1: 네.
2: 음반 작업할 때도 같이 반주로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도 오랜만에 독주회를 하면서 다시 찾아줘서 네. 다 같이 연주하게 됐습니다.
1: 이야, 두 분의 그 우정이 고등학교 때 고1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0: 고1 때 같은 반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네. 제가 굉장히 수줍은 여학생이어서 남학생들과 잘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1: 저랑 똑같으시네요.
0: 그리고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이제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귀국을 했는데 막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연락을 했죠.
1: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인연이 몇 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2: 거의 한 15년 정도 돼요.
0: 그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두 분이 어떤 멋진 연주를 들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이 자크 오펜바흐의 렐람 드 자클린, 자클린의 눈물 이거는 뭐 좀 거의 한국 사람이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레퍼토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좋아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것과 굉장히 맞는 센티멘탈한 곡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 곡을 이렇게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0: 아, 지금 이제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지금 이제 가을의 정서와 좀 계절과 잘 어울리는 네. 곡이기도 해서 또 골라봤습니다.
1: 야, 이 곡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 첼리스트 홍지연, 피아노 이재환의 연주로 이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또 이야기 나누죠, 뭐.
0: 네,
1: 두 분 부탁드립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렐람 드 자클린, 자클린의 눈물. 자크 오펜바흐가 이제 첼리스트였기 때문에 이 곡을 또 작곡을 멋지게 했습니다. 작품 76의 2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브라보, 브라비. 샤크 오펜바흐의 Les larmes de Jacqueline, 자클린의 눈물.

0: 76의 2번 첼리스트 홍지연, 피아니스트 이재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연주하시면서 완전 몰두하셨어요? 어떠세요?
1: 네.
0: 오, 제가
1: 아, 노력했어요.
0: 제가 기침하는 네. 소리 좀 들려요.
1: 네.
0: 전 이제 자클린의 눈물을 이제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너무 그 심정이 왈칵했는지 막 기침이 나와서 콧물이 막 자클린의 아, 네. 콧물. 오늘 전 오늘 완전히 새로운 네. 경험을 했습니다. 아, 진짜 죽다 살아났네요 지금. 야, 근데 그래도 곡이 끝날 때 되니까 그 마음이 안정되어가지고 역시 그 파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의 파고가 그걸 잘 만들어주신 우리 또 어유 빨리 해야지. 이거 찾아야 돼요. 우리 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 여기 있다. 홍지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사연을 좀 볼게요. 반갑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늘사랑 올려주셨고요. 파이팅입니다. 바우. 네, 청중과의 소통 중요하죠. 지니클라라. 참, 어제는 맥도날드 알바생, 오늘은 롯데리 알바생. 룩이라고 심해 올려주셨고요. 아주 그 적절한 멘트와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뉘신가에서 찾아봤더니 전에 소니 클래식에서 나온 앨범 자켓이 눈에 익네요. 아, 이분이구나 했네요. 하고 심해요 올려주셨고요. 자클린의 눈물 슬퍼요. 유경랑 씨 올려주셨고 양파 살짝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최윤영 씨 아침부터 귀호강합니다. 자클린의 눈물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여러 가지 느낌 울림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도 좋은 자클린의 눈물 하늘사랑 또 올려주셨고요. 감기 투혼 수고 많으시네요. 아 참나. 하여튼 자클린의 콧물 이게 새로운 곡을 제가 그 청중이 아 이렇게 그 힘든 순간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1: 눈물도 나신 것 같은데요?
0: 눈물도 났어요. 네. 지금 그 눈물이 촉촉하죠.
1: 네.
0: 얼마나 연주가 좋았으면 막 눈물 콧물 다 이렇게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저 이재환 피아니스트는 이 홍지연 첼리스트의 음악을 어떤 면을 좀 좋아하세요?
2: 일단은 여자 치고는 네. 사운드 굉장히 잘 내는 편이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네. 또 이제 서로 많이 배우고 있고
0: 네, 그래서 좀 음량이 크신가요?
2: 제가 비교적 연주해봤던 첼리스트들에 비해서는 여자인 최고의 치고는 사운드를 굉장히 잘 내더라고요.
0: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단점은 뭔가요? 까탈스럽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죠 그런 거.
2: 네,
0: 엄청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2: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하고
0: 그렇죠?
2: 좋아서.
0: 네. 네. 첼리스트들이 대부분 성격이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첼리스트들이 다 성격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0: 대부분.
2: 네. 대부분의 첼리스트들은 네. 성격이 되게 좋은 편.
0: 그런 것처럼 네. 보이는 거죠.
2: 네.
1: 나오기 전에 많이 네. 좀 교육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어떠세요 본인이 보시기에 첼리스트?
1: 첼리스트요?
0: 예.
1: 제가 봤을 때 제가 첼리스트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비올리스트가 더 좋지 않나요? 누가 더 좋으세요?
1: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실 것 같고 첼로는 약간 묵직함을 지니고 있는 동양 좀 네.
0: 근데 그 처음에 첼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1: 아 첼로요.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먼저 배웠거든요.
0: 아, 그래요?
1: 되게 좋아했어요 피아노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쳤었고 첼로는 네. 이 친구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 주변에 네. 첼리스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첼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0: 유명한 첼리스트가 많았어요?
1: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촌분들 중에 이렇게 첼로를 전공하신 분 계셨고 제일 친한 친구분이 네. 또 인천시향에 계셨던 또 첼리스트셨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첼로를 시작하게 됐죠.
0: 이야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그러니까 예고 다음이 이제 이화여대
1: 이화여대
0: 졸업하고
1: 네. 예일로 이제 갔고 그다음에 럿걸스
0: 대학에
1: 박사학위를
0: 하고 박사학위 거기는 논문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연주학 박사입니까?
1: 논문도 있습니다.
0: 뭐 쓰셨어요?
1: 저는 쇼팽 소나타 첼로 소나타에 관한 논문 썼어요.
0: 결론이 뭐예요?
1: 뭐 좋다는 거죠.
0: 그걸 쓰기 위해서 많은 문장을 이렇게.
1: 그렇죠. 그러니까 쇼팽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피아노 네. 파트가 워낙 너무 유려. 아.

0: 많죠.
1: 네네네네.
0: 그래서 첼로 소나타도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1: 예, 예, 예, 예.
0: 그래서 그래도 쇼팽이 남긴 현악이 들어가는 네. 곡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고
1: 아.
0: 또 첼로와 피아노가 피아노가 주인공같이 보이는 막 그런 패시지도 있거든요.
1: 네네네네.
0: 어떻게 잘 어울러지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썼습니다.
1: 근데 금년에
0: 네.
1: 그 이화여대에서 그 콘서트를 계속 시리즈를 하셨는데
0: 네.
1: 그게 그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연주였다고요?
0: 네. 제가 그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전곡 연주를 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현악사중주 저희가 콰트로 2화 현악사중주단이
1: 예, 예.
0: 1년에 걸쳐서 베토벤 스트링 콜텟 전곡 연주를 했어요.
1: 아, 진짜?
0: 네. 와.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오. 정확하게 1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마쳤고 그거 끝날 때에 맞춰서 제가 베토벤 첼로 소나타
1: 예.
0: 렉처 리사이트 전곡 연주회를 했죠.
1: 아, 그러면 베토벤의 한 해를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네요?
0: 네. 사실 내년이 베토벤을
1: 그러니까.
0: 이제
1: 베토벤 했는데
0: 했는데 좀 미리
1: 그거 어떻게 해요?
0: 공부하는 내년에 뭐 또 하죠. 뭐.
1: 그렇군요. 자, 베토벤의 이제 해를 2027년에 맞기 때문에 지금 뭐 베토벤 뭐 열풍이 이제 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퍼토리도 베토벤으로 쫙 이제 메워질 텐데 아주 그 보니까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 상임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가 1번부터 이제 쫙쫙 해나가더라고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에 다 9번까지 일단 그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100주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내년에 엄청나게 많은 베토벤 곡들이 연주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중에 5번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섯 개
0: 네.
1: 중에 5번인데 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딱 연주한 다음에 이 5번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연주한 다음에 5번을 연주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이 5번을 드디어 다 왔구나 이런 느낌인가요?
0: 네, 드디어 다 왔구나도 맞고 이제 1번, 2번은 이제 초창기 곡이니까
1: 예, 예,
0: 사실
1: 예.
0: 피아노 위주거든요.
1: 네네네.
0: 첼로가 거의 약간 반주의 역할을 하는
1: 예, 예.
0: 그렇다가 3번에 이르러서 이제는 네. 이게 첼로야 하고 보여주는 그리고 그때가 이제
1: 3번이
0: 영웅
1: 진짜 좋잖아요.
0: 그렇죠. 예. 영웅적인 느낌도 있고
1: 네, 네.
0: 뭐 그런 때여서 막 그게 많이 연주되고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니까
1: 네.
0: 이제는 후기에 들어선 거거든요. 4번부터가
1: 네. 네.
0: 그래서 4번은 뭐가 올까 사실 3번 이후에 굉장히 지금 다 모든 걸 쏟아붓고 촥 내보였는데 뭐가 올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더 화려하고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올까 했는데 4번이 살짝 좀 약간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 듯한 네. 그런 면으로 조금 틀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5번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 했는데
1: 네.
0: 이제 마지막 악장이
1: 네.
0: 이제 베토벤을 우리가 이제 고전 시대에서 낭만 시대로 넘어가는 뭐 네.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작곡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예, 예, 예.
0: 정말 약간 낭만의 문을 여는 고전시대 이렇게 복잡한 성부가 이제 왜 이제 바흐의 대위법 뭐 그런 걸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1: 그렇죠.
0: 막 성부가 바이올린, 그러니까 첼로와 피아노가
1: 네,
0: 막 복잡하게 진행되는 게 이게 약간 인생을 되돌아보는 듯 차분해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인생을 또 이제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느낌도 담고 있다고 하신 그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번 디장조 작품 대기 2번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첼리스트 홍지연 피아니스트 이재환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번 디장조 작품 102, 2번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첼로의 홍지연, 피아노의 이재환 두 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머리가 단정하세요. 잘 끌리는 눈물 저 좋아하는 곡인데 감사해요. 일상 올려주셨고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화사한 화요일 저 역시 감동선율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G1초이 자크린의 눈물 첼리스트 홍지연 팬이에요. 감동이에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이재환 피아니스트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보내고 있는 조 교수로 우선 두 분 연주 참 멋진 듯이요. 쇼팡 좋다. 첼로는 한 곡 피아노와 어우러짐. 더 멋진데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이재환 교수님 짱 우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첼로 소리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와 감사합니다. 브라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두 분의 아주 또 이 모든 것을 다 해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베토벤의 또 하나의 봉우리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번 가운데 1악장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그 에드와르 그리크의 첼로 소나타도 이번에 그 레퍼토리 들어가는 거죠?
1: 네.
0: 2부에 있네요.
1: 네.
0: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번이 이제 그 제일 첫 곡이고
1: 네.
0: 그다음에 에드바르 그리크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 36 이 작품이 또 올라가는데 이 공연 그 며칠이죠?
1: 10월 16일.
0: 10월 16일. 그리고 예술의 전당
1: 세종문화회관.
0: 세종문화회관.
1: 체인버.
0: 체인버홀. 그래서 또 열리고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 저녁 7시 30분입니까?
1: 네.
0: 네. 7시 30분 공연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에드와르 그리크의 곡을 이제 2부 연주하시는데 1부에는 이제 베토벤하고 까사도잖아요.
1: 네.
0: 근데 2부에 그리그로 이렇게 낭만 후기 이렇게 국민주의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1: 제가 그리그라고 한 작곡가도 첼로 소나타 한 곡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곡이 이렇게 무엇을 할까, 뭐 어떤 곡을 연주할까 이제 막 이렇게 찾는 과정에
0: 네.
1: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0: 네.
1: 대가들의 연주를 막 찾아보면 그리그가 한 두 페이지밖에 아직 연주 안 했는데 1악장에 땀이 막 범벅으로 로스트로보비치 같은 경우에도 예, 확 땀을 범벅으로 막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정말 막 화끈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이제 베토벤이 뭐 낭만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0: 그렇죠.
1: 고전주의의 그런 틀 안에
0: 형식미가
1: 있다고 하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0: 네. 네. 그래서 열정적인
1: 네.
0: 홍지연의 모습을 보여주셨군요.
1: 네.
0: 사실 열정적이시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근데 또 이화 그 콰르텟 새 저 이화 음악 연구소 상주 음악가이잖아요. 콰트로 이화가.
1: 네.
0: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 그 재미있는 태스크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그래서 뭐 학교에 네. 전주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예, 뭐 그런 이제 또 올해 작년에는 이화 음대 10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올해는 이화 여대 140주년을 맞이한 해여 가지고 작년과 네. 올해에 뭐가 연주할 일이 많았습니다.
0: 네. 학교에서 아주 사랑받는 콰르텟의 또 멤버로 리더로 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에드바르 그리크의 곡을 하나 들어볼까요?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 36 2악장 안단테 몰토 트랑킬로 천천히 그리고 매우 고요하게 트랑킬로 첼리스트 홍지연 피아니스트 이재환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0: 자, 에드바르 그리크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 36 2악장 안단테 몰토 트랑킬로 천천히 그리고 매우 고요하게 자 고요하게 마지막에 아주 그냥 속삭이듯 끝났지만 또 중간에는 감정의 파고도 이렇게 느껴지고 상당히 그 매력적인 그런 그리그의 낭만적인 사운드가 아주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선율 파란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는 첼로 XKAAFHC 너무 길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수 이걸로 해줬고요. 일상 첼로 케이스가 멋집니다. 첼로 케이스 딱 뒤에 보는데 로이 리히텐슈타인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게 웸 하고 와 두 개가 섞여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1: 네네.
0: 로이 리히텐슈타인 이거를 이제 그 명화잖아요. 좀 미국의 20세기의 명 그 화가인데 이 작품을 요 가져다닌 사람이 많아요?
1: 아니요. 한국에 네. 한 개 수입하셨다고 하셨어요.
0: 한 개?
1: 네, 제가 샀습니다.
0: 진짜?
1: 네.
0: 요거가 이제 그림보단 쌀 거 아니에요? 그 원래
1: 아니, 그림보다. 당연히 그렇죠. 네.
0: 근데 이거를 이제 가져다니는 그 개성. 그 어떤 원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을 좋아하세요?
1: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첼로 케이스를 사러 갔을 때 네. 저는 사실 좀 그냥 얌전한 것을 사러 간 거였는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저랑 잘 어울린다고 자꾸 권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냥 남들과 다른 나 약간 이런 면에서
0: 아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0: 아주 그 색깔도 아주 그냥 청천연색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뭔가 그 불도 열정도 느껴지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가스파르 카사도 예 레퀴에 브로스가 이제 오늘 그 연주에서도 두 번째 곡으로 연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곡 들을 때마다 저는 야 이거 정말 사랑의 표현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뭐 피아노로 연주해도 느끼게 되고 이게 이제 첼로로 연주해도 느끼게 되는데 찬사나 애정어린 말 사랑의 표현 이런 걸 이제 말을 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브로스가 이 곡을 또 골라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이 곡이 일단은 이 곡을 카사도라는 이제 첼리스트가
0: 네네네.
1: 또 본인의 첼로 스승이었던 카잘스에게 네. 이제 헌정한 곡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첼리스트로서 뭔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첼리스트가 쓴 곡은요. 네. 벌써 첼로 연주자들이 연주하기에 아주 적합한 무언가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뭐 포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주 화려한 곡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작곡가들이 첼로를 잘 몰랐는지 듣기에는 무난한데 너무 이게 좀 손가락이 이상하거나 어렵거나 한 곡이 있는데요.
0: 그렇군요.
1: 이 곡도 뭐 이렇게 까다로운 하이 포지션도 있고 하지만
0: 네.
1: 그래도 딱 첼리스트들이 첼리스트가 쓴 곡 같아요.
0: 네. 그리고 홍지연 씨가 그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첼리스트는 누굽니까?
1: 아,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때때로 바뀌어가지고요.
0: 괜찮습니다.
1: 저는 뭐 로스트로포비치. 네.
0: 이유는?
1: 고전. 그 연주가요. 멋을 부리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그 소리에서 그 영혼이 느껴진달까요?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와,
1: 네.
0: 그분을 이렇게 뒤쫓고 싶습니까? 그런 멋있는 세계를?
1: 그냥 이렇게 저기 줄 서서 제가 그 뒤에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네.
0: 그래서 제가 그 로스트로포비치 연주도 많이 듣고 그 직접 뵙기도 하고 페스티벌 러시아에서도 로스트로포비치 그 쇼스타코비치 페스티벌에서 연주도 듣고 참 그 귀한한 러시아로 귀환해서 옐친 시대 때 뭐 강료들 다 있으면서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 또 재미있게 이 로스트로포비치를 기리는 음악회에 함께했다는 게 너무나 정말 뜻깊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사도의 이 레퀴에 브로스 이 멋진 곡을 한번 또 들어주실까요? 가스파르 카사도의 레퀴에 브로스 사랑의 속삭임 첼리스트 홍지연 피아노의 이재환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Requiebros. 자, 가스파르 카사도의 Requiebros. 사랑의 속삭임. 첼리스트 홍지연, 피아니스트 이재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정말 사랑을 속삭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1: 질렀나?
0: 터치를 딱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곡이었고요. 정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을의 첼로 소리가 딱이라고 지금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연주해서 들으면 이것보다 얼마나 신나고 화려할까요? 기대됩니다. 우주 올려주셨고, 케이스 굉장히 힙하네요. 올려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10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 체인볼에서 열리는 공연입니다. 홍지연 첼로 독주의 헌정, 이렇게 피아니스트 이재환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 하상바오로와 함께하니까 아주 충만한 그런 가을 시간 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회심의 앙코르곡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곡이 끝나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가니까요. 퀸의 그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Love of My Life, 이게 저의 애창곡이거든요. 제가 이거 옛날 고향 아람리에서 불렀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더라고요. 이거 끝나니까 박수 너무 많이 쳐가지고 제가 한 그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네. 이 곡을 끝으로 아자아자아자 우리 인사는 해야죠.
1: 그렇죠.
0: 예, 오늘 그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퀸의 Love of My Life, 우리 홍지연과 이재환 두 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알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13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다시 착수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국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조사 지연,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하는 보수 야권을 향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군은 유엔사와 함께 폭발 사고 엿새 만인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은 어제

0: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군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때문에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현장 조사는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우리 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북한군 지뢰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초기에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유엔 연설 등을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1차 조사 발표에 대해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참의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경계 강화는 물론 대북 굴종 노선을 전명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 보좌관실에서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라며 누구보다 대응 매뉴얼을 잘 알면서 본인의 입신양명과 정권 눈치 보기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사목하며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는 군종사제가 있습니다. 육군 22사단 군종사제 조영래 신부의 사목 활동을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육군 22사단 군종사제 조영래 신부가 주문한 햄버거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근무하는 22사단 장병들에게 줄 조신부의 마음이 담긴 간식입니다. 부대 밖에서 만난 장병들과는 반갑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조신부는 군종사제로서 장병들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장병들의 생명 지킴이로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과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 길을 엄청 많이 다녔고 한 서른 번 이상, 한 서른 몇 번째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1: 육군은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자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군종 사제를 비롯한 모든 군종 장교와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조신부처럼 수시로 부대를 찾아가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육군의 자살률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신부가 이날 진행한 회복 탄력성 교육도 육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3: 이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우리가 날아오르는 겁니다. 이 떨어졌지만 이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내가 이 발전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게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1: 조신부는 장병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장병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4: 시간을 버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간에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5: 실패를 겪을 때마다 좀 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었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회복탄력성이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6: 어려운 상황이 많고 힘들고 고난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자책하고 막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조 신부는 군에서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느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3: 격오지 미사를 갔을 때 한 용사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고 싶다고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그냥 해줄 수 있는 말들을 해주었을 뿐인데 그 용사가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정말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저도 그 용사를 위해서 이 내어준 이야기들과 그 마음이 그 용사에게 조금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CPBC 이희민입니다.
7: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골든타임 안에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응급의료진이 형사 책임에 대한 우려로 환자 수용을 주저할 경우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의료 전문 변호사로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과 사건 상담, 경찰서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가 어제 지역 6개 주요 병원과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8개의 필수진료과 전문의 2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대상 의사는 5년간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응급, 분만, 소아, 중증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기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재발령했습니다. 지난 14일 조류경보가 해제된 지 2주 만입니다. 현재 강정 고령 지점의 유해 남조류 수는 밀리미터당 3,000셀 이상으로 2주 연속 관심 단계 기준을 넘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가 어제 포항, 경주, 울진 지역 공공장례식장과 함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례식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늘려 일회용품과 폐기물을 줄이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강화합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에 이어 이번에 경상북도와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2026 경상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7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상주 두드림 시립도서관이 선정됐는데 주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이란 점과 건축적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에는 문경 가은 캠퍼스와 포항 아우로라, 우수상에는 봉화 석포 하나 어린이집을 비롯해 네 곳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목요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건축문화의 날 행사에서 진행되며 수상작 전시도 함께 마련됩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올해 처음 마련한 뮤지컬 캠퍼스의 무대 연구 발표회가 다음 달 9일 오후 7시 꿈꾸는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발표회는 뮤지컬 캠퍼스에서 교육한 뮤지컬 배우 전공 14명과 연출 전공 5명이 마련한 첫 무대로 뮤지컬 갈매기의 꿈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예매는 오늘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딤프 뮤지컬 캠퍼스는 지난 11년 동안 이어온 뮤지컬 아카데미를 바탕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한 종합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북대 사학과와 박물관이 지역민을 위한 특별 강연, 겸재와 그의 시대를 마련합니다. 강연은 오는 목요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경북대 박물관에서 모두 10차례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겸재 정선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비롯해 영정조 시대의 사상과 문화, 당시의 대외 교류 등 18세기 역사적 배경을 전문가들이 강연합니다. 또 겸재가 그린 경상도 명소를 찾아가는 현장 답사도 진행하는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나경입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8: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남산성당 서찬석 제르마노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어 241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요, 계산대를 열심히 향해 가면서 주변을 살피게 되죠. 왜요? 어디가 줄이 더 짧은지, 어느 계산대가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이 눈치를 잘 살펴서 가야 되거든요. 이 계산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지루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트 계산대는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함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덜란드에는 느린 계산대가 있대요. 이 계산대는 효율성과 속도만을 강조하는 이런 일반적인 계산대와는 다르고요. 계산대 직원과 손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다 전용 계산대라고 하는데요. 쫓기듯이 서두르면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여유를 선사하는 그런 특별한 계산대라고 하네요.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우리 라디오 빵집 문을 연 문을 활짝 연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이 수다 계산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 계산대는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외로움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이 됐대요. 특별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마트를 방문했을 때 계산대 직원들과 나누는 그 짧은 대화, 그 대화가 그날 하루 동안 나누는 유일한 대화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고연령층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요. 지금은 그냥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잠시나마 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싶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정을 그리워하거나 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다 열려 있다고 해요. 이 갈수록 빨리빨리 빨리 급해요.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바빠지고 또 디지털화되고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는 그런 시대. 우리가 번거롭고 빠른 계산을 지향하는 현대 유통업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천천히 대화를 나누는 계산대에 한번 좀 주목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신우신 역시도 좀 느린 라디오 빵집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느긋하고 여유 있게 이 사람 냄새 나는 라디오 빵집 어떨까요? 오늘 그렇게 맛있는 라빵라빵하러 찾아와 주신 우리 빵집 가족분들과도 인사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9458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우리도 예전에는 이 동네 슈퍼마켓이 그 동네 소식통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우리 9458님 이렇게 말씀처럼 정말 슈퍼마켓에 가면 사람들 다 모여있고 정말 온갖 이야기들 다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하네요. 6462님께서 수다 계산대. 우리도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들 입국 다물고 기계처럼 바코드만 찍는 무인 계산대 저는 너무 싫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 7330님께서 제 일상에 느린 계산대 같은 라디오 빵집 오늘도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린 라디오 빵집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여유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어서 오세요.

0: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4658님께서요. 드라마 응팔 골목 입구 이 평상에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지나가는 사람들 서로 인사하고 또 안부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그런 골목이 그립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시절에는 정말 지나가다가 인사 나누고 그냥 잠깐 앉아서 또 이렇게 차 한잔 나눠 먹고 그랬던 게 재미있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 좀 각박해졌다라는 느낌 많이 들죠? 좀 빨리빨리 편하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 한편으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아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소통했던 그 시절이 더 따뜻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9903님께서요. 저희 성당에 있는 작은 카페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미사 끝나고 당연한 듯 들러서 수다도 떨고 안부도 나누고 이런 소박하지만 참 소중한 행복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9903님 말씀처럼 저희 공덕동에도 그렇고요. 지나온 분당인 옥수동에도 성당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이제 신자분들 미사 끝나면 다들 옹기종기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한잔 드시고 차도 한잔 나누고 아유 신부님 일로 와서 앉아봐요 제가 차 한잔 사드릴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성당에 있는 그런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미사 때만 샥 만나고 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시간을 좀 더 즐기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과의 소통과 만남 이 오고 가는 수다 안에서 그런 주님의 온기와 사랑을 함께 또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만 나누지 않잖아요. 괜히 떡이라도 하나 나누게 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관심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또 장소와 계기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 신신우신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을 더욱더 맛있게 주는 소리가 또 기다리고 있죠. 화요일 2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오늘도 가톨릭 찬양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하는 깜짝 콜라보 원 플러스 원 콘서트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에 입장하셔서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 나눔 함께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리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1: 하나 둘 셋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하루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나눠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 채워드릴게요. 8635님께서요 오랜 단골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너무 아쉽고 속상해요. 언제 가도 반갑게 알아봐주고 반겨주면서 우리 안부를 물어봐주던 가게 사장님들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겠네요. 다들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박강수의 동네 한 바퀴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단골 가게들 없어지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제가 자주 다니던 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밥집이 어느 날 이렇게 문을 닫은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았는데 그때 한 번이라도 더 먹을 걸, 그때 사장님이랑 인사라도 한 번 더 할 걸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의 그런 아쉬움들 이렇게 좀 남아있기도 하지만요. 우리 8635님께서 전해주시는 노래 동네 한 바퀴 함께 들으면서 이 마음 계속 이어가 보자고요.

박강수의 동네 한바퀴,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노래를 듣다 보니까 아,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정이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아, 정 없다, 정 없어라는 말들이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내가 이렇게 좀 잘 챙겨주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좀 이런 정을 나누는 분위기가 확실히 덜해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세상, 좀 좋은 세상은 이 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요? 2944님께서도요. 느린 계산대, 수다 계산대. 너무 좋은데요? 이 좀 느리면 어때요? 결국에 빨리빨리 해서 남는 시간은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이 예전처럼 정이 넘치는 시절이 그립습니다 라고 함께 보내주셨어요. 우리 2944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정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이 나라가 우리의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좀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변짐섭의 새들처럼.

변진섭의 새들처럼, 전용록의 종이학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두 곡 들으니까 정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 신신우 씨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면서 아주 좋은 것들, 사랑 가득한 것들 나누려고 또 힘쓰고 있는데요. 잠시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도 그런 시간이죠. 오늘 17이다와 깜짝 게스트의 콜라보 원 플러스 원 콘서트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깜짝 게스트는 누구일까? 제가 살짝 봤는데 와, 오늘도 대박 예감입니다. 과연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저랑 같이 2부로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부지런히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파울!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 싸이의 연예인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카드를 좀 이렇게 받을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됐는데 제가 신부님만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요 라는 그런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막 몰려치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 생각해준다? 라고 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준다. 나를 위해서 너만의 기도 천사가 되어준다. 라고 하는 일.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명절 지나고 몸이 뻐근하고 막 기운이 싹 빠지고 아유 이번 주 어떻게 보내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우리 신신우신 청취자분들만을 위한 시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니까요. 이 시간도 집중해주세요. 우리 신신우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뜨거운 마음 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저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 잘 나눠주고 계시네요. 6170님께서 묵상하기 좋은 가을날입니다. 미사 후에 차 축복해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 6170님 차 축복 축하드립니다. 와 새로운 차를 또 이렇게 장만하셨나 봐요. 또 안전운전하시고 우리 크리스토폴 성인께 전구를 청하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0079님께서요. 대상포진에 걸린 언니 위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추어탕 먹으러 가요. 언니가 언능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른 몸과 마음 아픈 분들도 모두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대천사 축일이잖아요. 우리 라파엘 천사의 이러한 또 전구와 또 기도 마음 우리가 함께 청하면서 이렇게 대상포진에 걸리신 언니분 빨리 나으시기를 저도 기도 보태겠습니다. 민정잼마님께서 오늘 견학 다녀와서 힘들었는데 야 오늘의 조합도 기대돼서 얼른 들어왔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 오늘도 17비다와 깜짝 게스트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가 함께할 텐데요. 라디오나 우리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빵집 콘서트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G1560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너는 참

0: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즐겨주시길 바래요. 그럼 첫 곡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와우. 오늘의 신신우신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오늘의 이 첫 곡도 아주 폭발적인 노래였는데요. 오늘을 위해 달려와주신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0: 우리 초대 게스트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페라로 찬양하고 있는 찬양사도 김구한 루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저는 파페라 말고 딴따라로 찬양하고 있는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전공인 베이스는 갖다 버리고 기타로 찬양하고 있는 이상진 제노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7이다와 함께 또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함께하게 네. 되었는데요. 우리 4589님께서 와, 저분 누구신가요? 진짜 비주얼과 핏이 천주교인 같으시네요.
1: 네,
0: 라고
1: 순교자가
0: 보내주셨는데요.
1: 불렀습니다.
0: 네, 오늘 김구한 루카 우리 형제님과 함께 이렇게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첫 곡으로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노래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정말 순교자 성월이 이제 가나 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약간 의도해서 선곡을 해주신 거겠죠?
1: 네, 구한 형제님이 선곡을 해주셨어요. 네. 순교자 성월이라고.
0: 네.
1: 제가 딱 순교자 성월 처음 들어갈 때 선곡을 했던 건데
0: 네.
1: 이제 맞아요. 마지막 끝물이었다.
2: 뭔가 이 시기에 이 성가를 한번 해야 또 그분들의 어떤 넋을 좀 저희가 기억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마지막 순교자 성월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함께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1: 맞아요.
0: 네. 이게 또 부르시는 분들마다 이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노래가 다르게 들리기 마련인데
1: 네.
0: 우리 또 구한 형제님이 불러주신 이 버전도 정말 약간 색다르면서 가슴을 약간 울리는? 이 약간 비주얼 때문에 더 그렇나?
1: 약간,
3: 맞아요. 네. 비주얼.
1: 저는 진짜 약간 같이 부르는데 옥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옥에서 정말 순교자들이
0: 네.
1: 나 천주교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천주교인입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진하게 받았거든요.
0: 네.
2: 하긴 이 스튜디오가 창문이 없긴 하죠.
0: 그래요.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파페라라는 이렇게 네. 장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장르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언어적인 거는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인데 이게 좀 클래식적인 그 기초를 기반해서 장르의 구분 없이 크로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2: 그렇게 표현하는 음악을 다 통칭해서 파페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어렵지 않게 이 장르, 저 장르 다 안다 네. 네, 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거였어요?
2: 네.
1: 저는 파페라라고 하면 네. 되게 고급 언어라고 생각을 하길래 해서 약간 우리 사이에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2: 전화 이제 이따금 네. 뭐 섭외나 이런 거로 이제 좀 섭외해 주시는 그런 어떤 협회 안에서 있으시잖아요.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같이 하는 그런 거는 좀 장르가 달라서 이런 얘기 몇 번 하셨거든요.
1: 맞아, 맞아.
3: 다 할 수 있는데
2: 네. 사실 이 목소리로 댄스도 할 수 있고 힙합도 할 수 있고
0: 좀 네. 찬양도 하고 계시고
2: 네.
1: 오 그래요?
2: Check it out.
1: Check it out.
3: Yeah, yeah.
1: Shut up now.
3: Yeah. Yeah.
0: 우리 오늘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또 이 자리를 이렇게 또 모여서 라이브를 채워주시면서
1: 네.
0: 많은 또 이렇게 기대감을 청취자분들께서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춘희바라기님께서
1: 네.
0: 삼행시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운을 띄워드릴까요? 네.
2: 네.
1: 어떤
0: 네. 자.
1: 어머.
0: 제가 운을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갈까요? 자. 김구한 루카 미난 형제님 화이팅. 구수한 목소리의 소유자. 환한 빛이 나는 여신 대표님과 미남 제노 형제님 화이팅!
1: 화이팅!
0: 보내주셨습니다. 와,
1: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 네, 창민 씨가.
3: 저희 어머님 다음으로 미남이라고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오늘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자리를 네. 해주셨는데 세 분의 약간 공통점 좀 어떻게 모이시게 된 건가요? 오늘 어쩌다가 이 자리에
3: 네. 그거 하나요?
2: 네. 네. 어쩌다가인 거는 결국 이제 바울러 자매님의 초대, 또 PD님의 초대였지만 저희 공통점을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0: 네.
2: 그 저희는 모닝 커피를
1: 무조건
3: 포기할 수 없는
2: 모닝 커피를 사랑하는 천주교인.
0: 와 모닝 커피를 사랑하는 약간 네.
1: 천주교인.
0: 쩌들어 있는 저들. 아, 네.
2: 거기 신부님도 포함이시죠.
0: 네. 네. 아 저도 같이. 네. 네.
1: 그 구한 형제님이랑 이제 오늘 만나서 얘기한 게 둘 다 역류성이 있더라.
0: 아, 네. 찾아보니 공통점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세 분이 이렇게 조합을 갖게 된 거.

0: 처음이시라고 제가 또 들었어요.
1: 처음입니다. 아, 처음.
0: 네. 네. 처음 하루 좀 이렇게 맞춰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서로의 느낌에 대해서.
1: 아까 리허설 잠깐 보셨잖아요. 신부님. 네. 어떠셨어요?
0: 저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딸기 모찌를 먹는 느낌? 그냥 아. 어떤 느낌이냐면 딸기랑 모찌랑 어울려? 아. 이런 처음에 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먹어보면 어때요? 와 너무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1: 요즘 핫한 한정선.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2: 아, 그래요. 나는 네. 어제 처음 들었어요, 한정선이라고. 네. 네.
0: 그런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세 분의 조합을 아. 보면서. 네. 늘 먹던 익숙한 그런 이 겉과 또 새로운 상큼한 그런 딸기를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저도 이렇게 뭐 영상이나 매체로만 아주 아주 많이 배워왔지만 오늘 같이 연습도 하고 하는데 뭐 생각보다 뭔가 같이 호흡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네. 뭐 워낙 또 베테랑 분들이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편안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로 인해서 쉬는 시간 없이 라이브를 아, 이렇게 맞춰드려야겠다라는 그 네.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2: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3: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나중에
0: 애프터 레코드로. 네. 그래요. 오늘 세 분께서 네.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시간 또 준비해 주시고 네. 청취자분들께 이 약간 가을 네. 약간 또 이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이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시려고 할 것 같은데 이 가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또 내일 모레 비가 오고 네. 날씨가 좀 기온도 떨어진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던데
2: 아이고야.
0: 이 가을 명절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1: 사실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른 건 난생 처음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기를 일이 없는데 지금 제가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곳에서 석조전의 밤이라는 뮤지컬을 네. 고종 황제 역할로 야. 하고 있어서 극사실주의로 직접 수염을 길러서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네, 모습이고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을 했습니다.
2: 썸네일을 보셨던 분들은 사실 네.
1: 놀라셨죠.
0: 그러니까요.
2: 머리는 네. 똑같은데 네. 얼굴이
0: 머리도 좀 길어지신 것 같고
1: 그때 묶은 머리긴 했는데 아~ 그래서 오늘 머리를 묶을까 하다가 묶으면 더 그 시절로 가는
2: 거예요. 약간
3: 상투,
2: 상투로.
0: 네. 수염도 지금 이렇게 공연 네. 때문에 네. 기르고 계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2: 푸르고 오셔서 충분히 지금 네. 이렇게 의상도 약간 네.
3: 잘 어울렸어요.
1: 상투가 상투가 이렇게 잘려진 느낌인 거죠. 네. 아,
0: 정말 천주교인 느낌이네요.
2: 네. 네.
0: 아니 우리 열일곱이다도 사실 요즘 이제 행사와 공연이 좀 많이 있을 네. 것 같은 시즌인데 네. 좀 대목이신가요?
2: 네, 많이.
3: 네. 너무나.
2: 원래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래도 부족하지만요. 자리가 사실 그래도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을 시즌에는 사실 저희 많이 초대해 주시고 있어서 참 감사한 시즌이에요. 네.
0: 가을에는 약간 어떤 감정을 담아서 찬양을 하게 되나요?
2: 어떤 감정이요? 사실 감정은 때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 초대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연령대가 높으면 그렇지. 트로트 파티가 이루어지고요. 연령대가 좀 낮으면요. 약간 신나고 댄스 좀 파티, 깜찍한 댄스 파티가 이루어지고요. 연령대가 좀 다양하다. 그럼 섞어 단짠단짠으로. 네. 네.
0: 요즘 이렇게 열일곱이다가 대세다. 가톨릭이 찬양 크루들 중에 1순위다. 섭외 1순위다. 라는 이런 얘기도 들고 있고.
1: 근데 네, 요즘의 지난... 얘기는 아니잖아요.
0: 네. 아 예전부터 이어져 온 얘기죠. 네.
1: 그걸 좀 되지 않았나요?
2: 네. 근데 섭외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 최근에 지난 명절에 명동에서도 네. 또 공연을 하셨다고.
2: 그렇죠. 명절 밤 네. 직전에 이제 공연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버스킹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부스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복 네. 부스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걸치고
0: 그랬죠.
2: 네 그렇게 공연을 했었죠.
0: 그때는 또 꼭 성가가 아니라 다른 노래도 같이 이렇게 부르셨던 공연이었나요?
2: 아 정말 아쉽게도 그게 원래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톨릭 페스타라는 행사였거든요.
0: 네.
2: 근데 장소가 원래 이제 가톨릭 회관 앞에서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WID 로 인해서 네네. 이제 장소 바뀌었어요.
0: 네. 아~
2: 그래서 명동 예술극장에서 하는데 네네. 그 장소가 종교 색채를 띠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가톨릭을 네. 쏙 빼고 K 명동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가요만 불러달라라고 했는데요.
0: 네.
2: 저희가 사실 성가도 불렀습니다.
3: 그랬어.
2: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성만 부를게요. 성만 불렀습니다.
3: 아주 좋았습니다.
0: 듣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2: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때 날씨가 또 한몫을 했거든요. 네네네. 딱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떠있는 딱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 좋게 저희 찬양 그리고 가요 부르고 네. 왔습니다. 와,
0: 올해 또 열일곱이다도 그렇고 우리 구원 형제님도 그렇고 이 바쁜 시기 정말 뭔가 공연과 여러 가지 활동들로 바쁜 시기에 오늘 이렇게 신신우신에 오셔가지고 원 플러스 원 콘서트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아 우리 열일곱이다랑 구원님께 너무 바빠서 못 찾아가겠어요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빵집 콘서트를 통해서 그 라이브 또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노래들 어떤 또 이 컨셉으로 이렇게 노래들을 이어주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어떤 컨셉인가요 저희 오늘?
2: 가을가을하고 순교자 성월에 좀 어느 정도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반전미가 또 느껴지는 그런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곡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네. 제가 이따가도 뭐 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외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우리는이라는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를 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먼타지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기 이후에 굉장히 송창식 선생님 음악을 더 어릴 때보다 더 깊게 들었는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 1세대 파페라 같은 파페라 가수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장르의 장르를 넘나드시면서 그분이 가진 울림 그래서 그런 그분의 음악을 이렇게 듣다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순교자 성월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천주교 신앙에서 저는 사랑이 가장 핵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 첫 번째 곡 이후에 솔로 곡은 사랑이야라는 송창식 곡이고 네. 저는 이 노래에서 이 찬양을 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주님을 느끼게 되는 곡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무대로 모시고 우리 라이브 음악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우리 잼마님께서 열일곱이다 원플런 특집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5487님께서요. 오늘 세 분의 콜라보 색다르고 더 기대되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구환 루카 형제님께서 불러주시는 송창식의 사랑이야 함께 청해 들으면서 이 라이브 계속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라이브 함께 즐겨볼게요. 준비되셨나요?

0: 브라보! 와! 가을 사랑이네요. 가을 사랑. 정말 사랑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춘희바라기님께서 송창식 씨 노래를 또 우리 미남 루카 형제님 버전으로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라고 보내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세호원님께서 이상진님 김구환님 라이브 참 향기로워요. 음색이 향기롭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실비아님 와 너무 멋져요. 공연장에 온 기분이에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아이오님께서 예수님 17과 우리 구한 짱짱 오늘도 빵콘 화이팅 하고 이렇게
2: 아유도 화이팅 저희 아유도. 멤버죠 김지원 네. 아유
0: 아유 네. 좋아요 네 오늘
1: 아유님과 제가 네. 친구입니다 네,
0: 아 맞아요, 그래요 아 또 이런 인연이 또 이렇게 한 달에 건너면 또 결국 이렇게 더 아는 사이가 되는 우리 또 17이다의 원 플러스 원 콘서트 함께 또 즐기고 있는데요 이 감동 이어서 다음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아, 이 곡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짧게 전해드린다면 이제 원래 17이다 멤버셨잖아요. 네, 황수정 자매님이 속했던 네, 창작성가제에서 대상 수상을 했던 곡인데 제가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생각하는 주님을 만나는 방식과 닮아있는 글귀들인 거죠. 소리를 형상화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노래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인상 깊게 네, 이렇게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투병 중이셨는데 저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이제 SNS DM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악보도 받게 돼서 찬양을 몇 번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좀 그때의 기억도 나고 해서 한번 그냥 음악으로 한번 통가로 찬양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네 또 제 이야기와 그 느낌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소리라는 곡입니다.

0: 와,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저의 마음으로 청취자분들께서 그대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3435님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세첼리아님께서 온 마음 다해 부르시니까 깊은 울림으로 또 다가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별님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9522님께서 한 곡의 노래가 한 편의 뮤지컬처럼 다가오네요. 감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1: 곡이 너무 주셨어요. 아름답게 쓰여진 네. 곡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 아름다운 곡에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만나니까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4875님께서 오늘따라 기타 선율이 더욱더 가슴을 울리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저의 가슴도 네. 네. 울려주시고 계세요. 네.
0: 우리 모두의 이렇게 또 가슴이 또 차오르는 이 느낌 그대로 이어서 다음 라이브를 또 청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라이브 어떤 곡인가요?
2: 이 가슴이 차오르는 그 느낌을 그대로 이어받으시면 안 되고요. 산통을 한 방에 싹 다 깨버릴 이 사실 제가 이게 참 고민인 지점이었어요. 네. 이 노래가 과연 오늘에 어울릴까?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가을 조금 있으면

0: 아직이지. 그래도 11월까지는 가을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아직
0: 한창이잖아요. 날도 맑은데 모든 직장인들의 꿈을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오. 네. 그냥 분위기 전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전의 무대가 바로 이 무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D님께서 이건 꼭 김진영 바올라가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1: 아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네,
0: 직접 오다를 해주셔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좀 어울리지 않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 전환 좀 밝게 분위기 전환한다고 생각하고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 위대한 직장인들 응원합니다. 저도 전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사할 계획입니다.

0: わ
1: あに우리가이전곡으로정말우리구한형제님의노래를들으면서와이게노래가 뮤지컬이될수있구나라는걸느꼈는데아이게또있었네요공통점이있었네요노래가뮤지컬이될수있었네요이렇게
2: 방금공통점을찾아주셔서 정말정말감사해요
1: 아니저는제노형제님옆에앉아있길래아니기타도안치시는데저기왜앉아계시지라고했는데아기안팔사역할을맡아주셨구나 네, 아
2: 약간기안팔사가또제초등학교동창이에요
1: 어머나
3: 저랑 MBTI 가똑같습니다
2: ENTP 사실기안팔사를정말쓰고싶었는데요이제너무멀어진존재라가지고요제가기안팔사대신상진이를
3: 네뭐성격
2: 더존재감이큰좀비슷한것같아요
3: 성격비슷한것같긴해
1: 약간우리구한형제님께서불러주신건노래가이제감동뮤지컬이됐다면여기는이제그코믹뮤지컬을만들어주신느낌으로 오늘이렇게또무대가꾸며졌는데 우리8872님께서와우리제노형제님귀염귀염합니다이제안무까지네율동너무귀여우세요라고이렇게보내셨고요우리기동요한님께서열창감사합니다라고해주셨어요0139님께서요저도테사할게요와이런전화너무좋은데요진짜
2: 잠깐꿈을네꾸셨죠
1: 인생은반전이니까이런반전하는분위기도좋네요네5058님께서와넥타이까지우리대표님역시준비도여왕입니다
2: 우리남편건데 남편이매주인데이거잘풀수있게해달라그랬는데왜이렇게세게묻는거예요
1: 안풀려안풀려
2: 안풀려안풀려
1: 우리소솜님께서빵집콘서트아니고개그콘서트 수백번저도이렇게외쳐봤어요가사에서정말공감 100% 느낍니다22년째신규때부터퇴직하겠다라고주위에말하고다니는데아직다니네요라고이렇게또보내셨어요
2: 진짜
1: 아
2: 오늘완전완전화이팅입니다
3: 네, 화이팅
1: 청취자분들의이렇게마음을정말가득채워주셨는데우리 PD님의오다가있다고그랬잖아요우리 PD님의 네마음이약간한 5% 정도담겨있지않았을까
2: PD님 어때요퇴사하고싶으세요
1: 절대 아니라고아니라고
2: 절대아니라고나아까갈데없다고말하면서
3: 손사래를치시는
4: 전저그듣는순간 네저도모르게안에계신분들한번씩 어떤표정으로계실까나갈순
2: 네
4: 없지만
2: 지금다안에계신 네분들이입틀막을하고계세요 네근데사실안에있으면밖에있는사람이부러운법입니다
1: 그렇죠그렇죠
2: 제가밖에나오고 네나서또후회하는적도많아요
1: 아그럼요그럼요
3: 아그럼요
1: 저는일단신신우씨10년해야되거든요그래서우리 PD 님도10년동안은퇴사못하시니까네잡혀서하셔야됩니다어쩔수없습니다네오늘이렇게또세분께서꾸며주신라이브를통해서감동에젖었다가또 네 웃음이폭발했다가하는그런무대로이어가봤는데요느낌그대로저희가그냥토크보다는한 네 곡을더빨리청해듣는게좋을것같아요
2: 어떤곡을
1: 약간이제또각자불러주셨으니까 네 네함께불러주시는노래또들어보면좋을것같은데네어떤노래를들어보면좋을까요
2: 이번에신부님도함께해주시는건가요
1: 이번에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일단세분의라이브를빨리들어야죠네네
2: 아일단우리라이브부터
1: 네네
2: 자그러면어떤노래를준비해주셨을까요
4: 이곡은제가파페라를했다고말씀드렸잖아요네근데찬양은참쓰기가어려운거죠그래서그냥좋은노래들만찬양하고있었는데이제가톨릭찬양사도협회라는곳이있는데거기에서이성가곡을쓰는프로그램이있었어요네찬양작곡가선배님들이멘토를해주시고그래서그때최은영스텔라선배님다들아마아실텐데네네좋은곡을정말많이써주시는데저한테구한이는아마파페라같은곡을쓰겠지라고해주시는거죠그래서그런곡을쓰고싶지않은거예요나도신나는거쓰고싶다
1: 반전이네여기도네반전이네
4: 구한이는밝은곡은좀어렵겠지이렇게하셔가지고네그래서밝은곡을제안에있는모든밝음을끌어와서썼습니다 그런말이있잖아요그웃으면복이그냥오는게웃으면복이와요라는말이있잖아요
1: 네
4: 그말에서처럼이제제가신부님이나바울로자매님이나제노형주님을사랑해서사랑스럽게보는게아니라사랑이라고말을하고보니사랑스러워지는그기적을스스로 좀 주문을 걸고자 사랑하여라라는 곡을 썼고요.
2: 네. 네.
4: 사랑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계신 곳에서 좀 하트도 좀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무대를 모시고 네. 우리 구한 형제님의 사랑하여라라는 노래 함께 이렇게 또 청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신신우신 1+1 콘서트 이 시간 여러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저희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라이브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0: 와, 이 라이브로 가득 찬 오늘의 빵체 콘서트, 정말 사랑까지 더해지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우리 세호님께서 버스킹에 오는 듯한 느낌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소소음님께서 순수한 청년 제노형제님, 또 깜찍한 바울라자매님, 우리 카리스마 여유장렬, 우리 구한형제님 조합 꿀조합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아,
0: 오늘 세 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 그러니까요. 함께 해주신 소감들 간단하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형제님 어떠셨나요?
2: 네, 오늘 또 이 빵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빵돌이거든요.
0: 야.
2: 네, 그래서 한 시간으로는 빵 타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행복한 빵 타임 갖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아까 뭐 키워드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순교자의 한을 담았다면 저는 직장인의 한을 담은 뮤지컬, 한 편의 뮤지컬을 와. 본 듯한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길 바라고, 직장인들 언제나 힘내시고 직장에서 순교하지는 마세요.
3: 오르신 말씀
0: 감사합니다.
3: 네. 네. 저희 항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 루카 형제님이랑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면 또 내가 걱정했던 되게 엄청나게 갖춰진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만나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연주하기도 편했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저희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으니까 온라인상의 친밀감이 느껴져도 현실에 봐서도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우리 구만 루카 형제님께서 함께해 주신 1+1 빵치 콘서트 함께했고요. 오늘 끝곡은 나중에 이 라이브로 특별한 음악으로 이렇게 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요일 아찔한 19금 질문까지 아낌없이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 21번째 주자 서울대교구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 이병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또 이병철 신부님, 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내일 또 어떤 얘기 해주실지, 내일도 본방사수 필수인 거 아시죠?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오늘 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노래는 저희가 라이브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또 즐겨주시고요. 오늘 함께 이 노래 나누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아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성당에 다닌다면 어느 성당에 다니는지, 나와의 공통점을 찾기도 하겠지만 아마 세례명을 포함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름을 아는 순간 누구야, 누구씨 하고 부르면 일단 내적 친밀감이 한 50점은 따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상대방을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보호하며 치유와 도움을 전하는 그 존재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오늘.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이에요.

0: 오늘의 첫 곡 서인국 부른다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앞에 이름을 붙이면 더 정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뭐 그냥 괜찮아 보다 아네스야 괜찮아 하고 물어주는 게 더 마음에 와닿고 그냥 고마워 보다 아네스야 고마워 라고 말하면 그 고마움이 마음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혹은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각자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막연하고 막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알아봐주고 확인해주는 참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라는 존재를 알아보며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나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센스 있는 오답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대천사들,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인데요. 하지만 이 세 대천사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맡고 있는 사명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특별히 미카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담긴 사명은 무엇일까요? 1번, 누가 하느님 같으랴. 2번, 누가 내 마음 같으랴. 3번, 누가 천하장사 같으랴.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5단 만들어주신 분께는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추첨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참여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초대권 두 장을 드립니다. 10월 9일 금요일 11시, 2시, 4시 반 10월 10일 토요일 11시 공연입니다. 주변 아이들에게 선물하셔도 좋으니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생방송 청취를 인증해 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캡처, CPBC빵 홈화면 캡처, 93.1 주파수 찰칵 찍어서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광고 듣고요. 박신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띄워드릴게요.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SK케미칼, 영진전문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박신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들으셨고요. 그 누구도 누구와 같을 수 없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누가 하느님 같으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너튜브에 미카엘 행복찻집 검색하시면 미카엘 신부님의 설명을 쇼츠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은 나의 힘, 또 라파엘은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 치유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윤세호님 정답 1번, 엘리사베님도 정답 1번 하시면서 오늘 아들 미카엘 축일이에요 하셨어요. 어우, 축하 인사를 전해주세요. 누구보다 정답을 잘 맞히실 수 있었겠네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8363님, 0528님, 9852님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 선물 연락드리고요. 예쁜 수제 간식 걸려있는 5단 문자 살펴볼게요. 대건 안드레아님, 누가 행복 찻집 드리랴?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뒤에 그래도 평일 오후 2시엔 행복 찻집 주파수 고정 해주셔서 봐드립니다. 0273님, 누가 오디와 같으랴? 대체불가 진행자. 고맙습니다. 혹시 미카엘 천사신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어요. 9428님, 미카엘도 누가 미카엘 신부님과 같으랴? 클라스가 다르다 이런 뜻이죠? 우리 행복찻집의 공식 1타 강사 미카엘 신부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다 전해드릴게요. 0827님, 남편은 오늘까지 휴가 내고 손 까딱 안 하고 아들은 휴학하고 놀기만 하고 누가 내 마음과 같으랴? 진심이 듬뿍 담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추석 명절에 이어서 오늘까지 휴가 내시고 손 까딱 안 하시는 거는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그 남편이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으면 뭐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오늘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밖에도 우리 지금 청취 라이브 청취 인증 이벤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내려고 비상등 켜고 갓길 주차했네요. 5985님.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인증해 주시니까 운전하면서 다들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또 지금 알 수 있네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선물 드릴게요. 오늘 오답 선물은요, 깊은 한탄이 느껴졌던 6827님께 수제 간식 세트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미카엘이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 같으랴라면 우리도 이름에 한자어 뜻이 있잖아요. 우리 행복가족들의 이름 뜻도 알려주세요. 미연 Say My Name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우리 행복가족들의 이름 뜻은 무엇인가요? 7042님, 저는 발을 정, 마음 심자를 써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한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네요. 형제님 위험한데요. 오늘 저녁을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읽으면 정심이 성함인 거죠? 되게 듣기에도 되게 새롭고 예쁘고 한자도 좋고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셨네요. 5132님, 제 이름은 기쁠 희자에 착할 선자를 써요. 근데 예전에 도깨비 드라마가 나온 이후에 딸이 자꾸 써니씨라고 부르네요. 이거 알아요. 도깨비에서 오히려 반대잖아요. 제 이름은 써니예요 했더니 선희요 이랬는데 오히려 그 반대시네요. 착할 선자신데 써니로. 이것도 뭐 괜찮지 않아요? 영어 이름 뭐 정할 필요가 없는 써니, 그쵸? 희선이라는 이름도 예쁩니다. 대건한드라님도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물솟을 광, 맑을 렬 한자를 쓰고 있어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힘차게 펼쳐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네요. 또 제주도에 보면은 그 용천수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잖아요. 그 지역과도 아주 잘 맞는 이름이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1182님, 저는 사랑 애자의 꽃 화자를 써서 사랑받는 꽃처럼 살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네요. 사랑 애자가 들어가네요. 이게 왜 이름에 애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사랑 애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사랑 애자를 쓰시는 분이 사랑이 많더라고요. 보통 아마 1182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이름 또 뜻까지 공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9월 마지막 날인 거 아시죠? 이 네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0: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DJ 달자 신부입니다.
1: 아유, 추석 잘 보내고 오셨어요?
0: 그럼요.
1: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0: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1: 네, 적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고 왔어요.
0: 아, 역시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군요.
1: 아, 그래요?
0: 네, 기름인가?
1: 아니, 빛이에요, 빛.
0: 아, 빛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1: 빛 없고요.
0: 네, 좋습니다.
1: 주님은 뭐 가족분들 보고 오셨나요?
0: 아, 오랜만에 또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어머니가 해주신 거죠?
1: 어머니. 아버님도 뭐 도와주셨겠죠?
0: 네, 좀 네, 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까 또 역시나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합니다.
1: 안 그래도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0: 네, 진짜 맛있어요. 갈비찜 또 입에서 뭐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요.
1: 어머나.
0: 갈비 아이스크림.
1: 와, 얼마나 부드러우면.
0: 입에 너무 없어요, 그냥.
1: 진짜요?
0: 네,
1: 혹시 그래서 어머니 방송 듣고 계시나요?
0: 모르겠어요.
1: 어머머머.
0: 듣고 계신다면 아마 뿌듯해하시지
1: 그러니까요.
0: 않을까.
1: 그러니까요.
0: 아무튼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이번에 이제 조카가 둘이잖아요.
1: 네.
0: 네, 둘이나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딱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0: 원래 집에 들어갈 때는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알알알 짖으면서 기다리거든요.
1: 알, 알, 네.
0: 이번에 가니까 두 명이 알알알 그러면서
1: 아 조카도 알알알.
0: 예, 첫째 조카 이제 좀 커가지고 예, 강아지, 이제 강아지 소리까지 낼 줄 알더라고요.
1: 아이 똑똑하네.
0: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북적북적하게 주석 보내고 또 재밌게 네. 아, 연휴 잘 지내고 왔습니다.
1: 아유, 듣기만 해도 정말 추석다운 풍경이네요.
0: 네. 안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라디오 아, 앞에 뭐지? 행복찻집.
1: 네. 저희 아네스 행복찻집입니다.
0: 아, 네. 행복찻집 주제 이름 뭐 이렇게 뜻을 얘기하던데
1: 네.
0: 어디에 이름의 뜻은 궁금하네요, 갑자기.
1: 아,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저는 그 장명소에서 지어서
0: 아하.
1: 이름의 지름길 경이에요, 나
0: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1: 거기는 아니고.
0: 네.
1: 근데 이제 엄마랑 합의를 봤어요. 이 지름길을 네. 사람들을 하느님께 로 가는 지름길이다.
0: 우리 오디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해 준다.
1: 네.
0: 오늘 마치 가브리엘 천사와 닮아 있는
1: 어머나.
0: 네, 오디의 이름 뜻이네요.
1: 아, 또 방송의 수호 천사잖아요.
0: 네. 오디. 아,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것도 처음 알았네.
1: 그래서 우리 가비 캐릭터가 있죠.
0: 재밌습니다.
1: 근데 신분의 성함도 궁금해요.
0: 제 이름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1: 동.
0: 네, 협. 강동협. 굉장히 힘을 줘야 되는 이름인데 예, 왜 그런가 하니까 협자에 힘력자가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1: 아, 한자로도요?
0: 예, 그래서 동력동자에 협할력
1: 네.
0: 동쪽으로 모인다.
1: 모인다?
0: 예, 모은다. 약간 협하다가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1: 아, 그 뜻이군요.
0: 그래서 뭐 저는 흐트리기보다 모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겠다.
1: 딱 뭐 맞네요.
0: 그렇게 네. 생각하면서 하느님 안에
1: 넘치시고.
0: 모인다.
1: 네.
0: 우리 어디가 인도해주면 제가 모아놓겠습니다.
1: 뭐 아, 완전 어벤져스가 따로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엔드게임. 네. 아무튼 그런 이름 뜻입니다.
1: 우리 행복찾집으로 여러분 다 모이세요.
0: 네. 많이 좀 모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앞에 천사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천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설명을 할까 했는데 이미 앞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1: 퀴즈로 나왔죠.
0: 네. 우리 오프닝 멘트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는 네, 제가 마이 엔젤로 네, 정해봤습니다.
1: 오늘 딱 전래력에 맞춰서 네,
0: 원래
1: 하셨군요.
0: You're my angel 이렇게 하려 했는데 너무 그거는 아, 느끼하고
1: 맞아요.
0: 사람들이 요즘 자꾸 라디오 할 때 느끼하다 그래가지고 네, 다시 이제 네, 예전에 뭐 좀 뭐 곱창전골 같은 스타일로 좀
1: 구슬하게.
0: 돌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우리 미카엘 천사, 우리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특별히 뭐 오늘 대천사 축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분들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1: 축하드립니다.
0: 오늘 천사로 주제로 함께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1: 오, 새롭네요.
0: 먼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천사 누구게요?
1: 미카엘 천사.
0: 맞습니다. 우리 미카엘 천사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르세라핌이 부릅니다. Fearless.

0: 네, 우리 르세라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행복찻집에서 처음으로 르세라핌 노래 튼 것 같은데.
1: 맞아요. 사플리 최초, 행복찻집 네. 최초.
0: 맞죠. 응.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노래를 뭐 제가 아무렇게나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1: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미카엘 천사랑 네. 이 곡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0: Fearless의 뜻을 아세요?
1: 두려움이 없는.
0: 그렇죠. 응. 두려움 없는. 물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는 순간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1: 그쵸.
0: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대천사가 바로 미카엘 천사입니다.
1: 아, 든든하네요.
0: 네, 미카엘 천사를 이렇게 이콘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칼자루를 들고 있어요.
1: 네.
0: 칼로 누굴 베겠어요?
1: 악마들.
0: 그렇죠. 물을 베진 않겠죠. 천사가. 네, 물을 베지 않고 우리 악마들을 물리쳐주는 물리쳐.
1: 귀여워졌어요. 미카엘 천사.
0: 죄송합니다. 저 귀여운 척할 의도가 없습니다.
1: 물리쳐주지 마.
0: 물리쳐주는
1: 미카엘 천사.
0: 천사. 어울 약간 혓바닥이 보이네요.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네. 악마를 물리쳐주는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맞습니다. 미카엘 천사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그 말은 하느님과 자꾸 가까워지려는 악마들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두려움을 없애주고 용기를 주는 천사가 바로 누구다?
1: 미카엘 천사.
0: 맞습니다. 바로 마이클 미카엘 천사입니다.
1: 네, 근데 누가 하느님 같으랴를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0: 그렇죠. 보통 우리가 죄 유혹에 빠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욕망을 높아지려는
1: 네.
0: 자꾸 옛날에 우리 바벨탑을 세우듯이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욕심들이 많아지고 자꾸 죄를 지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칼로
1: 베어주는 뭐라 하셨죠? 물리쳐.
0: 방 NG 뭐 재녹화 할까요? 아 녹화이죠 생방이죠. 아무튼 그렇게 물리쳐주는 미카엘 대천사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뭐 물론 새로운 도전이나 어떤 두려움 앞에 계신 분들도 오늘 미카엘 천사께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미카엘 천사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 틀어드리고 천사께 기도하고 다음 곡 넘어가고 이런 레퍼토리로 좀 가도록 할게요.
1: 굉장히 신선한 구성인데요.
0: 네. 그래도 저도 이제 신부니까 기도는 합니다. 자, 우리 미카엘 천사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미카엘 대천사여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1: 아멘.
0: 아멘.
1: 지켜주세요.
0: 네. 우리 그럼 다음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1: 가브리엘 대천사.
0: 우리 가브리엘 천사께 기도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Happy.

0: May I be? 아, 죄송합니다.
1: 무슨 노래죠?
0: 갑자기 마이크 틀 줄 몰랐네. 네,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거 선곡 이후 약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뭔데요?
1: 그 가사에 뭐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0: 아, 그런 가사가 있군요.
1: 역시 가브리엘 애천사는
0: 역시
1: 전달자.
0: 캐치력이 좋습니다.
1: 맞죠.
0: 네, 그런 가사도 있고 사실 이 노래 제목이 해피잖아요.
1: 네.
0: 에, 해피가 무슨 뜻이에요?
1: 행복하다. 굉장히 긴장되네.
0: 갑작식 질문. 네. 행복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같지만 사실은 이 노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행복해지고 싶다.
1: 아,
0: 좀 행복해지고 싶다. 라는 그런 투정들, 그런 포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행복하세요?
1: 행복합니다.
0: 진짜요?
1: 그럼요. 이 방송 행복 찻집과 그 행복 찻집이잖아요, 우리도.
0: 아, 맞네.
1: 그럼요. 네. 네, 주인장이 행복해야죠.
0: 아, 그렇죠. 아, 약간 강제로 행복하신 건 아니고.
1: 정말 행복해서 행복 찻집.
0: 그렇죠. 네. 아, 근데 오디를 이렇게 볼 때면은 늘 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같아요.
1: 아, 정말요?
0: 예,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씨가 느껴져서 참
1: 어머,
0: 좋습니다.
1: 갑자기 이렇게 칭찬도 들어오네요.
0: 네, 보통 이렇게 가면은 그대로 또 이렇게 예, 화답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1: 아, 우리 신부님만은 에너지가 없고 2시에 우리 달짜 신부님 없는 행복 찾지 없습니다. 네.
0: 예, 행복합니다. 자.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지금 당장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1: 네.
0: 그렇게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거, 뭔가 갖기 어려운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기쁨, 어떤 정말 기쁜 소식 같은 거를 들을 때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특히 나를 사랑해준다는 그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1: 맞아요.
0: 아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괜찮아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1: 네.
0: 네,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천사 바로 가브리엘

0: 천사입니다. 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그렇죠. 성모님께도 그러한 역할을 했었지만 우리에게도 지금도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라고 말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1: 네, 또 그렇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는 우리 또 달자 천사이신 것 같아요. 네.
0: 아, 날개 보이세요?
1: 네, 잘 보여요. 엄청 커다랗네요.
0: 꺼무쳐.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8814님도 행복찻집의 화요일을 지켜주는 천사, 달자 천사.
0: 아,
1: 대부분이,
0: 진짜요?
1: 네, 사랑해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0: 어, 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요? 네, 제가 오래오래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행복찻집의 수호천사로 임명합니다.
0: 네, 예? 아, 수호천사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냐?
1: 살아있는 천사.
0: 천사는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1: 생천사.
0: 아무튼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거나 또 어떤 하느님의 힘이 필요한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브리엘 천사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시여,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저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아멘.
0: 아멘. 좋습니다.
1: 오늘 약간 스페셜한 대천사 호칭기도 이런 느낌이 좀 나요.
0: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가져왔어요.
1: 아, 좋습니다.
0: 아우, 역시 신박해요. 방송 오래 하시니까 캐치력이 네,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라파엘 대천사겠네요.
0: 맞습니다. 우리 치유와 위로를 전해주는 라파엘 대천사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딕펑스가 부릅니다. 약국에 가면.

0: 네, 약국에 가면 듣고 왔습니다.
1: 네, 좀 슬픈 노래네요. 지금 막 감기 걸렸어요.
0: 약간 저는 제목 보고 처음에 이제 IM 약간 약국에
1: 거기 가면
0: 가면 뭐도
1: 뭐도
0: 있고
1: 있고.
0: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노래 들으니까 약간 아픈
1: 아휴.
0: 상태의 그런 노래더라고요.
1: 우산을 씌워줄 사람이 없어서 감기에 걸렸다.
0: 네, 요즘 참 감기에 걸리신 분도 사실 많아요.
1: 많더라고요.
0: 환절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 댓글 보니까 또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
1: 어휴.
0: 제가 항상 이제 성당에서 지내다가 레지오 뭐 강복이나 이렇게 돌면 아프신 분 계세요 하고 손 드세요 하면 저는 무조건 안수를 드리거든요.
1: 진짜요?
0: 미사 끝나고도 필요하면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프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안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무튼 환절기고 또 이럴 때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가면 돼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
1: 네.
0: 또 마음의 상처라는 게 후시딘을 바른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놔두면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참
1: 네,
0: 많고
1: 곰고
0: 네,
1: 터지고.
0: 그래서 혼자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라파엘 대천사입니다.
1: 네.
0: 우리 라파엘 대천사는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 라는
1: 고쳐주신다.
0: 이름의 뜻처럼 하느님께 우리 이 사람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대천사니까 우리 오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아프신 분들 우리 라파엘 천사께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안 그래도 김영민님께서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수 없나요? 하셨는데, 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우리는 안 아플 순 없어요.
1: 그쵸?
0: 예, 매번 건강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나도 치료받으려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나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
0: 예.
1: 희망을 잃지 않는 게
0: 그렇죠.
1: 중요하겠네요.
0: 더불어서 우리 라파엘 천사께 함께 기도하면은 더 도와주실 거니까
1: 네.
0: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0: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또 방송국이 빨리 마치라고 제가 이거 보이세요? 알람까지
1: 세상
0: 맞춰놨습니다.
1: 솔직한
0: 네,
1: 방송.
0: 저는 뭐더 놀고 싶은데 집에 가라니까 우리 가브리엘 천사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같이 기도 선하고 가브리엘 천사께 기도합시다. 가브리엘 천사시여,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과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1: 아멘.
0: 아멘.
1: 근데 라파엘 천사에서 왜
0: 아,
1: 가브리엘로 바뀐 거예요?
0: 죄송합니다. 라파엘.
1: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0: 그렇죠. 네. 빨리 집에 가라니까. 네, 심술이 났나 봐요.
1: 너무 재밌네요.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0: 네. 지금
1: 네.
0: 시계가 지금 울리고 있거든요. 알람 다 됐다고. 네. 빨리 맞춰야 됩니다.
1: 선생님, 그래도 기도는 다 바쳤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아멘, 아멘.
0: 우리 뭐이 라디오가 끝나도 여러분들 열심히 천사께 기도하면서
1: 네.
0: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 네. 이렇게 따뜻한 기도와 노래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달짜 천사님께도 정말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0: 날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되게 날개가 잔망스럽네요.
0: 네. 짧아요, 좀. 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1: 우리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0: 그냥
1: 하겠습니다.
0: 안녕하면 돼요.
1: 네, 오늘도 좋은 노래, 좋은 말씀
0: 안녕히
1: 고맙습니다.
0: 계세요.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SK케미칼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와 함께하는 아네스의 행복찻집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매일미사 복음에선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두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죠. 남은 하루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참된 믿음, 거짓 없는 평화로 가득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니스였고요. 끝곡으로 자우림의 17171771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남산성당 서찬석 제르마노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0: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로 2부 시작했습니다. 파니아님 오셨고요. 네. 자, 두시의 뮤직 2부 다들 출석해 주세요. 화요일 2부는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완성해 주시는 코너인 거 아시죠? 제가 주제를 딱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 선곡을 쫙 해주시는 방그리들의 도움 없이는 완성이 안 되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그런 코너. 큐시트 지금 싹 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359 하나님은 저 요즘 노안이 너무 심해요. 진짜 걱정되는데 아직 제 마음은 젊은데 자꾸 눈만 안 보여요. 휴대전화 안 보던 시절에는 노안이 천천히 왔을까요? 저 40대인데.

0: 무서워요? 루테인 도움 될까요? 저도 작년부터 급노환이 와가지고 루테인도 챙겨 먹고, 그리고 아시죠? 그런 거 한번 검색하고 나면 알고리즘에 다 그런 것만 떠요. 눈 영양제. 근데 노화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는 진짜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경도 좀 맞추게 되고,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예, 그런 거. 근데 진짜 휴대전화 안 보던 시절에는 좀 노안이 천천히 오지 않았을까요? 요즘에는 워낙에 다들 막 휴대전화랑 이 미디어 이런 데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지금 저 라식한 상태라서 라식한 사람들은 좀더 빠르게 온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약간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아버지도 노안이 빨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루테인 도움이 되겠죠? 열심히 챙겨 먹고 있다가 요즘에 좀안 챙겨 먹고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김미라 님이 저도 노환. 아니 노환 노환 아니고 노안. 노환이라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 예. 아직 우리 마음 젊잖아요. 그쵸? 마음의 항시 20대 품고 있잖아요. 겉모습만 변했을 뿐. 그쵸? 2891님은 저는 알고리즘에 자꾸 발톱 무좀약이 떠요. 아니, 저 여자고요. 발톱 무좀 없거든요. 휴대전화가 제 말을 듣고 생각을 읽는다는데 무좀이 웬 말이에요? BT 알고리즘 뭐예요? 어디서 들었을까? 네? 휴대전화가 진짜 내 말을 듣고 있나? 생각을 읽나? 막 이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무좀이 어디서 떴을까? 뭘 검색했죠? 저 알고리즘에 그 요즘에 그뭐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뜨고요. 루테인 많이 뜨고요. 예, 네, 그리고 진영. 예. 네. 진영 많이 떠요. 다 진영 아니면은 그 우리 왕사남, 예, 왕사남 우리 단종 오빠 아직 뜨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현 베드로님, 저도 처음으로 종합 영양제 구매해서 오늘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영양제는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6093님, 맞네, 맞아. 한국인 특성상 고무줄 놀이에서 무릎 관절 아프고 공기 놀이에서 손목 터널 주무고 나서 아프다는 게. 이거 진짜예요? 아까 우리 뷰티풀 미셸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팔씨름이었던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37님, 저도 노안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왔어요? 안구건조증까지 있어서 인공눈물 끼고 살아요? 인공눈물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항시 가지고 다녀요. 그쵸? 예. 이게 인공눈물이 좀 눈을 촉촉하게 해줘야, 예. 좀 나은 것 같아요. 요즘처럼 또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항시, 예. 챙기고 다닙니다. 송율리아나님이, 에구, 노안 서운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휴대전화 때문에 초등학생들한테도 온대요. 어머머, 웬일이야. 세상에. 휴대전화를 좀 멀리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죠? 파니아님이 전 종합 비타민 먹어요. 골다공증 예방, 비타민 D와 칼슘이랑요. 실비아님이 말투 무좀량은 유튜브 광고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너튜브에서 광고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예. 그, 나의 무좀이 아니다. 이렇게 예, 좀 찔리지 마시고. 그냥 뜨는 것이다. 송율리아나님이 노안에 율무를 볶아가지고 보리차처럼 끓여 드시면 좋대요. 이렇게 또, 요런 거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율무차랑 다른 거네요. 아무튼 고소하겠어요. 율무 좋아하는데. 자, 이 시간은 리얼투데이 삼신홀딩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빌리 어코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듣고 주제 선곡 대결로 돌아올게요.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빗띠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듣고 싶은 촉촉한 노래입니다. 가을 되면서 부쩍 건조해졌어. 이럴 때 듣고 싶은 촉촉한 노래. 보내주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해 볼게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0: 계속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1: 실비아님이 빵톡으로 신청하신 곡이에요. SG 워너비의 주르륵. 지금 건조한 날씨에 촉촉해지는 노래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잊지는 말자, 잊지는 말자, 모두 가슴.

지금 건조한 날씨에 촉촉해지는 노래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김동률의 감사, 5740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가을 타나봐요 하셨는데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계속해서 촉촉해지는 노래 보내주세요.

1746님 분위기 촉촉한 노래도 괜찮죠?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노래 듣고 1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까지 듣고 왔어요. 파니아 님이 가을 하면은 아이유의 반편지,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라고 신청해 주셨고, 1573 님은 유엔의 선물, 가을의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 같아요 하셨고, 1941 님은 이문세의 오늘 하루 어떤가요? 촉촉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수고하세요. 이렇게 쿨하게 남겨주셨고요. 4401님, 촉촉한 노래하면 하림 아닐까요? 하림의 위로나 출곡 부탁드려요. 아,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노래도 너무 좋아서. 8766님, K-윌의 눈물이 뚝뚝 노래 신청합니다. 6093님, 눈가가 촉촉한 노래,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는 진짜 오열하는 그런 곡이잖아요. 촉촉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울 것 같은 그런 곡. 7854님, 어느 노래보다도 내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임영웅의 바램 듣고 싶어요. 꼭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꼭 틀어드릴게요. 5315님,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 와, 이렇게 수많은 신청곡들 중에서 1라운드 청춘 누룽지 받으실 주인공은 두 분입니다. 1746님, 5740님 축하드려요. 빰빰빠밤빠밤. 지금 바로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 드릴게요. 가을이면 또 재즈죠. 재즈. 예, 내가 좋아하는 재즈곡 받아보겠습니다. 백업커피 2만원권 상품권 드려요. 내가 좋아하는 재즈곡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러브페이의 What Love Will Do To You, 이 곡으로 시작할게요.

0: My funny Valentine.
1: 1010님, 재즈하면 챗 베이커죠? 트럼펫 연주 최고입니다.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자, 이 노래 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재즈곡 보내주세요. 백업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6219님, 조제제 모르시나요? 우격다짐님, 조제제 모르시나요? 들려주세요. 2037님, 조제제 모르시나요? 신청해요. 여러분 다 왜 그러세요? 7495님, 재즈곡은 몰라서 기분은 재즈요. 이게 맞나? 조재즈 모르시나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재즈 신청해달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조재즈 신청하셨어요. 5315님,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9941님, 그리고 뷰티풀 미셸님이 선우정아의 고양이 좋아요 하셨고요. 1941님은 패티 페이지의 체인지 파트너. 9437님은 토니 마틴의 I Get Ideas입니다 하셨어요. 이 중에서 1941님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래 왜 요즘 라디오에 안 나오지? 이런 노래 있죠. 한때는 라디오에서 많이 들렸는데 요즘 들어 통 못 들었던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선물은 비누 드릴게요. 샵 1053 그리고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기다립니다. 이 노래 골랐어요. 파란 첫사랑.

9990님, GOD 노래 들려주세요. 관찰 요즘 너무 안 나와요. 신나게 흔들고 싶어요 하셨어요. 지금 나갑니다. 요즘 이 노래 왜 라디오에 안 나오지? 하는 곡들 지금 보내주세요.

0: 그녀가 좋아하는 이 자리로 가.
1: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가지. 그리고 몰래 그녀를 관찰하지. 아름답게 미소 내린 머리. 거기서 나는 상쾌하냐지. 그녀의 미소만큼이나 상쾌하지. 언제나 같은 샤프를 쓰나 보지. 하하하하 귀엽기도 하지.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2037님이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정말 명곡인데요. 요즘 잘 안 들려요. 별빛사랑 안젤라님 소방차 신청합니다. 1573님 카더가든 명동콜링도 듣고 싶어요. 우격다짐님은 김정민의 애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5315님께 나노폴리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은 5315님이 신청해 주신 곡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곡입니다. 파니아님이 마지막에 잠 깨우고 떠나가는 2시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은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함께 음악에 대해 바로 함께 올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천사를 만드셨을까요? 당신의 일을 굳이 천사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왜 천사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 사람을 돕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하늘에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고달프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건네주는 그분, 어쩌면 누군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곁에 있어주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천사 같은 누군가가 될 수 있겠지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네, 오늘 예, 새 대천사 추기를 맞아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천사의 마음을 한번 깨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천사와 떠나는 오솔길 산책 시작해볼까요?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오늘 첫 곡으로 샤이니 부른 누군가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막 열심히 불러보네요. 영명 축일 맞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하느님께서 뭐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들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 정말 살아가는 힘이 나고 행복할 것 같죠. 예. 천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장. 예. 18장인가요? 네. 아, 참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난 천사 얘기 궁금한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행동한 거 나에게 큰 천사 같은 도움이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천사 같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 뭐 이런 거.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를 좀 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짧게 짧게 막 올리셨는데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 수녀님 안녕하세요. 3일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저희 대부님 그리고 같이 해설했던 라파엘 형제님에게 큰 축하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오늘 차가 새로 나오게 돼서 아침에 성당 가서 축복 신청하고 잠시 성모상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축일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예, 축하해 주시니 그분들을 지금 듣고 계실까요? 뭐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근데 새 차가 나온다니 또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실까 싶은데요. 축복 또 신청하셨다니 네 그 차 정말 또 소중한 차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또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또 새롭게 생기는 거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 그 차와 함께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 되시기를 저는 항상 뒤에서 두 손 모읍니다. 그리고 하하대사님 네 오늘도 당지는 화창한 가을이네요. 하늘도 푸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익은 밤 떨어지는 소리가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밤 떨어지는 소리가 천사들 발소리 같다고요? 투둑투둑 툭툭 천사들이 그렇게 걸어오시나요? 저도 좀 그 산에 밤 떨어지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는데 시간이 없네. 예 많이 밤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사님 발소리라고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37님. 오늘 아침은 쌀쌀하게 시작되었는데 한낮의 햇살은 따사롭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가을로 나아가는 화요일이네요. 성당에 빛이 된 2027 WYD 스티커를 차량 뒤에 붙이고 다니니 교통준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듯해요. 저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천주교인들 전체가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조심조심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된 일이네요. 맞아요. 옛날에는 내 탓이요 뭐 이런 스티커 있었잖아요. 그 빨간 거로 된 거 거기다 붙이고 나면 정말로 운전을 조심조심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WYD 스티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 그 세계 청년 대회 그 차량에다가 이걸 붙였네. 천주교 신자구나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조심스럽게 안 할 수가 없죠. 좋은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69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정답 같은 얘기를 하실까요? 왜 천사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천국에서는 천사든 사람이든 모두 영적인 존재로 천국을 누리겠죠? 천사가 질서를 잡는데 하느님의 일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람도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과정이 필요한 법이니 천사가 모범이 돼서 이끌어주라는 규칙을 사이에 두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 모범이 되어야겠죠? 맞죠. 저는 오늘 아침에 미사 때 강론을 해주신 신부님 말씀이 천사는 인간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사다리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고개를 마음속으로 끄덕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느님의 뜻과 또 인간의 또 노력을 다 합해서 사다리처럼 주님께도 전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도 또 힘과 용기를 주면서 다독다독 해주고 그러면서 하느님께로 가도록 연결해 주는 사다리 참 크게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예, 069 하나님, 예,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도 또 새겨듣게 되네요. 예,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액션송 음반 중에서요. 뷰티풀 듣고 올게요.

네, 액션송 음반 중에서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예, 517 하나님, 네. 오늘 5시에 손님 두 분이 집에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요. 귀하신 분들하고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 청합니다. 어제 어깨가 아파서 일찍 잤더니 자정부터 5시까지 안 자고 활동했어요. 기도 요소길 평화 방송 들으니까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요. 와, 어느 소중한 분들이 오신데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될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귀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성령께 기도를 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중요한 걸 뭐 결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스스럼 없이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이면 특별히 뭐 그렇게 긴장할 것도 없는데요. 다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분도 뭐 내 마음과 같을 것이다. 그분들도 뭐 상견례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잘 모릅니다만 뭐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분들 만났을 때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네 이제 곧 5시가 되네요. 네, 마음 준비 뭐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마음을 잘 잡수시고 네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 기도를 하면서 예 잠깐이라도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하고 성모송 한번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1935님 네 수녀님 기도 요청 드려요. 감기가 더 심해졌는데 제가 아픈 환자라 근육 질환이 두 개나 있어서 몸살이 단순 몸살이 안 되고 열감 안 그래도 패치에 진통제만 두 종류 먹는데 그걸로도 열이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천식성 기관지염이 있어서 숨이 또 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어요. 아, 참, 저는 김상은이에요. 예, 성함을 뒤에다 쓰셨군요. 네. 김상은 형제님, 네. 뭐,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뭐, 독립, 보행, 혼자 걸을 수 없는 집 구조 때문에도 어렵고, 119 부르기도 어렵고, 그러나, 먼저 우선은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겠다 생각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 나는 왜 이러지 나만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냥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주변에 분명히 누가 돕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119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왜 119 말고 또 뭐 있나요? 119는 불자동차 부르는 거 아닌가요? 111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도움을 청했으면 합니다. 이겨내기 힘든 상황을 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얹혀놓고 당신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예, 저도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예, 유스티나님, 네. 우리 아들들 정수호, 미카엘, 정시호, 라파엘 축일 축하해. 오늘 축일이군요. 중환자실에서 아픈 너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졌었는데, 기도가 닿아서 아기가 회복됐답니다. 그 이후 첫돌이 되던 때 아이들에게 세례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7살, 5살 우리 아들 아프지 말고 미안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두려움과 아픔을 견뎌내시고 그 아가들도 정말 회복을 했군요. 건강하게. 아유 주님께 얼마나 감사드린 일이겠어요. 첫돌이 되던 때 세례를 받게 하고 아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쯤 뭐 더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얼마나 기도를 하실까요? 유스티나님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또
아이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면역력이 또 많대요. 그래서 조금 아파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한 고비 두 고비 넘기셨을 테니까 아이들 자라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예, 행복하게 또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 두 라파엘 미카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호와 시호 이름도 참 멋진데요. 예, 티나님께서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요즘 피아노 연습에 바쁜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뭔가 좀 건강이 괜찮아지셨나 봅니다. 피아노 연습에 바쁘게 지내셨다니까 저는 축하드리고 기쁜데요. 예, 자주 요즘 조금 뜸하셨죠? 발걸음이.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예. 김미란 멜라니아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미카엘입니다. 아유, 미카엘 천사가 네, 천국에서 덥석 안아 올리셨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네, 오늘은 또 기도 더 많이 하는 날이면 좋겠죠. 예, 살아생전에 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감사드렸으면 하네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제가 만난 천사라. 저는 올겨울 마음이 참 힘들 때 함께 공부해 준 반원들이 생각이 나요. 올바른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고 결국 다시 옳은 길을 찾아가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와, 사무엘 형제님. 정말 사무엘 형제님은 이 기도의 오솔길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간증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체험한 걸 이렇게 꼭 정말 꼭 맞는 말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은총이고 성령의 움직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겨울에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게 겪으셨잖아요. 그때 그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반원들 힘이 되어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천사들이구나라고 생각한 건 예, 주님께서 그걸 또 떠올리게 해주셨군요. 와,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고맙습니다. 네, 항상 주님 손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한얼 바오로 예, 바라기님 신청해 주신 음성기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명동성당 레지오 담당 문규현 바오로 신부님께서 10월 1일에 부정맥으로 입원하셔서 시술 받으신대요. 아마도 어머니 고 모니카님이 몇 달 전에 쓰러지시어 많이 힘드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부디 두 분에게 주님과 성모님께서 치유의 은총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규혁 형제님, 예, 올바라기라고 하셨는데, 바오로, 네, 바라기. 예, 형제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문기현 신부님은 전주교구 소속 신부님이셨죠? 네, 신부님께서 부정맥 시술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신부님 어머니 고 모니카님께서는 또 쓰러지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유 저도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는데요. 예, 다들 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참 애쓰셨던 신부님이신데요. 예, 걱정하는 마음 다들 크시죠. 뭐 근데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돌봐드리지 못하고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부정맥 시술을 하시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편찮으실 것 같아요. 네, 불편하시죠? 아, 아들로서 내가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나까지 아파서 하면서 좀,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상황이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도 꽤몇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형님도 신부님이셨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 두 분을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네, 문귀현 신부님과 고 모니카 어머니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치유와 평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느님, 부정맥으로 시술을 앞두고 계신 문규현 바오로 신부님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시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와 손길을 더해 주셔서 시술의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병환 중인 어머니 고 모니카님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두 분의 몸과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의탁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모님께서도 두 분을 따뜻하게 품어 주시어 두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신부님과 어머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치유의 은총으로 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기도 청해 주신 얼바오로 바라기 형제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성바오로 딸수의 합창단 노래입니다. 주여 내려오소서.

네, 조금 전에도 빵톡에 올려진 사연을 봤더니 어플리케이션 뭐 깔아서 뭐 들어오는 게좀 어려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고지를 좀 해드릴게요. 네, 손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예 단장됐잖아요.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뭐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 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 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까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구글 플레이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실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문기현 신부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제를 두 분이나 봉헌하신 어머니였었는데요. 어머님도 편찮으시니까, 또 신부님까지 편찮으시고,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리고 하하대사님, 천주님,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기현 바오로 신부님께 치유의 은총 주셔서 건강하게 사목하게 하소서. 아유, 어서 나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다 아시잖아요. 네. 예. 푸르나늘 사무엘님, 바오로 신부님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억합니다. 또한 신부님께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오늘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을 맞아 저희 곁에서 저희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천사들을 기억합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저희와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천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힘들고 두려울 때 성 미카엘 대천사의 용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 가브리엘 대천사의 도움으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천사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저희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 곁을 지켜주는 천사들과 함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포레스텔라가 부른 엔젤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진 사연 볼게요. 원배님께서 언홍성지 윤석희 미카엘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언홍성지 윤석희 미카엘 신부님 뭐 오늘 축하 많이 받으셨겠죠. 또 이렇게 원배님이 또 축하해 주시니 배로 또 네 축하와 함께 은총도 또 주님께 주어지겠죠. 주님께서 네 크리스티나님 네 문바오로 신부님의 부정맥 시술이 잘 되길 두 손 모읍니다. 고모니카 어머니께서도 건강 회복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마음속으로부터 네 화살기도라도 많이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37님 모든 걸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양들의 사목을 하시다 부정맥 시술을 하시는 문 신부님께 건강한 몸으로 다시 열심히 사목하게 해주시고 모니카 어머니의 평안도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하셨어요. 아우 꼭 필요한 말씀 다 하셨네요. 네 주님께서는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님 오늘 저희 남편 미카엘 축일이에요. 뭔가 마음 힘들어하는 미카엘에게 힘과 용기 주세요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힘이 들 때 예, 천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리라 믿고요. 예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잘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오늘 대천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지?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기쁘다, 슬프다, 사랑한다, 속상하다 이런 감정부터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말이죠. 대천사들은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뜻에 응답하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너무 심각하지 않게 오늘 마음의 방향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혹시 하느님보다 내 걱정이 앞서 있는 건 아닌지, 사랑보다 내 기분이 앞서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마음이 참 바쁩니다. 아침부터 걱정도 하고 서운함에 침울해지고 누구 흉도 한번 보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 드릴 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멈춰 제 마음의 방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주님과 천사님들, 제가 당신만을 바라봐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대천사 축일 기억하면서 많은 분들이 축하 주고 받으셨겠죠.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천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임두빈이 부르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라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을 보시고 거짓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아보십니다. 나타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시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는 단순히 햇빛을 피하는 그늘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그늘에서 하느님을 향해 진실하게 기도하던 나타나엘의 순수한 마음과 열망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깊은 영혼의 자리를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나타나엘의 마음은 완전히 열리고 그분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새 대천사는 바로 이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능력이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과 누가 같으랴 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 하느님의 진리를 수호해 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름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타나엘에게 다가가듯 구원의 기쁜 소식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라파엘 대천사는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 라는 이름대로 삶의 여정에 지친 우리 영혼과 육신의 상처를 싸매주고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께 순수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첫 단풍은요, 10월 26일 무렵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설악산과 팔공산의 직선 거리는 대략 240km, 시간 차이는 29일, 하루에 약 8.6km쯤, 가을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는 셈이겠죠? 걸어서 약 2시간쯤, 차로는 약 15분에서 20분쯤, 가을은 그렇게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인가 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나러 우린 동구 밖으로 먼저 마중 나가볼까요? 가을 노래 들으면서요. 단풍의 계절 10월, 가을이 오고 있어서 설렙니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화요일 첫 곡 윤건 가을에 만나 듣고 왔습니다. 하루를 계절로 표현해 본다면 오후 5시쯤 이때가 바로 가을쯤이지 않을까요?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설레는 마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담아 저도 보내봅니다. 완전히 해가 지기 전 가을을 닮은 오후의 이 시간 함께 즐겨볼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설레랍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되는 핫 키워드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 이 시간 통해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CPBC 빵 어플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시 PBC 청취 인증 이벤트.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을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요,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 나오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CPBC 빵 어플 통해서 듣고 계시다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가 10월 15일까지 요 이벤트 받아볼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추첨 통해서 커피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보낼 곳은요, 문자번호 샵 0931번입니다. 엘리사벳님이 설디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빵톡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에는 항상 오늘은 몇 도일까 하면서 기온을 좀 확인하는 저만의 아침 루틴이 있는데, 그 기온에 따라서 이제 아이 옷도 좀 챙기고 저의 옷도 정하려고. 근데 오늘 체크했을 때는 한낮의 기온이 너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뭐지? 다시 여름이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가니까 또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을은 이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랑 뭐 이런 날씨 자체는 쾌청한데 바람은 시원하게 부는 그 계절, 지금 이 계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잠깐 이렇게 에어컨 아직 차에서 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잠깐 끄고 창문 한번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 올 때도 되게 바람이 시원하게 많이 불었거든요. 그리고 아, 오늘 나 잠깐만 산책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하기 딱 좋으니까 설레랑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달서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약간은 썰렁할 순 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썰렁한 지명 넌센스 퀴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구 달서구의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구 달서구는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리면서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땡땡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땡땡공원은 달서구 월성동 일원에 위치한 도심 속 녹지 공간인데요. 이 공원의 둘레길 구간이 정비됐다고 하니까 산책하기가 더욱 좋아졌겠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공원이 어디일까요? 이 공원의 이름을 조금 힌트를 드려보자면, 학은 살 수 없지만 이곳에 가면 학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사다 할 때 구매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학이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그런 공원인데요. 죽어가는 학도 이곳에 가면 살 것만 같은 공원, 과연 무슨 공원일까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내는 이 넌센스 퀴즈와 힌트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자, 보기를 드릴 겁니다. 너무 지금 화내지 마세요. 화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번 달성공원, 2번 학산공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이 살 것만 같은, 죽어가는 학도 이곳에 가면 살 것만 같은 그런 공원, 과연 어떤 공원일까요? 달성공원, 학산공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여기에 가면은 이제 학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학 하면은 또 날개가 저는 떠올라서,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준비해 왔습니다. 듣고 올게요.

룰라, 날개 잃은 천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썰렁하고도 재미있고, 재미있는 지명, 넌센스 퀴즈 준비해왔습니다. 넌센스 퀴즈는 기세다! 자, 우리 대구에도 지명으로 넌센스 퀴즈를 낼 만한 곳이 꽤 많은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달이 막 자꾸만 가니까, 거기 서! 달, 너 거기 서! 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달이 자꾸 막 가니까 자, 달, 달 서, 달 서, 구 이렇게 아 이거 못 살리겠다 나는 달, 달 서, 구, 달 서구 이고요. 자, 오늘 정답은 달 서구에 있는 공원입니다. 죽어가는 학도 살릴 것만 같은 공원. 1번 달성공원, 2번 학산공원 중에 정답 선택해서 문자 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이 제 얼굴이 얼마나 지금 빨개졌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 스튜디오 안에 에어컨을 켜두거든요. 지금 에어컨을 지금 강풍으로 틀어야 될 것만 같은 저 혼자만의 그 민망함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학도 살 것만 같은 그런 공원은 어디일까요? 1번 달성공원, 2번 학산공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31번이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성동, 상인동, 볼리동 이쪽에 주민분들은 접근하기 좋은 그런 녹지 공간인데요. 산을 따라 걷기 딱 좋은 둘레길 조성이 완료돼서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과연 이 공원, 어느 공원일까요? 1번 달성공원, 2번 학산공원 중에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한곡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저 지금 많이 고장났죠? 괜찮아. 자, 힌트송 한곡더 듣고요. 정답 발표 돌아올 건데요. SG 워너비가 부르는 종이학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G워너비 종이학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학산공원이었습니다. 8379님께서 학산공원 정답 보내주시면서 종이학 오랜만에 들으니까요. 학창시절 추억이 떠올라서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추억인가요? 이 노래에 대한 추억일까요? 아니면 종이학을 열심히 접었던 그 추억일까요? 요즘 친구들도 종이학 접나요? 종이학 저도 진짜 열심히 접었는데 유리병 안에 종이학 1,00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종이학 다 접으면 그 다음은 그 별 접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별도 접고 막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로 마음을 좀 전했잖아요. 종이학 막 이렇게 하나하나 접어서 그거 이제 담아서 마음 전하고 요즘은 뭘로 마음 전하지? 요즘은 SNS로 이렇게 먼저 뭐 팔로워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걸로 전하겠죠? 8379님의 학창시절 추억여행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네요. 2464님 정답 학산공원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이었습니다. 2389님은 학산공원 하시면서 부산 내려가는 길인데요. 길 안 막히고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그렇구나. 5시 19분에 보내주셨거든요. 부산 어디에서 내려가고 있으실까요? 지금은 아직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는가 봅니다. 오 좋습니다. 1166님 학산공원 2번 하고 보내주셨고요. 3529님 학산공원 하고 보내주셨고 5392님이 달성공원이에요 하시면서 하트를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어요. 달성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동물 친구들이 있잖아요. 달성공원에도 하기 가서도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긴 해요. 달성공원도. 그러나 오늘의 정답은 넌센스 퀴즈 힌트를 드렸던 학이 살 것만 같은 학산공원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게 아쉬운 오답이었고요. 5711님도 정답 학산공원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4023님 학산하고 보내주셨고요. 3734님께서 저 달서구 주민이라 더 반갑네요. 정답은 학산공원이요 해주셨는데 아 반갑습니다. 저도 이사 오기 전에 달서구 주민이었어서 학산공원이라는 이 지명도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더 반갑네요 저도.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인 학산공원. 이 학산공원에 둘레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둘레길 3.3km 구간이 정비됐다고 하는데요. 3.3km 구간이 딱 이렇게 한번 걷기 좋은 그런 구간이잖아요. 운동이 좀 된다 싶으려면 요거 세 바퀴 걸으면은 10km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km 정도를 보통 속도로 걸으면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저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3km 같으면 천천히 걸으면 거의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 것 같거든요. 저 기준으로. 그 정도 하루에 산책하면 좋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걷는다 하시면 두 번 정도 걸으시면 좋겠죠? 건강을 위해서는 자주 걷는 게 또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 학산공원 근처에 계신 분들은 둘레길도 정비가 됐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한번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산공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요. 저희가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요. 기프티콘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마야가 부르는 나를 외치다 듣고 올게요.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의 플러스, 정보의 플러스, 생활의 플러스. 경제사회 문화는요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과연 어떤 소식들일지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는 키워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 금금금 금이에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빛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정상에 오른 남자 농구, 여자 농구도 한일전 승리로 금메달, 대회 4연패를 달성한 남자 사브르, e스포츠 대전 격투의 첫 금메달, 또 야구 대표팀의 5회 연속 금메달,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 여자 핸드볼의 8년 만에 정상 탈환까지. 대한민국 선수단의 금빛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노벨 문학상은 누구에게로? 세계문학의 거장들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출산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를 그린 시녀 이야기를 쓴 캐나다의 마거릿 애트우드, 오향거리, 마지막 연인을 쓴 중국의 찬쉐, 우리나라에서도 고정팬이 많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도 예상후보로 빠지지 않습니다. 10월 8일 오후에요.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텐데요. 또 서점가엔 이 노벨상을 탄 작가의 작품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겠죠? 겸사겸사 가을에 책 한 권 어떨까요? 이어지는 다음 키워드는 생활서비스 비용 껑충! 세탁, 이발, 미용, 목욕 등 생활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 7월 서울의 개인서비스 요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평균 세탁료는 11,692원,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랐다고 하고요. 머리 손질 비용도 높아져서 서울의 성인 남성 이발료는 남성 평균 13,231원, 성인 여성의 경우 24,46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스몰 럭셔리. 한 알에 2만원 하는 복숭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품질의 복숭아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데요. 고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열매를 미리 솎아내고 남은 극소수의 복숭아에 영양분을 집중시켜서 한 알의 무게가 400g으로 일반 복숭아보다 30% 이상 크다고 하네요. 백화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몰 럭셔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이 30분 단축됩니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고요.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은 핫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하나 다 관심이 안 가는 게 없는 키워드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으니까 금빛 이 질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달 빛깔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어떤 결과가 좋으면 우리 모두 함께 좋잖아요.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안세영 선수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막 손에 땀을 쥐고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안세영 선수가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막 사무실에서 소리 지른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해드린 키워드들 중에 나는 이 키워드가 가장 귀에 꽂혔다. 이 얘기 나는 좀 나누고 싶다. 나도 오늘 이 경기 재미있게 봤다. 안세웅 선수를 응원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홀릭이 부르는 버터플라이 듣고 올게요.

러블리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3725님께서 요즘 아시안 게임 때문에 뉴스 볼 맛이 납니다. 농구에 야구에 맞아. 핸드볼에 오늘 안세영 선수까지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라고 보내 주셨어요. 스포츠를 같이 응원하면서 그 경기 결과가 좋으면은 진짜 다 같이 막 내가 딴거 같이 기쁘게 되잖아요. 특히 오늘 진짜 안세영 선수 결과가 2대 0으로 완전 완승이었는데다가 그첫 세트가 21대 17, 두 번째가 21대 9로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했죠. 코트를 지배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것 같은데. 오늘 경기 전부터 사상 첫 2연패 역사를 쓸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정말 많이들 했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사실 안세영 선수한테 부담이 됐을 텐데 그 부담을 안고도 해낸 게 정말 멋집니다. 안세영 선수. 특히 이번 대회가 32강부터 결승까지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 보면서 또 그러면서도 놀랍습니다. 이제 2연패에 도전합니다가 아니라 2연패를 해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안세영 선수 다시 한번 금메달 축하한다라고 멋지다라는 응원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몰 럭셔리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한 알에 2만 원? 여러분 저는 누가 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근데 자기의 기준이니까 저라면 누가 주지 않는 이상 한 알에 2만 원이 복숭아는 사 먹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뭐 진짜 맛이 보장된다면 2만 원 나는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한 알에 복숭아 한 알입니다, 여러분. 한 박스 아닙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하나를 찾는 이런 스몰 럭셔리를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크기는 작아도 만족은 크게 요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걸 바로 스몰 럭셔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서 소확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많이 가지는 거, 여러 개 가지는 거, 이런 거보다 이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꼭 드는 것, 그걸 가지는 것. 크게 사지는 못해도 작은 것이라도 좋은 거, 비싼 것, 가치를 금액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런 거를 사보겠다, 혹은 누려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면은 그걸로 된 거겠죠? 이렇게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가격이 뭐 중요합니까? 가격 크기 이런 거보다 그냥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옷을 요즘에 구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날씨가 시원해져서 어떤 옷들은 예쁘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 입었을 때내 몸에 맞지 않거나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것들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503호님께서 복숭아 한 알에 2만 원이요? 저는 못사 먹을 것 같아요. 라고. 저도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투자해서 한번 먹어보고 그걸 경험으로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소비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번 한주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플러스 키워드는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요. 신승훈이 부르는 엄마야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오복음서 1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하느님 나라를 여는 열쇠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는 10월의 첫 주는 아이들의 기도가 하느님 나라와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해마다 전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펼치는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이 10월 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개막식과 밤샘 기도를 시작으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인 7일까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도 기도로 힘을 모으는데 어른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묵주 하나 손에 들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보시죠. 오늘의 비타민말, 100만 아이들의 기도로 여는 10월, 10월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어쿠스틱 콜라보 그대와 나 설레임 듣고 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묵주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평화를 청하는 아이들의 기도가 10월을 여는 알람소리가 되어주겠습니다. 10월 1일에는 로마의 학교와 본당에서 온 어린이 약 1,000명이 바티칸 정원에 모여서요. 교황님과 함께 묵주 기도를 봉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볼리비아 아마존 원주민 공동체, 수단과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교회들도 기도 주간에 동참합니다. 우리도 미리 기억해뒀다가 함께 동참해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10월에 기대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10월 1일을 기쁘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끝곡으로 소울스타 가을의 10월 1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파울!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 간부 3명을 다치게 한 폭발의 원인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차 감정 결과 북한군 지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 발언에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장관은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조사가 나오기까지 정부의 대응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및 유엔사와의 합동조사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적 관심과 의혹을 감안했을 때 더 빠른 조사 발표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북한 지뢰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정부가 확정짓기까지 물증이 필요하기에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야당이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번 진상조사를 연결짓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안의 본질에서 비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조치입니다. 2015년 장병 2명이 북한의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을 때 군은 엿새 뒤 북한 도발이라 발표하며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만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도 대응방송을 할 테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상응하는 조치는 필요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양측은 판문점 고위급 접촉을 거쳐 북한의 유감 표명과 남측의 방송 중단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0: 사고 다음 날인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과 신뢰 구축을 담은 평화 공존 구상을 유엔에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전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엔지에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 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이면부터 끊임없이 요동치는 중동 정세까지 글로벌 현안들 신속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었는데 이 자리에서 네.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려요.
1: 네. 아, 저 게스트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네요.
0: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1: 예, 네, 맞습니다. 예.
0: 예, 미중 정상회담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선발로 나와서 아. 환영을 했다 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한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스케치 기사로 좀 본 것 같고요.
1: 네.
0: 그냥 회담 내용을 좀 보면은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휴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42조 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0: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1: 그 지난 5월에 베이징에서 예. 양국 정상이 만났잖아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 내가 이걸 얻었고 이걸 얻었고 이걸 얻었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9월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사이에 한 4개월 정도 사이에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착착착 진행이 됐을까요?
0: 그때 그 대두를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트럼프가 막 이렇게 막 자화자찬했던 거 그게 막 기억이 나네요.
1: 그거 기억나고 와, 네. 그리고 뭐 보잉 항공기 몇 백 대.
0: 항공기 맞아요.
1: 네. 네. 중요한 거는 4개월 사이에 양국 사이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0: 예.
1: 만약에 그 다음 얘기가 나왔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중국이 이거 이거 이거 수입하기 시작했고 라고 홍보했을 겁니다. 그게 안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사실 지금 42조 원 규모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0: 예.
1: 근데 요 내용 중에 보면은 급한 것들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급한 거는 일단 중국으로부터 소비재가 좀 급하잖아요.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를 좀 인하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좀 급한 게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빠진 게 있습니다. 대두가 빠졌어요.
0: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들어갔었죠. 대두, 그러니까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수입한다고.
1: 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대두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토리와 관련된 얘기도 미국은 아 우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그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양측이 뭐가 급한지는 서로 확인을 했고 그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서로 급한 거일수록 협상 카드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아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거고
0: 예.
1: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나기로 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만남은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거예요. 굳이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막 외교적 성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중간 단계인 거예요. 내가 다시 두 번을 더 만날 거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상징적인 만남이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잘 표현한 단어가 나왔죠.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어라는
0: 예.
1: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야 우리 둘이 지금 싸우지 말자. 각자가 급하잖아. 그거 해결하는 동안은 서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끌고 가자라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측에 요구를 했거든요. 대만의
0: 예.
1: 독립을 반대한다. 라는 표현을 해주기를 원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비공개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요거는 중국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탁 회피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양측 팩트시트에도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0: 예.
1: 그건 뭐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이 서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지만 그거는 이번에 피해갔다라는 걸
0: 그렇군요.
1: 보시면 된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큰데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대만 독립을 반대해주기를 미국이
1: 네.
0: 반대해주기를 원했는데 그거는 빠져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두 미국산 대두를 수입해 주는 거를 명시적으로 밝혀 주길 원했는데 그건 빠져 있고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거는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1: 11년 만이었죠.
0: 예.
1: 오바마 행정부 때 국빈 방문을 했었고 11년 만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승자는 중국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0: 예.
1: 우리가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오, 트럼프가 저렇게 누군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났을 때 저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시 주석 앞에서 굉장히 좀 비굴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중국은 내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게 뭐냐면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대등한 관계다라는
0: 예.
1: 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다라는 거를 막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중국의 승리라는 거죠.
0: 그렇군요.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점점 볼 수가 있는데
1: 왜냐하면 예. 시 주석은 사실 앞선 주석들이 5년, 5년에서 10년 단위로 끊어지고 바뀌어야 되지만 시 주석은 3년 임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4연 임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경제 상태 안 좋거든요. 시 주석 입장에서는 잘 봐라. 외부적으로 내가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정권을 잡아야 돼라는 명분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군요. 국격을 올려놨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 그렇습니다.
0: 일본이 갑자기 유탄에 맞았어요.
1: 그렇습니다.
0: 미중 정상이 서로를 2차 대전 동맹국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뭐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만나기 전에도 우리 먼저 만나야 돼, 우리 먼저 만나야 돼 급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단속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잊지 마세요. 미일 동맹이 제일 좋은 거고 제일 굳건한 겁니다. 요거를 배신하면 안 돼요. 라는 단속을 하려고 미리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번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정말 간절하게 백방으로 시 주석 만나기 전에 무조건 다카이치 총리부터 만나줘야 된다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만났거든요.
0: 예.
1: 자 그런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시 주석의 환심을 얻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이 국빈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대응했냐면 맞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일본에 대항해서 함께 싸웠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카이치 총리 너 트럼프하고 무슨 얘기한 거냐 이러면서 일본 언론이 난리를 치니까 예. 다카이치 총리가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20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 내가 통화했는데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거 확인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 이건 외교적 통화라서 못 밝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보면서 트럼프는 진짜 강약 약강이라서
1: 맞습니다.
0: 예, 호구를 잡히면은 끊임없이 호구를 잡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이 딱 지금 호구 잡힌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를 내어주면은 미국도 하나를 내어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트럼프는 다릅니다. 하나를 내어주네? 그럼 우리 한 다섯 개쯤 더 뺏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포로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섰는데요. 지금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깼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깼다고 이제 유감을 표명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실제 그런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정부가
1: 당연하죠.
0: 뭐 그런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북한을 자극할 이유도 없으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데 왜 젤렌스키가 이거를 공개를 한 건지 궁금해요.
1: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요. 23일 날 유엔 총회 그 일반 연설, 기조 연설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원에 발을 빼면서 전반적으로 무기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일단은 국제사회한테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라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러시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더 키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결국은 집중시켜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건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최근에 한국으로 송환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야당 측에서 아니 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먼저 얘기했어야지 왜 우크라이나가 먼저 밝히게 만드냐 이러고 우리 정부를 공격을 했지만
0: 그러니까 한국의 야당이?
1: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요 북한군 포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명도 있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0: 예.
1: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비공개 조용히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깬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에게 계속 청궁투를 비롯해가지고 방공 미사일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걸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조금 비열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일단 지난 1월에 북한군 포로를 사로잡았을 때도 사실은 그 제네바 협약 제3협약이 전쟁 포로와 관련된 그 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포로의 의사에 반해서 카메라나 SNS에 노출하지 않는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우린 파병 안 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깨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에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한국으로부터 무기 지원 플러스 나머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겠는데라는 계산이 섰는지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아니 저기 북한군 포로 두 명 어떻게 할까?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사실 제가 굉장히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0: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고 제3국으로 가겠다면 보내주는 거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 7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또 거기서 이걸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진정으로 북한군 포로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부분 고려했다기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 측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이 훨씬 강했고 이번에도 사실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도 있고 무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전쟁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이 어떠냐면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의 여론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본인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거의 권력의 이제 이렇게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을 둘러싼 부정부패 비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고요.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봐라 나는 이렇게 능력 있고 조금 무기도 가지고 있는 한국하고도 외교적인 이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조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쟁의 지금 소재가 되고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이미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럴 사안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1: 이제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의 소재가 돼버렸잖아요. 이건 더 이상 정쟁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 맞고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포로들의 안전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파병을 이제 공식화하면서 동시에 파병된 군인들을 굉장히 영웅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갔다라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떠들어지면 떠들어질수록 남북관계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맞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오히려 굉장히 궁지로 모는 쪽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잠룡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좀 거물 정치인인데 잘루준이
1: 네.
0: 대사 측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이거를 깼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러시아에서도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거절당하자 원한과 보복심에 포로 송환 비밀을 폭로했다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예전에 이영미 독립 PD가 분쟁 PD가 인터뷰를 하고 와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 아직은 그 군인들이 아직은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그 포로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폭로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DMZ 지대 폭발 사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일단 어제 우리 군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뭐 북한의 소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런 류의 그 지뢰를 매설한 적이 없다. 뭐 그리고 뭐 최근에 작년 9월부터 이미 북한이 여기에서
1: 어떤 좀 지형 변화가 보였다.
0: 지난해에도 매설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폭발 지점 인근에서 플라스틱 대인 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있고 철제 파편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군 지뢰하고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북한 지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뢰 매설한 데가 지금.
1: 우리 군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DMZ 내의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m 아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접한 거죠.
0: 예.
1: 근데 우리는 거기를 우리 측 지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진짜 남한 측을 침범해가지고 이걸 매설했느냐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0: 예.
1: 2023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딱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 그 DMZ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그 군사 분계선 그 지역을 북한이 요새화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측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끊어버리죠. 그 과정에서 지뢰도 매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핵심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군사 분계선의 위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분계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표준 기준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건데
0: 예.
1: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 때 사용하던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3년 이후에 여기가 거의 이렇게 내버려지다시피 해가지고 표지판도 많이 유실이 된 상황이었고 수풀도 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형도 조금 변화가 있었잖아요. 수십 년간.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명확하게 한 번은 어디가 군사 분계선인지를 확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측에 매설한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제 국방위원장인데 KBS 라디오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게 지금 고의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을 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 군사 분계선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자기네들은 방어적으로 지금 완전히 분리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여기 지뢰를 매설하다가 우리 측에 좀 넘어온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부분은 얘기를 한 거고 뭐 한동훈 의원은 그러면은 이거는 뭐 재미로 심었냐 어차피 살상을 위해서 심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좀 공세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확인은 안 된 거.
1: 그렇죠.
0: 어떤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정말로
1: 그렇죠.
0: 우리 군인을 해할 목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했는데 그게 넘어온 건지. 근데 뭐가 됐든 이게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1: 그렇죠.
0: 오늘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금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니까 방어적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네 지역이 아니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까지 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1: 그런데 북한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인정을 한다든지 또는 확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다 끊겨가지고 북한이 이거에 대해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군 뭐 수뇌부나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지 그것도 좀 미지수예요
1: 네.
0: 지금.
1: 그게 네. 아니면은 왜 북한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담화의 성격이라든지 성명을 발표를 한다든지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입장이 발표되든지 또는 2015년처럼 갑자기 대남 방송을 시작한다든지 적대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0: 예, 뭐 이제 그 대남 대북 방송을 우리가 먼저 하고 대남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22일 날 있었고 이 사고가 21일 날 있었는데 그날 바로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거나 이렇게 안 한 거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평화 공존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를 조사를 지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주장인데 그건
1: 좀 주장이죠. 예,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가 기존에 우리가 다니던 이동로가 아니고 새로운 이동로를 개척하기 위한
0: 개척하던 거였어요.
1: 예, 개척하던 예.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조사? 아니 조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벌어진 사건을 일단은 인명사고가 펼쳐진 거잖아요. 그럼 인명사고에 대한 수습을 한 다음에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만 또 결정할 수도 없잖아요. 유엔사랑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던 이동 통로가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통로에서 지금 발생한 사고인데 거기다가 조사 인원을 갑자기 또 투입한다고요?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부분을 더더욱 조심성 있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리고 군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일단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충분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된 다음에 저는 공개가 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이런 가설이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반나절이나 하루 만에 진상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쨌든 21일 날 사고가 나고 22일 날 유엔총회 연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사를 미뤄서 발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반나절 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며칠은 걸려요.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럼 어쨌든 이게 정쟁화되고 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중동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극우 장관들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 병합이나 팔레스타인 수감자 처형 등의 얘기들을 조금 센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이 얘기들이 나온 배경은 아무래도 지금 극우 정당과 지금 현재 연정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1: 여론조사상에서 보면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정당이라든지 그 정당과 연합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의 표를 아무리 합쳐봤자 다시 정권을 잡을 확률이 떨어진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스라엘 상황, 그 팔레스타인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냐면 서안 지구라는 곳과 네. 가자 지구라는 곳에 뚝 떨어져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서안 지구에도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유대인 정착촌을 엄청나게 건설을 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 유대인 정착촌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철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가자 전쟁 이후에도 이 서안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냐면 이 정착촌 유대인 주민들이
0: 네.
1: 엄청나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양측 간에 예를 들어서 한쪽이 뭐 폭력을 먼저 행사해서든 거기에 뭐 대응을 하든 간에 그러면 여기에 뭔가 공권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0: 예.
1: 서안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맡고 있거든요. 치안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개입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유대인 편을 드는 상황입니다.
0: 예.
1: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정착촌 주민들에 의한 폭력 사태가 하루에 평균 6건씩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죽기도 하고 수도 없이 다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0: 예.
1: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극우 장관들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 더 강한 발언들을 해대고 있는 거죠.
0: 예. 뭐 미국의 민주당도 중간선거 하원 탈환 시에 이스라엘 폭력 정착민에 대한 제재 법안을 추진하겠다. 물론 뭐 해외에서 이런 제재 법안을 추진하는 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다라는 거.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이것만 볼게요. 지금 예멘 내전 상황.
1: 네.
0: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나요?
1: 일단 사우디의 지원을 받은 예멘 정부군하고 후티 반군하고 교전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 본토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후티가 일단 바브엘 만데브 홍해 쪽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소말리아가 있거든요. 소말리아 쪽에 알샤비브라고 하는 또 무장 세력하고 후티가 또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홍해 중동의 입구 쪽은 이들이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멘 내부에서도 후티와 정부군이 서로 우리가 더 많은 곳을 점령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를 공격했다,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멘 정부군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한 8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군이 지금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대도시가 거의 후티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여기도 그러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1: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계속해서 정부군을

0: 지원하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했는데 지금 아직 뭐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마마스건의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애기
2: 맘마.

0: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 중지 약물 이른바 미프진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매주 일요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오석준 신부의 생명은 사랑입니다를 진행하고 계신 오석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신부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하려니까 신부님도 이 자리가 더, 그러니까 뭐 이 스튜디오는 아니지만은 진행석이
1: 네,
0: 좀 편해.
1: 네, 진행석에 있죠.
0: 예, 예.
1: 제가 좀 억울한 것은 매번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게 제일 억울하긴 합니다.
0: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네, 나오셔서 항상 그렇죠. 얘기를 네네네. 해주셔서. 하지만 또 예, 뭐 저희가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이지만 이 가톨릭의 입장을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입장인지, 가톨릭은 어떤 입장인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도 또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1: 네네네.
0: 그거를 대변하셔서 또 네. 나와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1: 아닙니다.
0: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찬반과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짚어보고 제가 또 이제 교계의 입장은 아마 신부님이 또 충분히 말씀 주실 네네네. 거고 저는 이제 여성계 의료계 입장을 또 제가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지금 밝힌 거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미프진 도입을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음성적 불법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가 의료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명분이죠. 핵심이고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나온 지 벌써 이제 9년인가요? 꽤 됐기 때문에 법을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현실적 필요성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낙태 금지, 임신 중단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라는 거는 뭐 아마 모두가 아실 테고
1: 네.
0: 지금 이번에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 입장이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가톨릭에서는
1: 네네네.
0: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일단은 다 떠나서 이 진행 과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뭐 뜨거운 감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뜨거운 감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있지만 그 안에 세상이 얘기하는 거에 뭐 바라보지 못하는 점을 네. 얘기하고 있는 때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말 표현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무엇이 안전이냐, 불법 유통에 대해서 안전이냐, 아니면 진짜 누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안전이냐는 그 말 표현이 안전이란 말 표현에 많은 것이 좀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도리어 더 얘기해보고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지금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뭐 국정 과제에서 있었긴 했겠지만 지난 7월 달에 그 대통령이 그 국무 그 회의 때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온 조치들이 이제 뭐 법제처나 이런 데서 우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 충분히 소통을 하고 뭔가 그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점을 찍어놓고 안전을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0: 그렇군요. 제가 이제 실수했는데 2019년에 이제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나서 9년이 아니라 7년 지금
1: 7, 8년 됐죠. 네,
0: 7년 정도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7년 정도까지 법적 공백이 있었고 사실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인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7년이란 시간이 좀 불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1: 그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 헌법 불합치가 된 거는 아 태아 생명권이 많이 보장되고 있긴 하지만 이 법에서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좀 덜 도고 있다라고 예. 했을 때 그걸 좀 올리는 방향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렇다 그런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얘기하고 있지 태아 생명권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성장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고 그럼 이제 7, 8년 동안 그럼 뭐 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논의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좀 뜨겁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건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툭 던지고 이렇게 할 거야. 너 안 받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같이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자. 여기는 없냐? 그럼 과연 이 사회가 이 낙태를 하게 만드는 건 있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 권리를 주고 있는가? 많은 조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선 자체가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막 따뜻하게 막 보지는 않거든요.
0: 예.
1: 도리어 아이를 낳은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개선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야 너 이런 시선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낙태하는 게 나라는 식으로 약간 강요 아닌 그냥 그런 분위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현재 그 7년, 8년 동안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결과물이지 교회가 7, 8년 동안 이것이 가장 아예 지금도 아니야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라고 뒤로 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한번 정부나 뭐 사회 단체나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 그러니까 지금도 본격적이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 지금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약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약을 먹으면은 임신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1: 그렇.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첫 번 약을 이제 두 번 먹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착상되어 있는 태아한테 그 영양분 공급이 끊기면서 이 아이가 떨어져 나오게 만들죠. 그 두 번째 약을 먹어야지 이제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약을 먹는 거죠.
0: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태아가 어쨌든 생명이라고 보고 이거는 일종의 살인이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인데 그래서 이 먹는 약을 놓고도 좀 이게 너무 쉽게 낙태 아니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이게 이런 풍조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해왔어요 교회가.
1: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한 십몇 년 전서부터 했던 것 중에 응급 피임약 얘기 나왔을 때도 예. 교회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여성계나 얘기가 나올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던 게 응급 피임약이 도입되면서
0: 응급 피임약은 이제 뭐 어쨌든 불안한 시기에 가임기에 배란기에 성관계를 맺은 후에 다음 날에 여성이
1: 보통 이제 뭐 72시간 내지 72시간 뭐 120시간 예. 안에 먹으면 이제 착상이 안 되는
0: 거.
1: 그러니까 그 정도 약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미포진이라는 낙태약을 낙태 유도약을 끌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니 점점점 무언가가 상실되고 있는데 그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야 이걸 요구하니까 들어줄게 그것이 불법 유통되니까 안전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무엇이 상실되고 있는지 사회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정제 기능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사회가 이렇잖아 라고 그냥 풍토가 이렇다라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0: 네. 교회의 입장은 그렇고 이제 여성계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은 이게 이제 낙태, 임신 중단이 불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대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성의 몸이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더 많으니까 안전하게 조금 결정을 할 수 있게 좀 이게 돕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근데 이게. 이 얘기에 예. 또 원천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것이 또 배제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아무리 뉘우쳐도 물론 경감의 효과를 주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벌을 주는 거는 네가 뉘우쳤지만 그래도 이 사회의 통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각심이 필요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거 없었던 걸로 할래라고 예. 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낙태라는 말 표현의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는 지우고 싶어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쉽게 선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놓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이게 제가 뭐 신부님하고 오늘 토론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아니, 이제 충분히. 질문을 드리다 네네네네네. 보니까 이게 쟁점이 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법으로도 지금까지 낙태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외외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원치 않은 임신이 있을 때 좀 더 손쉽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책임 윤리 이런 것들 문제가 좀 불거지고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이 도입된다고 나는 이런 약이 있으니까 뭐 오늘부터 성관계를 마음대로 하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사실.
1: 근데 이걸 예, 알고 예.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예. 제가 응급 피임약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0대 애들 중에 그 상당수가 응급 피임약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실태예요.
0: 예.
1: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들이 혹시나 그 약을 들고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좀 더 편해진다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말 표현했을 때 만약에 부부관계 내에서의 만일에 내가 그 섣불리 선택할 수 있는 난 좋았는데 지금 싸웠어.
0: 예.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원치 않는 임신이야. 그래서 이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말 표현이 과연 너무나 주관적 단어일 가능성도 높고 그 사항적 단어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숙련 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행위를 한다는 것. 사실 작년에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한 분은 남편분이 의사였는데 아내분이 임신한 아이를 지우고 왔어요.
0: 예.
1: 그래서 왜 그랬냐더니 싸워서 했대. 근데 남편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이게 뭐냐? 나는 아이를 가서 기뻤는데 너 지금 기분 나빴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 많이 이것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친다면 사실 우리가 간간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포괄적인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 뭔가 이게 정지나 멈춰서 숙려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건 관계없이 하겠다라고만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물론 작년에 그 모자보험법 나오면서 뭐 숙련 기간 주겠다 이런 그런 것도 다 있었는데 지금 그 법 자체도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물론 예.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 없이 이제 정부가 일방적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2년 동안 병원에서만 제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차후에는 그 약국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더 그 안정성이라는 자체가
0: 예.
1: 더 불안정성을 가져. 왜? 여기는 그 자궁 외 임신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충분히 배출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런 것 조치 하나도 없이 그냥 그것만 하겠다고 한다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WHO의 권고 필수 약품이라고 하지만 거긴 고위험군 약품이라는 표현이 꼭 있거든요.
0: 근데 이게 약국에서 파는 거긴 하지만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2년 동안이라는 예,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지속적인 관점을 있다고 있지만 차후에는 풀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 뭐 얘기할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비만 그 약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비만약이 풀었을 때 BMI 주스 가지고 하겠다. 그다음에 그 성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네, 최근에 것처럼. 나온 말씀이신
1: 그런 것들이
0: 거죠?
1: 그냥 예. 아 누구나 BMI 주스하고 전혀 관계 없이 그것이 지금 처방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0: 예.
1: 분명히 원칙은 있었어요. 그 원칙은 늘 잘 지켰으면 좋겠지만
0: 예.
1: 그 원칙을 잘 지킨다는 보장은 해주길 수 있나? 그러면 감시 감독을 들을 수 있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 없이 너무 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여성계의 의견으로
0: 예.
1: 너무 쉽게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9주라는 기준이 정해졌는데 이게 뭐 왜 9주가 됐냐고 하니까 이게 그 약물 그 약물 미프진이라는 약물이 지금 9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WHO는 12주, 뭐 미국 FDA는 10주 뭐 이렇게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9주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 그 교계에서 얘기가 나오고요.
1: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예. 여기까지는 내가 그 생명을 안 보겠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0: 9주, 8주, 9주까지는 생명이 아니고,
1: 아니고
0: 그 이유는
1: 예.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 우리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9주라고 정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는 아니야라고 딱 선 긋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런 면에서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기준으로 9주인가? 그러면 약품이 얘기하는 그 권고 사항에 맞춰서 야, 이 정도면 안전해라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는 쳐주겠다라는 걸 했을 때는 이 메시지 자체 제가 뭔가 너무나 인간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돼라고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죠.
0: 근데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두든 그 기준까지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마찬가지 아니 12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3주가
1: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주까지는 그나마 중요한 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 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약이라는 거를 수술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니까
0: 예.
1: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떤 기준이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야 8주밖에 안 됐어. 야 외국인 안 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부분도 그 법적인 부분도 개인의 성향적인 부분도 봤을 때
0: 예.
1: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그 우려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이라는 그 권고만 있지 사회적인 예, 담론이 없었어요.
0: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1: 네네, 죄송합니다. 네,
0: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네.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년 뭐 빠르면 1분기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고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거를 강조하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1: 지난 교회가 3월 달에 그 네. 한국 주교단 명의로 해서 모자보험법 그 개정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얘기하면서 좀 얘기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권리를 달라든지 혹시나 그 의료계나 약 그 약학계에서 말했을 때 그 거부할 수 있는 내가 나는 생명을 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서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는 그 거부 예. 권한을
0: 그러니까 처방을 누가 나 이 약 좀 처방해 주세요 했는데 아 나는 못 하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처벌받지 않을
1: 그렇죠.
0: 수 있는 거
1: 지금 상태는 그 거부가 되게 되면 법적 조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를 인정해 줬다고 했으면 정부가
0: 예.
1: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행위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되는데 의사는 무조건 살려야 돼라는 얘기로 그걸 모든 걸 얘기해 버린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다양한 이유로 아니면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너무 한정적인 거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나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도 의료계나 그 약사한들한테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또 특히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게 뭔가 법이 만들어졌을 때 한쪽만 얘기 듣는 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남자가 뭐 이게 임신을 여성이 하지만은 남성도 사실은 그 네네네. 일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성들만 책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이거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 짧게 하면 좀 생명의 복음 59항에 보게 되면 남성의 책임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0: 예.
1: 지금 사실 법적으로 있긴 합니다. 뭐 양육권을 준다든지 등등이 그 법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일단 제가 볼 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뭔가 조치를 하기보다는 기존 법이 잘 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잘 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성도 공동의 그 양육의 책임자라는 것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도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예, 좀 인식 개선도 그렇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1: 너무 한쪽만 해서 너무 쉽게 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또 교계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석준 신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NGS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4: 고수익에 원금보장?
1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독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양궁이죠. 양궁 선수는 화살을 쏠 때 오롯이 자신의 숨소리와 자세에만 집중하는데요. 다른 선수의 점수나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활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최선을 다해 조준하고 활 시위를 당기는 그런 모습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가 꼭 10점 만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며 쏘는 화살은 어디에 꽂히든 충분히 값지게 피어날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보드카 레인의 100% 들려드렸습니다. 화요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셨나요? 요즘 그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잖아요. 왜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낮에도 TV 틀어놓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더구나 또 우리 선수들 다 잘하잖아요. 정말 농구, 야구 특히 너무 잘해서 많은 분들이 기분 좋아하시던데 양궁 어제 개인전 16강에서 또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인 강연서 선수가 화살 15개를 전부 10점 만점에 명중시켰다면서요? 정말 이런 그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양궁은 진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우리 선수들의 그 대단한 실력 그리고 그 집중력에 항상 놀라게 됩니다. 모든 스포츠가 정말 다 그렇겠지만 대단하지만 특히 이 양궁을 하는 이 선수들의 그 노력과 그 자세는 참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놀랍고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운동 스포츠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압도적으로 잘하잖아요. 정말 너무 잘해주니까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멋지게 그리고 다치지 말고

0: 장 게임 잘 마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필.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거미의 Autumn Breeze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며 공유하는 음악인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했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가브리엘 축일이더라고요. 네, 제 축일입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서로서로 축하 전하고 싶은 마음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과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역 유자 등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자 먼저 자작나무님, 루시아님, 진경님, 녹스님 등등이 인사 전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쫑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6366님께서 쫑디, 요즘 이것저것 힘든 일이 많아 하소연은 아니고 힐링하러 들어왔어요. 쫑디 목소리는 듣고만 있어도 예전 라디오 방송 때부터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6366님 감사합니다. 6366님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힐링된다는 그 얘기에 제가 힐링이 되네요. 우리 이렇게 계속 서로 힐링 주고받는 사이로 오래오래 가자고요. 크리스탈님께서 운동하면서 야구보다가 져서 러닝머신 끄고 집에 가고 있어요. 참고로 한화팬 유유. 네, 크리스탈님.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뭘 새삼. 네. 항상 할 때마다 신나게 이기길 응원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야구팬 하시면 됩니다. 2846님. 사랑하는 쭝디 축일 축하드려요. 오늘 기도 중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큰 행복 주는 쭝디의 하루하루가 은청과 축복 가득하기를 청했답니다. 누구보다 기쁜 오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846님. 진경님께서 아 그러네. 쭝디가 가브리엘이었지. 감사합니다. 진경님. 네 축하 메시지 아주 새롭고 독특하고 좋네요. 러시아님께서 쫑디 오늘 미카엘라 축일이에요. 동탄 영천동 성당 80 친구들 모임 F4 중에서 프리지아를 맡고 있는 미카엘라와 형제님 미카엘 부부의 축일 축하해 주세요. 네, 저도 축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자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그리고 이어서 전람회의 꿈속에서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오늘은 가을의 쓸쓸한 감성과 잘 어울리는 이별 연가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상하게 지나간 사람과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끝난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 오늘 들려드릴 두 곡은 바로 이런 이별 뒤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윤현상의 언제쯤이면입니다. 아이유가 듀엣으로 참여한 이 곡은 이별 후 시간이 흘러도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모던 포크 발라드인데요. 언제쯤이면이라는 제목처럼 언제쯤 이 사람을 잊을 수 있을지 기다리는 것 말고도 할 수 없는 마음을 두 사람의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 참아왔던 그리움이 조금씩 번져나오면서 노래의 쓸쓸함을 더 깊게 만들어주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전상근과 신예영의 안녕 우리 헤어져야만 해입니다. 이 곡은 한때 서로가 전부였던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처를 주고받고 결국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만큼 서로에게 지쳐버린 현실적인 이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노래 가사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들려줍니다. 전상근과 신예영의 힘있고 애절한 목소리도 이런 현실적인 이별의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전해주는데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에 공감하게 되죠. 가을은 계절이 바뀌는 때이기도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죠. 혹시 오늘,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기보다 그저 한때 참 소중했던 사람이라고 조용히 기억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가을의 쓸쓸함과 이별의 마음을 담은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아이유가 함께한 윤현상의 언제쯤이면, 그리고 전상근 신예영이 함께한 안녕 우린 헤어져야만 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쓸쓸한 가을 감성을 담은 이별 연가 두 곡 만나봤습니다. 꼬마 클라라님께서 퇴근길 오늘도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애쓰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형중형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전기 점검한다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꺼진 상태라 엄마가 주신 차례 음식들 상하는 건 아닌지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아, 이럴 때 진짜 난감하죠, 여러분. 저 점검하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진짜 전기가 다 나가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그래도 보통 그 이렇게 전기 점검이든 뭐든 할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 같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게 진짜 빨리빨리 끝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2시간 잡아놓고 1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일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유 참 정말 대단해요, 보면. 일하시는 분들. 젠경님께서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옷 골라 입기 힘들어요. 내일 미소천사 공원나들이 간다는데 뭘 입혀보내야 할지. 와, 아이들은 일단 무조건 따뜻하게, 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무조건 따뜻하게, 그 놀다가 공원 나들이 갔다가 좀 더우면 벗기면 되니까. 진짜 요즘 날씨가 옷 입기 너무 불편하죠, 여러분. 저도 오늘 나오는데 반팔을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와, 이거 이러다가 저녁 때 되면 너무 쌀쌀해져서 또 감기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유, 날씨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최대한 조금은 따뜻한 정도로 입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들 진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소수빈의 노래 준비했어요. 넌 쉽게 말했지만.

음접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693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오늘 제가 엄마 모시고 집 근처 카페에 가서 메뉴를 고르고 있었는데요. 저는 종종 갔던 곳인데 엄마는 처음 가셨어요. 그 카페는 초코 바게트가 맛있어서 시키려는데 안 보여서 초코 바게트 품절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뒤를 돌아보셨는데요. 그 순간 저희 엄마와 사장님이 5초 정도 눈을 마주치시더니 으아! 하며 동시에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세상에. 중학교 동창이시래요. 저희 엄마 인간관계 좁으신데 알고 보니 두 분이 중학교 때 꽤 친한 단짝이셨다네요. 그래서 50년도 더 전에 보고 못 만났던 중학교 동창과 마주친 엄마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음료와 빵 모두 돈 안 받으셨는데 그 대신 자주 오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 알아보신 것도 신기하고 진짜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나 봐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6931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듣고 왔습니다. 야 진짜 아니 근데 두 분이 정말 친하셨나 봐요. 50년도 더 전에 보고 못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학교 동창분. 아니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두 분 다 서로 한 방에 단번에 알아보신 거잖아요. 아 그게 되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지났으면 사실 못 알아볼 법도 한데 근데 진짜 너무 친하셨으니까 한 방에 알아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를 아직도 만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근데 자주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보니까 그 변화된 모습까지도 익숙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신기하게 어렸을 때 모습이 좀 남아있긴 해요. 신기하게.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님과 그 친구분은 50년도 넘게 한 번도 서로를 그 보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만나신 거니까 참 진짜 너무 친하셨던 두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정말 운명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우정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운명이 다시 두 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친하게 함께 지내시길 바랍니다. 진경님께서 전 광주로 오면서 연락이 죄다 끊어져서 그래도 광주 와서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행복하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경님 뭐 광주의 새로운 인연들과의 그 뭐 인연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 그 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주 못 보는 것 뿐이지 뭔가 그 폭이 넓어졌다고 관계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계시던 곳에서의 인연들도 절대로 쉽게 놓지 마시고 또 새로운 인연들과도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160님께서 정디 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린이집에 2월에 취업했는데 추석 연휴에 손주 두 명을 동구릉 가서 사진 찍고 카톡에 올렸는데 어제 출근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딸 이름 대면서 엄마냐고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딸 친구 중학교 친구고 저도 그 중학교에 여고를 나왔어요. 네, 0160님. 자랑사연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연이 되게 복잡해서 제가 잘 파악은 안 되는데 그냥 이 0160님의 사연도 그러니까 신기한 그 우연 그리고 인연의 끈끈함 뭐 이런 얘기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딸 친구와 우리 0160님도 그리고 딸도 같은 중학교에 여고를 나와서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신 거죠. 파악하기가 조금 제가 좀 난독증이 있는 건가? 어쨌든 참 좁아요 세상이. 세상이 너무 좁아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저는 야 진짜 잘 살아야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실수하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2846님의 신청곡 리베라의 엔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크테 언박싱. 재작년부터 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가 단순한 코스프레를 넘어 우리 유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국에서 600명이 넘게 참가해 다양한 소품을 동원해 직접 유물로 변신했습니다. 그 중에 대상을 차지한 주인공은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전은슬 씨인데요. 은슬 씨는 몸에 밀착되는 파란 의상을 입고 얼굴에는 커다란 잉어 눈과 입을 표현한 뒤 무대에 올라가서 바닥에 몸을 붙인 채 다리를 들어 올려 파닥거리거나 펄쩍 뛰어오르며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잉어를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은 씨가 표현한 이 유물은 작은 액자이고 잉어 모양의 연적입니다. 이 잉어 연적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중국 황하강 상류의 용문에 도착한 잉어가 용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형상화했는데요. 여기서 왜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중요한 지위에 오르는 것을 뜻하는 등용문이란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특히 취준생인 전은슬 씨와 등용문을 오르는 잉어의 상징성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는 중인데요. 은슬 씨는 잘 알려진 유명 유물보다 독특하면서

플루언서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은설 씨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잘 해낼 것 같죠? 멋지게 등용문을 통과할 미래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0: 명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낯선 사람들이 피처링한 김현철의 연극이 끝나고 난 후 들려드렸습니다. 자, 올해 이 국중밥 분장놀이의 대상을 차지한 취업준비생이라는 청년 전은슬 씨. 잉어 연적 유물의 특징을 정확히 잡아낸 퍼포먼스 때문에 발표하는 날 현장에서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분장대회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과감한 변신을 하면서 유물을 다시 공부해본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참 너무 재밌고 유쾌한 즐거운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찾아봤거든요. 이미지를 정말 다들 너무 유쾌하고 기발하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대상을 차지한 전은슬 씨는 아직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취준생이라고 하는데 이번 계기로 아마 등용문을 통과하는 잉어처럼 언젠가 높이 날아오게 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분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취업을 준비 중인 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수많은 우리 청년들의 상징 같기도 해서 이번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안 보셨으면 인터넷으로 2026 국중박 분장대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양한 이미지 볼 수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너무나 기발하고 재밌어서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모시고 올게요.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네,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지난번에는 그 명절을 앞두고 네. 엄청 바쁘셔가지고 네. 되게 초췌하셨었는데 네. 오늘은 아주 깔끔하고 말끔한 게 그냥 명절 잘 보내셨나 보네요.
1: 네, 명절 때 뭐 면도도 해야 되고 목욕도. 우리 예전에는 이제 샤워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격주로 한번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 가는 거 동네에.
0: 근데 이제 진짜 옛날엔 그랬었어요.
1: 그랬죠. 예, 저희 초등학교
0: 샤워실 자체도 별로 없었잖아요.
1: 샤워실이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명절 때 되면은 밀린 때를 밀러 네.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목욕탕을 갔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명절 되면은 물론 뭐 샤워를 이제 집에서 자주 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목욕탕을 즐겨 가는 편이긴 합니다. 따로
0: 참. 잊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참 옛날 사람이다. 그렇지.
1: 요즘은 동네 있는 목욕탕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0: 목욕탕 자꾸만. 누가 가요? 요즘에 잘 안 가요. 어르신들만 가고.
1: 그래요? 제가 어르신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그 큰 탕에 물론 이제 집에 이렇게 욕조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탕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0: 아 맞다. 생각해 보니까 욕조가 없으신 분들은
1: 많아요.
0: 목욕탕에 예, 좀 가실 수 있겠구나.
1: 그럼요. 예, 이게 목까지 물을 좀 담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0: 네, 저는 집에서 그걸 할 수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부럽습니다. 목욕탕을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간혹 생각 날 때가 있어요. 네.

0: 일요일 오후나 뭐 토요일 저녁 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동네 대중목욕탕 아니고 이제 사우나라고 하게 되죠.
1: 네.
0: 예, 근데 이제 잘 찾아보면 아주 작고 오래된 목욕탕들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면은
1: 네.
0: 괜찮습니다.
1: 참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0: 네.
1: 가면 또옛 생각도 나고.
0: 맞습니다.
1: 네. 혹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우리 편집장님도 목욕탕 가면 때 미세요?
0: 저는 그 제가 하는 사치 중에 하나가
1: 네.
0: 세신사에게 몸을
1: 진짜?
0: 맡기는 거예요.
1: 와,
0: 그건 쉽지 않으시죠?
1: 저는 때 미는 거
0: 아,
1: 좋아하는데
0: 네.
1: 남한테는 못
0: 아,
1: 맡겨요.
0: 그래. 저도 그걸 못 하다가 어릴 때나 이렇게 못 하다가
1: 네.
0: 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1: 네.
0: 너무 힘이 없을 때 한번 했거든요. 근데
1: 네.
0: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목욕탕을 가고 그곳에 이제 세신사분이 계시면은
1: 네.
0: 이제 돈을 지불하고 제 몸을 맡기는 편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나름 또그 세신사분이 해주시면
0: 네.
1: 이렇게 마사지도
0: 그럼요.
1: 되고 몸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 참.
0: 목욕탕
1: 얘기를
0: 얘기가.
1: 하면 할수록 우리 옛날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0: 그러니까요.
1: 빨리 음악 얘기로
0: 네.
1: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들려주실 건가요?
0: 네. 매월 마지막 주는 이제 재즈 주간 재즈 스페셜인데요. 오늘 쇼 9월이죠. 9월의 마지막 주 재즈 곡을 골랐는데요. 그 지난 이제 지지난주였죠. 제가 이제 재즈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오늘은 책뭐 홍보 겸책 소개해 드리는 겸해서 책에서 소개됐던 재즈 곡을 골랐는데요. 책이
1: 네.
0: 이제 밥보다 듀오 재즈라고요.
1: 네.
0: 재즈의 여러 편성 중에서 단 둘이만 연주한 듀오 재즈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1: 네.
0: 오늘은 듀오 재즈 스페셜이 되겠습니다.
1: 아, 좋네요. 자, 그러면 그첫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0: 네, 재즈 듀오는 뭐 악기 수만큼 여러 편성이 있습니다. 재즈의 기본 편성이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있지만 뭐 듀오일 경우에는 주력 악기보다는 다양한 악기들이 예, 조합을 이뤄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화성과 그다음에 선율 연주가 동시에 가능한 피아노, 기타가 메인이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피아노, 베이스, 뭐 피아노, 기타 아니면 기타, 베이스 뭐 그런 식으로 조합을 이뤄서 무궁무진하게 듀오 재즈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첫 곡은 아마 재즈 듀오에서 재즈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자 앨범이 아닐까 합니다.
1: 네.
0: 재즈 베이스 연주자 찰리 헤이든과 기타리스트 팻 메시니가 듀오를 연주한 비욘드 더 미주리 스카이라는 음반인데요. 20세기 말이죠. 90년대 중반에 나와서 둘다 재즈의 그러니까 극단에 서서서 굉장히 실험적인 연주도 하는 아티스트이지만 이
1: 네.
0: 앨범에서 아주 소박하고 담백한 오래된 영화 음악 그리고 자신이 작곡했던 곡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약간 상냥하게 연주했습니다. 재즈 초보자가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친절하게 연주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1: 네.
0: 1988년에 나왔던 영화죠. 시네마 천국. 예, 러브 테마, 시네마 파라디소의 러브 테마를 이두 명의 연주자 찰리 헤이든과 팻 메시니가 듀오로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첫 곡, 들으시면서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찰리 헤이든과 팬 메스니가 함께 연주해준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였습니다. 와, 참 음악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이 두 사람의 연주가 그 좋은 음악을 한층 더 분위기 있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와, 이 밤에, 이 가을 밤에 이보다 더 좋은 선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 아주 최고인데요.
1: 네.
0: 김지원님께서 선선한 바람 부는 가을밤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이네요.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8439님께서 시네마 천국 OST에 이런 곡이 있었네요. 저는 악기를 잘 모르지만 어쿠스틱 기타 연주곡처럼 들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8439님 혹시 시네마 천국을 안 보신 거일 수도 있나요?
1: 근데 영화를 보셨더라도 이제 네. 음악 이 메인은 아니니까 선율은 비슷하니까 아마 이 곡이 똑같은 연주가 영화에 실린 걸로 생각하실 텐데요.
0: 아, 이 연주가 네. 영화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구나. 네.
1: 영화에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 곡이 이제 다른 뭐 영화 오케스트라로 편곡이 돼서 실리긴 했지만 이제 네. 찰리 헤이든과 팬 메스니 연주의 이 곡은 영화에 실리진 않았습니다.
0: 네. 이 곡은 워낙 명곡이라서 네. 다양한 그 리메이크,
1: 맞습니다.
0: 다양한 연주, 뭐 노래도 있고요.
1: 네.
0: 정말 그 다양한 버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 오르카님께서 시네마 천국이 나올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친했던 친구와 그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주인공 토토의 어른이 된 얼굴이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랑 닮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도 안 했는데 영화 보는 내내 혼자 얼굴이 빨개졌다가 피식피식 웃었다가 별짓 다 했는데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제가 좋아했던 남자아이를 본인이 좋아하고 있다고 토토 너무 닮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접었던 기억이 크크크. 와, 이거 약간 선빵 맞으셨다.
1: 네.
0: 그죠?
1: 이럴 때 먼저 그렇죠.
0: 먼저 네.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친구하고 의상하지 않으려면 네. 아쉽지만 내가 포기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왠지 그 친구분도 이 제이 오르카님의 마음을 내심 알아.

0: 채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리 그냥 내 거니까 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왜 그 용기 있는 자가 네. 그 사랑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용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이런 선빵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DJ가 참 자꾸 안 좋은 말을 쓰네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크리스탈님께서 편집장 오빠 어서 오세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목소리입니다. 네. 네. 김대영님께서 중대영 출석 체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진경님께서 라디오를 격하게 듣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너무 낯익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편집장님. 편집장님께서 우리 음저풍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재즈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신고 들어왔습니다.
1: 되게 몰래 하고 있는데 걸렸네요. 저희 청취자분에게. 와,
0: 딱 걸렸네. 네. 네. 근데 뭐 사실 편집장님이 여기저기 찾는 데가 한두 네. 군데겠어요. 그중에 이제 고르고 골라서 네. 해주시는 건데 워낙 바쁘시니까 그 안에 음저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하고
1: 네. 아닙니다. 네.
0: 더구나 언제나. 이렇게 오랫동안 네. 함께해 주셔서
1: 벌써 2년이 넘었죠.
0: 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음저풍이 아주 그냥 풍성해졌다라고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해주십사 하는 어떤 이런 무언의 압박.
1: 네.
0: 네. 렘미님께서 목욕탕 기억나요. 어릴 때 목욕탕에서 목욕 마친 후 어머니께서 뚱바 사주신 추억이 있습니다. 뚱뚱한 바나나 우유요라고.
1: 네.
0: 바나나 우유의 역사가 진짜 대단하긴 해요. 진짜 오래됐어요.
1: 그렇죠. 제 어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나나 우유가 그냥 사이다였었죠. 사이다 하나.
0: 네. 바나나 우유가 몇 주년이라고
1: 그때 얘기를 본 것 같았어요. 30년이었었나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0: 진짜 네. 오래되긴 했고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는 이 외국 관광객들이 맞아요. 와가지고
1: 네. 편의점에서
0: 편의점 가서 꼭 사 먹는 음료잖아요. 네.
1: 바나나 우유랑 뭐 이렇게 커피를
0: 맞아요. 섞어서 네. 바나나 라떼처럼 마신다고. 정작 그거 드셔보셨어요?
1: 안 해요.
0: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먹어봤거든요. 아니 외국인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까.
1: 네.
0: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1: 그러니까 그 SNS 보면은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내리면은 제일 처음 가는 데가 한강에 있는 편의점 가서
0: 네.
1: 그 라면을 먹고 그 우유를 그 커피를 사서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 거의 관광 코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0: 네. 네. 야 참 외국 관광객들 덕분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다는 게 참 신기하고. 또 기분 좋고 그러네요.
1: 네.
0: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0: 그 소개시켜 주기 전에 8439님께서 바나나 맛 우유는 1974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네.
1: 제가 어릴 때 봤었는데 아마 비싸서 안 사주셨나요?
0: 저는 그런가 보다.
1: 예, 조금 고급 우유이지 않았을까?
0: 그런가 봐요. 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도 엄청 비싼 과일이었잖아요.
1: 그럼요. 제가 선명히 기억하는데 한 송이가 2,000원이었었습니다. 그 옛날에. 예, 한 송이.
0: 참고로 그때 뭐 짜장면 한 500원 아래 아니었어요?
1: 그렇죠. 500원, 300원 할 때인데요. 바나나 한 송이에 2,000원 했었던 그렇죠. 기억이
0: 정말
1: 납니다.
0: 최고급 네. 과일이었어요. 네.
1: 아파야 네. 먹는. 안 아프면은 냄새도 못 맡고
0: 그래서 자꾸 아프다고 네. 하고 싶어지는 꾀병도 많이 부렸던 자 정말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옛날 네. 아재들 자,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재즈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듀오 연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기타와 베이스 연주에 이어서 두 번째는 보컬리스트와 피아니스트 이제 피아노 반주에 노래가 있는 거죠. 노래를 할 때 물론 뭐 악기 없이 그냥 완전 독창 형태로 노래할 수도 있지만요. 이제 재즈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어떤 악기라도 하나 넣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컬리스트에게는 화성을 받쳐줘야 되니까 피아노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음반인데요. 2021년에 아마 나왔던 음반으로 기억합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물론 요즘은 리듬 앤 블루스와 소울도 구사를 하는데, 호세 제임스와 그 다음에 벨기에

0: 출신의 피아니스트 제프 네브와 함께 가졌던 네. 녹음입니다. 원래 이 제프 네브는 그 재즈 씬에서 많이 알려진 아티스트가 아닌데요. 이 호세 제임스가 벨기에 방송에 출연하러 갔다가 약간 방송국에 그 나라의 방송국에 출연했으니까 그쪽의 로컬 연주자랑 이렇게 협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반주에 맞춰서 했는데 너무 호흡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재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우리 한번 녹음을 해보자.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근처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 가서 우리 다 많이 알고 있는 서로가 평생 불렀던 재즈 스탠다드를 한번 편하게 불러보자. 그래서 녹음한 음반입니다. 그래서 네. 이 음반에는 이제 재즈 씬에서 많이 알려진 스탠다드, 특히 느린 발라드 곡들이 주로 연주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곡도 지금 가을 시즌에 딱 들어맞는 곡이 아닐까 한다. Autumn in New York이라는 아주 미국의 오래된 재즈 스탠다드고요. 1930년대 만들어진 곡이니까 90년이 지난 곡이기도 합니다.
1: 이야,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아, 진짜 분위기 정말 너무 좋네요. 호세 제임스와 제프 네브가 함께 연주한 어텀인 뉴욕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있는 노래 듣는 동안 김지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 바나나 한 송이씩 사주셨던 기억나요? 아우, 늘 크크 인증. 와, 그래도 감기 정도에 사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저희보다
1: 네,
0: 어리신, 우리 때는 감기 정도로는
1: 안
0: 이거 못
1: 되는
0: 먹었잖아요.
1: 입원해야
0: 이거
1: 된다.
0: 얘기하면 할수록 약간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야, 복 받으셨네요, 지원님. 감기 정도에 바나나라니. 바람이 불어오는 분께서, 바에는 안 가봤지만 재즈 바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칵테일, 위스키, 알코올은 못하지만요.
1: 이 바라는 곳이 주는 약간 그 풍경이 있죠. 약간 느낌. 뭔가 그 바에 앉는다는 건 혼자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바에 앉아 있다는
0: 저는
1: 것은.
0: 그래서 바를 한 번도 안간것 같아요.
1: 근데
0: 그러니까
1: 보통 이제
0: 바를 갔으면
1: 의자도 있고 바도 있잖아요.
0: 친구들하고 같이 뭐 그렇게 뭐 위스키 한 잔, 와인 한 잔, 뭐 이러면서 음악 들으러 갔던 기억은 있는데,
1: 혼자서
0: 혼자서 바에
1: 아
0: 간다는 건
1: 네.
0: 어떤 느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아니 가족이 있으니까 연인이 있거나 이제 부인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기가 쉽진 않은데 뭐 혼자 있을 때는 충분히 또 가서
0: 아니, 진짜 그냥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술한잔
1: 술을
0: 가볍게
1: 좋아하시면 갈
0: 하면서,
1: 수 있죠.
0: 위스키 한잔 가볍게 하면서 좋은 음악 듣고, 바텐더 하고 또 친구가
1: 맞아요. 그런
0: 되기도
1: 경우도
0: 하잖아요.
1: 있더라고요.
0: 참 그런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저런 것도 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고,
1: 아직
0: 친한
1: 뭐
0: 바텐더가 있다는 건 되게 멋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좋은 LP파, 친한 바텐더가 있는 뭐 그런 곳에 가면은 뭐 이제 DJ LP를 틀어주는 분이 있다면은 뭐 음악 신청도 하고 바에 앉아서 뭐 칵테일 한 잔이나 아니면 뭐 맥주 한잔 같은 거 하실 수 있죠. 분위기 있습니다.
0: 진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한번 해볼 수 있어, 난 해볼 수 있어,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저를 위해서라도 대리만족 좀 느끼게 한번 그런 경험 가져보시면 좋을 것
1: 아니면 한번
0: 같아요.
1: 모이죠. 해보고 싶으신 분들 바에 그래서 한 칸씩 띄어서 서로 앉아 있는 겁니다.
0: 그건 너무 모임 같은 느낌이 이상하다, 그거는. 김지원님께서, 혼자 가면 완전 느낌 있거나 완전 없어 보이거나 둘중
1: 그러겠네요.
0: 하나요. 완전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구나. 아, 너무 극과 극으로 가신 것 같은데. 저는 혼자서 그렇게 즐기실 수 있는 분들 다 멋있어 보이던데. 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007호님께서, 조용히 더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화요일 오늘 선곡 역시 최고예요. 오늘도 좋은 선곡, 친절 설명 모두 감사해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편집장님이 발표한 책, 밥보다 재즈 듀오에 등장하는 듀오 재즈 음악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노래를 소개시켜 주시기 전에 퀴즈
1: 네,
0: 먼저 갈까요?
1: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음악 용어를 맞추는 퀴즈인데요. 음악 용어 중두 명이 연주자 아니면 두 개의 악기로 연주되는 편성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혼자 연주하면 솔로, 세 명이 연주하면 트리오, 네 명, 퀄텟, 다섯 명, 퀸텟 뭐 그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둘이 연주하는 것은 보통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용어 어느 것이라도 써주시면은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책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요.
0: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오답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오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재밌는 오답들 많이 올 것 같은 네. 그런 예감이 드네요. 제 머릿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하나씩 막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정답 오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우리 편집장님이 새롭게 발간하신 책 바쁘다 듀오 듀오 네. 재즈 책 선물로 네.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자,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세 번째는 피아니스트와 베이스. 피아니스트와 베이시스트의 연주입니다.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 케니 듀루와 그다음에 덴마크의 세계적인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닐스 헤닝 웨스테드 페데르센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좀 길어서요. 보통 다른 이제 그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이니셜을 얘기합니다. NHOP라고 보통 이니셜을 얘기하는데요. 네. 예, 케니 듀루와 NHOP가 듀오로 연주한 70년대 음반입니다. 이 그러니까 듀오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 두 명 모두 아주 기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솔로를 할 때 반주를 보통 베이스 역할, 드럼 역할, 피아노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기량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4, 50대 이상 돼서 연륜이 쌓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연주를 시도하는 편성이거든요. 이 두 명의 연주자들이 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던 당시에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력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의 호흡도 좋습니다. 듀오로 1, 2집을 내고 그리고 그 1, 2집을 낸 사이에 라이브를 가져왔는데 그 라이브까지 앨범으로 낼 정도로 70년대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곡한 곡은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올레 아돌프손이 만든 곡인데요. 이게 그 스웨덴어로 트루벨이라고 발음합니다. 예, 트래블이라는 네. 뜻이고요. 뭐 여러 가지 고난, 문제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그리워하고 쓸쓸한 느낌 그런 것들을 만든 노래가 있는 가사가 있는 노래인데요. 여기서는 연주곡으로 하는데 약간 우리 정서하고도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럼 음악 듣는 동안 퀴즈 정답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아, 저 이렇게 좋은 연주곡에 마지막에 박수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연주만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데 박수 소리가 나오는 순간 공연장에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너무 좋은 것 같다. 라이브 음반
1: 네,
0: 속에서
1: 라이브
0: 지금
1: 음반입니다.
0: 들려드린 거죠.
1: 재즈는 조금 이런 게 일반적이죠. 다른 대중음악에서는 박수 소리가 있으면 그걸 이제 커트하게 마련이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제 재즈는 박수 소리까지 연주의 일부분으로 치기 때문에 한 3초에서 5초 정도는 이렇게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0: 아, 참 좋습니다. 허니첸스님께서 바로 그냥 문자로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짝짝짝짝짝짝. 너무 좋죠? 김지원님께서 오늘 제 원픽 너무 좋잖아요. 가을 완전 깊어지면 이런 멜랑콜리한 재즈 특집 한번더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편집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이 음반들 제가 그 사용하고 있는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음반 전체를 다그 재생 목록에 다
1: 목록에
0: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집에 가서 완 전체 앨범을 다 이제 들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 요런 거 여러분들도 플레이리스트에 또 저장해 놓으면 듣고 싶을 때딱
1: 그럼요.
0: 꺼내서 듣기 너무 좋으니까 꼭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노래 들으랴 오답 생각하랴.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오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오답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노래 전시회,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이 새롭게 내신 책, 밥보다 듀오 재즈에 등장하는 재즈 듀오의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듀오 재즈가 여러 악기 편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악기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제가 있습니다. 책에 실려 있는데요. 한국 연주자들의 듀오 연주도 하나의 꼭지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0: 네.
1: 한국 연주도 듀오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시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아노와 베이스 연주는 어느 거를 고를지 모를 정도로 다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게 다양한 편성의 7가지 곡을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피아노와 베이스, 피아니스트 이민건과 베이스 연주자 이원술이 같이 연주한 피아노가 된 나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0: 네.
1: 이 둘이 2015년에 발표한 동화라는 앨범입니다. 동화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

0: 그림책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동화가 떠올리게 될 텐데요.
1: 네.
0: 이 책에서 이 앨범에서는 그 어떤 사물과 동화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서 동화는 그런 의미에 그런 한자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원술과 이민건이 오랜 세월 같이 했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닮아갔기 때문에 이 동화라는 앨범명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 피아노를 연주한 이민건 씨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바람이 부네요라는 곡이 있잖아요.
1: 네.
0: 박성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렀고 뭐 이소라 씨도 리메이크해서 박효신 씨도 불렀던 그 곡의 원작자
1: 네.
0: 작사 작곡을 하고 피아노 연주까지 했었던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가 된 나무는 이민건 씨의 자작곡입니다.
1: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1: 이민건, 이원술 두 분이 함께 연주한 피아노가 된 나무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이 음악에 푹 빠져 계신데 그 와중에도 이제 정답과 오답들 보내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자, 일단 어떤 것들이 왔는지 좀 보면요. 녹스님께서 결혼의 듀

0: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여기 투게더. 2848님께서 퀴즈 끝났나요? 정답 연탄곡이요. 크리스탈님께서 자신있게 듀오 외쳐봅니다. 광중 듀오 좋잖아. 8845님께서 듀오. 0732님께서 밥보다 듀오 제육이요. 일주일에 한번 회사 점심으로 제육이 나와서 먹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답과 오답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먼저 정답자 발표해 주시죠.
1: 네, 2512님 새싹님이 정답 맞추셨고요. 퇴근길엔 자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냅니다. 아, 중디 웃음소리에 하루 피곤이 날아갑니다. 듀오, 듀엣 두 개 정답을 완벽하게 맞추셨습니다.
0: 그러게요. 어떤 걸로 보내주셔도 정답 처리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두 개를 다 꼼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자이시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은 오후엔님. 어떤 답을 보내주셨냐면 오답 듀스 그리고 묻고 따블. 묻고 따블해서 저희가 쓰러졌습니다. 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셔서 오후에님께도 그리고 정답 보내주신 2512님께도 우리 편집장님이 발간하신 네. 책 밥보다 듀오 재즈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곡 짧게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은 색소폰과 피아노의 듀오 연주입니다. 알콘이라는 이름이 알콘이고요. 테너 색소폰 연주자고 피아니스트는 지미 롤스라는 연주자입니다. 베이스와 드럼, 다른 악기 없이 어떻게 보면 선율 악기, 관악기인 색소폰과 피아노만으로 연주했으니까 사운드가 빌 것 같지만 아주 묵직한 테너 색소폰이 여러 가지 빈 것을 완벽하게 메꿔주면서 연주가 되는데요. 아, Talking a Chance on Love라는 아주 경쾌한 재즈 스탠다드 넘버를 연주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우리 편집장이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저녁에도 7시 음자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0: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0: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천사를 만드셨을까요? 당신의 일을 굳이 천사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왜 천사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 사람을 돕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하늘에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고달프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건네주는 그분, 어쩌면 누군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곁에 있어주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천사 같은 누군가가 될 수 있겠지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네, 오늘 새 대천사 추기를 맞아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천사의 마음을 한번 깨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천사와 떠나는 오솔길 산책 시작해볼까요?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오늘 첫 곡으로 샤이니 부른 누군가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막 열심히 불러보네요. 영명 축일 맞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하느님께서 뭐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들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 정말 살아가는 힘이 나고 행복할 것 같죠. 예, 천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장 예, 18장인가요? 네. 아, 참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난 천사 얘기 궁금한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행동한 거 나에게 큰 천사 같은 도움이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천사 같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 뭐 이런 거.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를 좀 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짧게 막 올리셨는데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 수녀님 안녕하세요. 3일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저희 대부님 그리고 같이 해설했던 라파엘 형제님에게 큰 축하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오늘 차가 새로 나오게 돼서 아침에 성당 가서 축복 신청하고 잠시 성모상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축일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예, 축하해 주시니 그분들을 지금 듣고 계실까요? 뭐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근데 새 차가 나온다니 또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실까 싶은데요. 축복 또 신청하셨다니 네 그 차 정말 또 소중한 차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또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또 새롭게 생기는 거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 그 차와 함께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 되시기를 저는 항상 뒤에서 두 손 모읍니다. 그리고 하하대사님 네 오늘도 당지는 화창한 가을이네요. 하늘도 푸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익은 밤 떨어지는 소리가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밤 떨어지는 소리가 천사들 발소리 같다고요? 투둑투둑 툭툭 천사들이 그렇게 걸어

오시나요? 저도 좀 그 산에 밤 떨어지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는데 시간이 없네. 예, 많이 밤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사님 발소리라고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37님, 오늘 아침은 쌀쌀하게 시작되었는데 한낮의 햇살은 따사롭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가을로 나아가는 화요일이네요. 성당에 빛이 된 2027 WYD 스티커를 차량 뒤에 붙이고 다니니 교통준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듯해요. 저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천주교인들 전체가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조심조심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된 일이네요. 맞아요. 옛날에는 내 탓이요 뭐 이런 스티커 있었잖아요. 그 빨간 거로 된 거 거기다 붙이고 나면 정말로 운전을 조심조심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WYD 스티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 그 세계 청년 대회 그 차량에다가 이걸 붙였네, 천주교 신자구나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조심스럽게 안 할 수가 없죠. 좋은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69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정답 같은 얘기를 하실까요? 왜 천사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천국에서는 천사든 사람이든 모두 영적인 존재로 천국을 누리겠죠? 천사가 질서를 잡는데 하느님의 일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람도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과정이 필요한 법이니 천사가 모범이 돼서 이끌어주라는 규칙을 사이에 두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 모범이 되어야겠죠? 맞죠. 저는 오늘 아침에 미사 때 강론을 해주신 신부님 말씀이 천사는 인간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사다리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고개를 마음속으로 끄덕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느님의 뜻과 또 인간의 또 노력을 다 합해서 사다리처럼 주님께도 전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도 또 힘과 용기를 주면서 다독다독 해주고 그러면서 하느님께로 가도록 연결해 주는 사다리 참 크게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예, 069 하나님, 예,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도 또 새겨듣게 되네요. 예,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액션송 음반 중에서요. 뷰티풀 듣고 올게요.

네, 액션송 음반 중에서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예, 517 하나님, 네. 오늘 5시에 손님 두 분이 집에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요. 귀하신 분들하고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 청합니다. 어제 어깨가 아파서 일찍 잤더니 자정부터 5시까지 안 자고 활동했어요. 기도 요소길 평화 방송 들으니까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요. 와, 어느 소중한 분들이 오신데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될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귀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성령께 기도를 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중요한 걸 뭐 결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스스럼 없이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이면 특별히 뭐 그렇게 긴장할 것도 없는데요. 다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분도 뭐 내 마음과 같을 것이다. 그분들도 뭐 상견례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잘 모릅니다만 뭐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분들 만났을 때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네 이제 곧 5시가 되네요. 네, 마음 준비 뭐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마음을 잘 잡수시고 네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 기도를 하면서 예 잠깐이라도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성모송 한번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1935님 네 수녀님 기도 요청 드려요. 감기가 더 심해졌는데 제가 아픈 환자라 근육 질환이 두 개나 있어서 몸살이 단순 몸살이 안 되고 열감 안 그래도 패치에 진통제만 두 종류 먹는데 그걸로도 열이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천식성 기관지염이 있어서 숨이 또 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어요. 아, 참 저는 김상은이에요. 예, 성함을 뒤에다 쓰셨군요. 네, 김상은 형제님. 네, 뭐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뭐 독립 보행 혼자 걸을 수 없는 집 구조 때문에도 어렵고, 119 부르기도 어렵고, 그러나 먼저 우선은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겠다 생각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 나는 왜 이러지 나만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냥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주변에 분명히 누가 돕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119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왜 119 말고 또 뭐 있나요? 119는 불자동차 부르는 거 아닌가요? 111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도움을 청했으면 합니다. 이겨내기 힘든 상황을 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얹혀놓고 당신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예, 저도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예, 유스티나님, 네. 우리 아들들 정수호, 미카엘, 정시호, 라파엘 축일 축하해. 오늘 축일이군요. 중환자실에서 아픈 너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졌었는데, 기도가 닿아서 아기가 회복됐답니다. 그 이후 첫돌이 되던 때 아이들에게 세례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7살, 5살 우리 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두려움과 아픔을 견뎌내시고 그 아가들도 정말 회복을 했군요. 건강하게. 아유 주님께 얼마나 감사드린 일이겠어요. 첫돌이 되던 때 세례를 받게 하고 아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쯤 뭐 더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얼마나 기도를 하실까요? 유스티나님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또 아이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면역력이 또 많대요. 그래서 조금 아파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한 고비 두 고비 넘기셨을 테니까 아이들 자라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예, 행복하게 또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 두 라파엘 미카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호와 시호 이름도 참 멋진데요. 예, 티나님께서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요즘 피아노 연습에 바쁜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뭔가 좀 건강이 괜찮아지셨나 봅니다. 피아노 연습에 바쁘게 지내셨다니까 저는 축하드리고 기쁜데요. 예, 자주 요즘 조금 뜸하셨죠? 발걸음이.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예. 김미란 멜라니아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미카엘입니다. 아유, 미카엘 천사가, 네, 천국에서 덥석 안아 올리셨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네, 오늘은 또 기도 더 많이 하는 날이면 좋겠죠. 예, 살아생전에 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감사드렸으면 하네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제가 만난 천사라. 저는 올겨울 마음이 참 힘들 때 함께 공부해 준 반원들이 생각이 나요. 올바른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고 결국 다시 옳은 길을 찾아가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와, 사무엘 형제님. 정말 사무엘 형제님은 이 기도의 오솔길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간증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체험한 걸 이렇게 꼭 정말 꼭 맞는 말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은총이고 성령의 움직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겨울에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게 겪으셨잖아요. 그때 그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반원들 힘이 되어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천사들이구나라고 생각한 건 예, 주님께서 그걸 또 떠올리게 해주셨군요. 와,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고맙습니다. 네, 항상 주님 손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한얼 바오로 예, 바라기님 신청해 주신 음성기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명동성당 레지오 담당 문규현 바오로 신부님께서 10월 1일에 부정맥으로 입원하셔서 시술 받으신대요. 아마도 어머니 고 모니카님이 몇 달 전에 쓰러지시어 많이 힘드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부디 두 분에게 주님과 성모님께서 치유의 은총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님, 예, 올바라기라고 하셨는데 바오로의 바라기, 예, 형제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문기현 신부님은 전주교구 소속 신부님이셨죠? 네, 신부님께서 부정맥 시술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신부님 어머니 고 모니카님께서는 또 쓰러지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유 저도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는데요. 예, 다들 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참 애쓰셨던 신부님이신데요. 예, 걱정하는 마음 다들 크시죠. 뭐 근데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돌봐드리지 못하고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부정맥 시술을 하시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편찮으실 것 같아요. 네, 불편하시죠. 아, 아들로서 내가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나까지 아파서 하면서 좀 뭐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상황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기도로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도 얼마 꽤 몇 년 전 돌아가셨잖아요. 네, 형님도 신부님이셨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 두 분을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예. 네, 문기현 신부님과 고 모니카 어머니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치유와 평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느님, 부정맥으로 시술을 앞두고 계신 문규현 바오로 신부님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시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와 손길을 더해 주셔서 시술의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병환 중인 어머니 고 모니카님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두 분의 몸과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의탁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모님께서도 두 분을 따뜻하게 품어주시어 두 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신부님과 어머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치유의 은총으로 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기도 청해 주신 얼바오로 바라기 형제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성바오로 딸수의 합창단 노래입니다. 주여 내려오소서.

네, 조금 전에도 빵톡에 올려진 사연을 봤더니 어플리케이션 뭐 깔아서 뭐 들어오는 게좀 어려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고지를 좀 해드릴게요. 네, 손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예 단장됐잖아요.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뭐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 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 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까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구글 플레이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실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문기현 신부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제를 두 분이나 봉헌하신 어머니였었는데요. 어머님도 편찮으시니까, 또 신부님까지 편찮으시고,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리고 하하대사님, 천주님,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기현 바오로 신부님께 치유의 은총 주셔서 건강하게 사목하게 하소서. 아유, 어서 나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다 아시잖아요. 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바오로 신부님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억합니다. 또한 신부님께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오늘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주기를 맞아 저희 곁에서 저희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천사들을 기억합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저희와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천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힘들고 두려울 때 성 미카엘 대천사의 용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 가브리엘 대천사의 도움으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천사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저희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 곁을 지켜주는 천사들과 함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폴의 스텔라가 부른 엔젤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진 사연 볼게요. 원배님께서 언홍성지 윤석희 미카엘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언홍성지 윤석희 미카엘 신부님 뭐 오늘 축하 많이 받으셨겠죠. 또 이렇게 원배님이 또 축하해 주시니 배로 또 네 축하와 함께 은총도 또 주님께 주어지겠죠. 주님께서 네 크리스티나님 네 문바오로 신부님의 부정맥 시술이 잘 되길 두 손 모읍니다. 고모니카 어머니께서도 건강 회복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마음속으로부터 네 화살기도라도 많이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37님 모든 걸 살피시 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양들의 사목을 하시다 부정맥 시술을 하시는 문 신부님께 건강한 몸으로 다시 열심히 사목하게 해주시고 모니카 어머니의 평안도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하셨어요. 아, 꼭 필요한 말씀 다 하셨네요. 네, 주님께서는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님 오늘 저희 남편 미카엘 축일이에요. 요즘 뭔가 마음 힘들어하는 미카엘에게 힘과 용기 주세요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힘이 들 때 예, 천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리라 믿고요. 예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잘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오늘 대천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지?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기쁘다, 슬프다, 사랑한다, 속상하다 이런 감정부터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말이죠. 대천사들은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뜻에 응답하는 존재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너무 심각하지 않게 오늘 마음의 방향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혹시 하느님보다 내 걱정이 앞서 있는 건 아닌지, 사랑보다 내 기분이 앞서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마음이 참 바쁩니다. 아침부터 걱정도 하고 서운함에 침울해지고 누구 흉도 한번 보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 드릴 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멈춰 제 마음의 방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주님과 천사님들, 제가 당신만을 바라봐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대천사 축일 기억하면서 많은 분들이 축하 주고 받으셨겠죠.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천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임두빈이 부르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라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을 보시고 거짓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아보십니다. 나타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시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단순히 햇빛을 피하는 그늘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그늘에서 하느님을 향해 진실하게 기도하던 나타나엘의 순수한 마음과 열망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깊은 영혼의 자리를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나타나엘의 마음은 완전히 열리고 그분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새 대천사는 바로 이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능력이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과 누가 같으랴 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 하느님의 진리를 수호해 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름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타나엘에게 다가가듯 구원의 기쁜 소식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라파엘 대천사는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 라는 이름대로 삶의 여정에 지친 우리 영혼과 육신의 상처를 싸매주고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께 순수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동안 일상 대화에서는 주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단순한 기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에서 손해를 봤을 때 느끼는 고통이나 나만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불안에는 실제로 뇌의 통증과 관련된 영역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순간에는 뇌의 보상 체계가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 계좌를 확인하거나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투자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수익에 조급해지는 순간일수록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건 어쩌면 그게 내 돈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웨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웨이소 첫 곡으로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듣고 오셨습니다. 주식이라기 저도 주변에 참 많은 사회 친구들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항상 조금씩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주식이 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요. 뭐 숏도 있고 롱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버셔서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주식으로 돈을 잃었을 때 남들보다 더 큰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울의 어떤 아파트에는 거기에 들어가신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코인과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가 정상적인 노동에 따른 대가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가격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부들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돈이라는 어떤 흐름이 계속 마음이 빠지게 되고 또 내가 무언가를 벌면 사실 누군가는 잃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뭐 다른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신부로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계좌에 넣어놓는 거랑 그냥 투자형 주식에 넣어놓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또 그러는 한편 요즘에 예술 관련된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이 친구들과는 주식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물론 주식 역시 중요하고 우리 자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화를 모으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또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사실 어린 아이들부터 요즘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식은 안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또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조금 올랐나 싶어서 한번 보고 떨어지면 또 왜 떨어졌나 궁금해서 보고 그러다 다른 사람이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괜히 내 계좌까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숫자를 매번 확인한다고 해서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은 잠깐 내려놓고 내가 하던 일에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투자도 결국 오래 해야 하는 일이라면 오늘 하루의 등락에 너무 마음을 맡기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9월 29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8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유독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냐고 자꾸 떠보듯이 물어보시는데요.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같은 질문을 할 때면 저는 배고프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몇 분 뒤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당신이 듣고 싶은 말, 먹고 싶은 게 있으니 사달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하십니다. 며칠 전엔 산책을 다녀왔는데 나갔다 오면서 맛있는 것도 안 사오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참다 참다 어이가 없어서 필요하면 나가기 전에 부탁을 하시든 전화를 하시든 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더니 괜히 머쓱해 하시며 그냥 해본 소리를 꼭 그렇게 따지고 든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제 3자가 보면 흔한 엄마와 딸의 대화겠지만 제가 속상한 건 이런 모습을 다른 자식들에게는 안 보이시고 유독 저한테만 그러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착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뭔가 형제들 중에 저만 막대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안 그러면서 유독 나에게만 짜증을 내고 당연하게 여기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까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노래 구절들을 곱씹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짜장면 하나를 좋아한다고 말하기 어려웠을까? 형편이 어려워서 양보해야 했던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형편이 달라진 뒤에도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며 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나는 괜찮다고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러면서 가끔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었으면 하기도 하죠. 오늘 사연에서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죠. 어떤 마음으로 물으셨는지, 다만 사연자님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대로 대답했을 텐데요. 네, 나중에 왜 아무것도 안 사왔느냐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겁니다. 더 서운한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부분일 거예요. 왜 나에게만 쉽게 화를 내실까? 내가 챙겨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가? 그 마음이 쌓이면 작은 말에도 짜증이 나죠. 어머니에게 사연자님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잘 챙겨드려서 기대가 커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착하게 굴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해드린 것도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편해서 하신 말이어도 나는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 마음은 한번 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사왔느냐로 다투는 순간 말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하는 시간에요. 엄마가 나한테만 쉽게 화내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가끔 서운하다고 내 말을 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때 정말 뭐가 먹고 싶은 건지 그런 질문을 그 순간이 아니라 조금 지나고 나중에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전하고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들어보는 시간인 거죠. 직접 부탁하기가 어려운 건지 먼저 챙겨주기를 바라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편하게 말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안 사왔다고 화내면 우리도 속상하고요. 물론 부탁한다고 늘 들어드려야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는 해드리는 거고 어려울 때는 내 사정도 이야기해야겠죠. 어머니도 부탁할 수 있고 나도 어렵다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 오래 함께 살았어도 모르는 마음이 참 많더라고요. 왜 저러실까 혼자 생각하다 보면 서운했던 기억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미션인 어머니와 여유롭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을 전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콜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답고 또 슬기로워야 합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G.O.D의 어머님께.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3589님, 이제 4개월 된 아기가 드디어 엄마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마마마 엄마 하고 또렷하게 말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엄마 엄마 엄마 하는데 어쩜 그리 이뻐 보이던지요. 아기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기는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정말 참 힘든 일이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내 삶의 주인공이 나였는데 이제 나는 약간 주인공이라기보단 조연이 되는데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쁨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될 만큼 그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지금 있는 시간 이후에도 또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꼭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7890님, 신부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급격히 찌고 그래서 좀 우울합니다. 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나 하고 생각해보면 많이 먹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앞자리가 바뀌는 건 좀 충격이에요. 식단을 다시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엄마랑 이모들이 싸준 명절 음식이 냉장고에 한가득이라 어쩌죠? 네,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거는 뒷자리가 원래 숫자가 높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충격이 좀 더 큰 거죠. 우리가 또 이 명절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남아서 행복한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 음식이 떠오르네요. 전 남은 전을 끓여 먹는 경상도 지방의 음식이었나요?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또 이렇게 잘 먹고 또 우리가 운동 잘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음식을 줄여나가면 다시 원상복귀 될 테니까요. 행복한 기억 잘 가지시면서 우리가 다음 또 일상을 함께 또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2346님, 1990년대 감성에 요즘 빠져 있습니다. 대체 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감성이 그렇게 다른 걸까요? 제가 딱 1990년대생이라 그 시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전 가수분들 노래 하나씩 발굴하는 재미가 있네요. 이상호 가수의 노래들 중에서 이젠을 신청합니다. 아, 그 시기에 저도 막 엄청 잘 사는 그런 시간대는 아닌데 그런 게 있었어요. 무언가 지금은 서로 약속이 어긋나면 전화하고 문자하면 되는데 그 시기에는 약속이 어긋나면 뭐 어느 거기에 지점에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엇갈려서 그날 아예 못 보기도 하고 뭐랄까 참 편리함이 없는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삐삐도 그렇고요. 참 엇갈리는 것 어떻게 보면 옛날 영화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그렇게 즉각적으로 무언가 대응하지 않는 삶의 연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더 애틋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셨나요? 우리의 첫사랑은 지금 연락이 되고 있나요? 아마 요즘 시대의 첫사랑은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예전의 첫사랑은 그냥 아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애틋하고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참 그 시대의 어떤 애틋함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상우의 이젠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심규선 루시아의 꽃처럼 한 철만 사랑해줄 건가요? 듣고 올게요.

0409님, 이런저런 일로 형제들과 틀어져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큰 형님과 가족들이 화해를 한 명절이었습니다. 다시금 온 가족이 함께한 모습에 어머니께서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170님, 아직 한낮의 가을볕은 좀 따갑지만 높고 파란 하늘과 선선한 공기에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2273님,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의 F코드 앞에서 그만둬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계속 연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꾸준히 하면 안 되는 건 없나 봅니다. 늘 고맙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8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에겐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크게 받고 지금은 거의 무교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다니는 성당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본당 분위기는 어떤지, 미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등등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란 스스로 깨닫고 느껴서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성당에 같이 가보자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가 궁금해하는 것에만 성실히 답해주는 정도로 지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저와 같은 하느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잊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제 막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권했다가 도망가 버릴까봐 겁도 납니다.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친구 마음 가는 대로 두는 게 맞나 싶다가도 어쩌면 하느님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이길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밀 사연 들었습니다. 가톨릭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야 할지 마음 가는 대로 둬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원에서 미사를 준비하는데 에브리타임에 글도 올리고 포스터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는 제가 선뜻 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동기 한 명이 먼저 소식을 올려줬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붙이지 못한 포스터도 붙여주고요. 이런 뜻밖의 일에서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조심스러워하는데 누군가는 먼저 손을 보태주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천주교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신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항상 그렇진 않아요. 미사는 어떻게 하는지, 신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하는 뭐 그 정도 차원에서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럴 때 저도 어디까지 이야기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다 성당에 나오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먼저 질문을 계속 건네온다면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믿어보라고 한다기보다는 한번 와서 보라고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았던 교리서 제목도 떠오릅니다. 초대받은 당신,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들이죠. 사연자님은 친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지만 친구는 질문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아직 모르죠. 다만 직접 가보고 싶은지 물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궁금하면 나랑 한번 가볼래? 라고 질문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뭐 신앙을 내가 전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하는 거죠.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만 성당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왔다고 바로 교리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와서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존중해야겠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거나 내가 믿으니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까지 주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신앙도 함께 돌아볼 수 있겠죠. 나는 왜 성당에 다니고 있을까? 힘들 땐 어떻게 주님을 찾았을까? 신앙 안에서 어떤 기쁨을 얻었을까? 하면서 말이죠. 가끔 개신교 신자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되게 정말로 기쁘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건 어떤 것일까? 라고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미션은 친구가 다시 성당을 궁금해할 때 한번 함께 가보겠느냐고 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아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장혜진의 내게로.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적의 같이 걸을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건요, 감정적인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합니다. 존 카치오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외로움은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생리적 현상과 같다고 하는데요. 인류는 사회적 동물이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존했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요, 혼자 견디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전에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보는데 한 개그우먼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하니까 제 주위에 혼자 살지 않는 사람도 다 외롭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맞아. 너무 맞는 얘기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어도 마음이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또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또 외롭다면 어떻게 하면 외로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혼자 견디려고 하기보다 나 좀 외로운 것 같아. 이렇게 주위에 얘기를 하면 또 옆에서 사실 나도 이러면서 같이 외롭지 않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갖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외롭다는 이 생각 자체를 나만 왜 외롭지가 아니라 그냥 외로운 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조금 덜 외로우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음악 듣고 생활선가 듣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문자메시지 방송토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1053입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CPBC방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조금 화면이 달라졌죠. 네, 새로워진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송 토크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선곡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지난 에피소드들도 AOD로 들으실 수 있고 보는 라디오도 저는 하지 않지만 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앱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치원과 서민택이 함께한 예 예수 듣고요. 황소리의 In His Time 이어드립니다. 듣고 나서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로 이어갈게요.

나 이제 영원히 이 마음 다해 찬양하리. 조금은 거친 이 목소리 그마저도 허락해 주시니 또한 나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리. 그 기도하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상처가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이라는 이름이 버겁고 가정이라는 말이 무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갈등과 상처는 바깥으로 꺼내놓기 어려운 것이라 그 안에서 상처가 깊어지고 때론 곪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대화의 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듣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상처 입은 가정을 치유하시고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식탁에 앉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당신의 힘으로 치유된 가정이 성가정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성 가정을 위한 기도 띄워드렸습니다. 천상연이었고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상처가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네, 원천동 이스테파노님이 가족과 함께 다녀온 부모님 포함 조상분들 성묘를 다녀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주님께 감사기도도 드립니다. 좋기도 좋으시고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제가 이 곡을 안 띄워드렸네요. 예, 추석이랑 설에는 빠질 수 없는 곡인데 좋기도 좋으시고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3008님은 인호주사 주님께 감사하여라 신청합니다. 신청하여라 하셨어요. 네, 들려드려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너무너무 잘 보내셨나 봐요. 네, 요렇게 하여라 막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또 새천사 축일이기도 해서요. 축일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축하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네, 신청곡으로 두고 먼저 띄워드릴게요. 원천동 이스테파노님이 좋기도 좋으시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경소의 이 국악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연주 들으시고요. 이어서 인호주사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누 주사에 주님께 감사하여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너무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였죠. 박경수 성가 연주곡집 음반에서 좋기도 좋으시고 띄워드렸습니다. 추석 지났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오늘의 성인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대천사는 하느님의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며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등큰 일을 하는 천사들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세 천사만을 대천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22분이나 계십니다. 혹시 축일 맞은 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축하 가득 받으시면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 생각나는 대천사들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로 축일 축하해 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화살기도 한 번씩 지금 보내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될 겁니다. 3435님이 큰딸 안미정 미카엘라 축일 축하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피부병이 너무 심하니 버리라고 하셨는데도 15년을 같이 한 코코 하늘나라 보내고 괴로워하는 딸 우리 미카엘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아주 정이 많은 친구거든요.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강아지겠죠? 코코? 네, 강아지를 피부에 안 좋다고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조금 괴로워도 생명을 나는 함께 하겠다 생각하는 따뜻한 따님입니다. 미카엘라 축일 축하드려요. 9245님은 내일은 제가 사랑하는 두 남자 저희 신랑 정백진 라파엘 그리고 저희 아들 정진우 미카엘 축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희가 성가정이 될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천사들과 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천사들이니까 남편분과 아드님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5539님, 저희 아들 미카엘 라파엘이 40년 전에 유아 세례만 받고 천년 성체를 안 했어요. 어머머머. 성당에 가서 29일 축일 감사 미사 넣고 왔습니다. 언젠가는 성당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언젠가는 또 하느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천사들이잖아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정말 하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이두 천사를 불러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축일 축하드려요, 아드님들. 9362님, 우리 축일이에요. 함지율 라파엘 그리고 백석동 성당의 정영빈 가브리엘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저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곡꽃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꽃 준비하고 있고요. 축일 축하드립니다. 라파엘 그리고 가브리엘 신부님. 마르코 알콩달콩님은 큰아들 미카엘 그리고 둘째 라파엘 축일이에요. 두 아들 모두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할게요 보내주셨어요. 천사들과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가족 중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축일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문자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 소개 못해드렸어도요. 내일 소개해드릴 테니까 축일 문자메시지 사연과 신청곡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내주시면 또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하니까요.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53입니다. 우물정 1053 그리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려야겠죠? 바다가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고요. 이어서 에스뚜가 부릅니다. 꽃 띄워드릴게요.

네,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다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어서 에스뚜 꽃 띄워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타나엘을 멀리서 보자마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시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때로는 솔직하게 모든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그런 주님 더욱 뜨겁게 만나시길 바랄게요. 저는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30일 수요일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노수안 2 요셉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보소.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제로니모 사제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맞들이게 하소서니 저희도 하느님 말씀에서 생명의 샘을 찾고 구원의 양식을 얻어 더욱 풍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욥기 9장 1절에서 12절과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3: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았다.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0: 하시어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분, 땅을 바닥째 뒤흔드시어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해에게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는 분,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 큰 곰자리와 오리온자리, 묘성과 남녘의 별자리들을 만드시는 분, 측량할 수 없는 위협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 수 있겠나. 내가 의롭다 하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네.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 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라고는 믿지 않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1: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0: 주님, 저는 온종일 당신께 부르짖으며 당신 향해 저의 두 팔을 쳐드나이다. 죽은 이들의

무덤 속에서 누가 당신 자애를 멸망의 나라에서 당신 진실을 이야기하리까? 어둠 속에서

주님, 저는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주님, 어찌하여 제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나이까?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묵음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차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참 예수님
2: 참 예수님.

가을의 풍성함을 지나 서늘한 겨울 바람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 과거의 수많은 선택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현실적 요인을 생각하고 따져보는 데 익숙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지금 할 것인지, 나중으로 미룰 것인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하죠. 그러나 이렇게 선택의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에는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선택일수록 오히려 생각하며 시간을 미루기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사이의 응답 시기도 미루어서는 곤란하겠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단한 시도 주저해서는 안될더큰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결단할 수 없는 요구를 다음 기회에 수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미루어 둔 것이 결국 아니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머뭇거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편안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옳게 들립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한 뒤 주님을 따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느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가?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까지나 알수 없는 미래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밭을 가는 사람이 계속 뒤를 돌아보면 고랑은 곧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나아갑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일 해도 괜찮겠지. 다음 주일에는 더 열심히 미사에 참여해야지. 시간이 되면 교회 성사를 모아야지. 은퇴하면 하느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어야지.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께 아니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단지 나중에라는 두 글자 때문에 조금씩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원히 길을 잃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충실함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가장 먼저 모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에 앞장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평탄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이는 하느님과 함께 한 사랑의 궤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러 얻은 이 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마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마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손

0: 주소서.
1: 주님, 저희가 목된 제로니모를 본받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의 짐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군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제로니모의 주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 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거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소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귀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도 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1: 하늘에 계신

0: 주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세상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주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목도에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주 하느님, 당신 말씀을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목토의 새로운 이모를 기리며 성취를 받아 모시고 기뻐하오니 주님을 믿는 저희의 마음을 복도다 주시어 거룩한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신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0: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0: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0: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요즘 해외에서 화제가 된 콩수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녹두로 만든 죽을 SNS에 공개했을 때 죽은 호박죽이지 라든가 녹두로는 전을 만들어야지 와 같은 반응이 달리는 걸 일컫는 단어래요.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해온 것은 아닌지 그동안의 대화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콩스프가 취향이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그 말을 듣고 서로 존중하면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9월 30일 수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꽃동네 수도자 채미단의 난 내가 좋다 띄워드렸어요. 아, 이런 걸 콩수프 현상이라고 하는군요. 그 다른 사람이 콩수프를 좋아하든 말든 콩으로는 콩으로 수프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콩은 콩

그 뭐죠? 절편처럼 절편이나 꿀떡처럼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좋다고 하면 아 너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예, 조금 반성이 되기도 하고 난 그런 적이 없는지. 네, 콩스프 취향이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좀 경청하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우물정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샵1053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토크 통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늘바라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듣고요. 이형진과 신보현이 함께한 내 안에 머물러라 띄워드립니다.

0: 네,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이효진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효지 아네스입니다. 우리 아이의 친구로 인연이 되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성당에 다니며 같은 신앙 안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아 세례를 앞두고 이 가족 아이들의 대모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앙 여정을 잘 인도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이 아이들의 대모는 꼭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유빈 아네스, 다빈 베로니카로 세례명을 지어주고 세례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정말 예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대녀를 포함한 8명의 본당 어린이들이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도 기도로 함께하며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양손에 초를 들고 신부님과 입당하는 순간부터 뭉클했습니다. 독서대에 올라가 또박또박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참 대견했고요. 하지만 정말 울컥했던 장면은 아이가 처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그간 아이가 지나왔을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6개월 동안의 긴 교리 과정 동안 짜증 없이 성경을 쓰고 기도를 외우며 준비하던, 유독 성당에서 얼굴이 더 환해 보이던 귀한 아이가 경험했을 귀한 시간이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 마침내 최종 성체의 날에 도달한 것 같아 감격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데모일 뿐이었는데도요. 성체를 영하고 돌아들어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이유빈 아네스 참 좋겠다. 이제 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의 떨림은 오래전에 잊었고요. 그냥저냥 익숙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로 인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대녀의 최종 성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첫 영성체 선물로 뭐가 좋을까 고민했는데 웬걸 선물은 제가 받았네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걸 잊지 말라는 말 있죠? 저도 처음 주님을 받아 모시던 마음, 아니 처음보다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기꺼이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듬뿍 사랑받고 듬뿍 사랑하세요.

마음 깃는 두레박에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미사 음반에서 천년성체 축가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천년성체 받을 때 엄마들이 더 뭉클하고 막 울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작년에 천년성체를 해가지고, 물론, 교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힘들어서 드디어 끝났다는 후련함과 함께, 예. 아이가 또 이렇게 커가는구나. 이런 성체성사의 축복을 또 처음 받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3, 4학년 때 천년성체를 하면서. 그래서 되게, 우리 아이도 나처럼 신앙 안에서 클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세례 못 받은 아이들이 세례랑 천년성체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뭐, 신부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뭔가 제가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엄마다, 나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얘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네. 나 이제 진짜 나이가 먹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 성사의 은총이 큰 것이겠죠? 7773님이 사랑하는 남편 이재원 가브리엘 축일 축하드려요. 주님 사랑 안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예, 어제 또 축일이셨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767님은 이영수 가브리엘 축일이에요. 감사드리면서 냉담 중인 우리 아들 가브리엘 위해서 기도 부탁해요. 항상 평화방송 애청자예요. 순천에 김순식 안나입니다. 인자하신 어머니 부단장을 열심히 봉사하는 7학년 4반 화이팅!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아드님이 얼른 냉담 쉬지 않고, 쉬는 교우신데 쉬지 않고 다시 하느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일 축하드려요. 예, 특히 이렇게 또 대천사들 축일이라 어제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그죠?

대천사들 축일 하루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노코 아빠 승유님이 메리 추석이고요. 17이다 고백 신청해요 하셨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7이다 고백 듣고요. 7544님은 제이팸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이팸 노래로 새 노래라는 곡 골라봤거든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예로니모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찍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했습니다. 똑똑하셨네요. 로마 제국의 관리로 일하던 중 성 아타나시오 주교의 강론을 듣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마음을 품었어요. 이 성인은 뜻이 같은 친구들과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교황 성 다마소 1세의 비서로 일하던 중에 성경을 번역하라는 명을 받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 주해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남겼고요. 지금도 서방교회의 4대 교부로 존경받고 있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그레고리오, 성녀 소피아 등 9분이 계십니다. 축일인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님 은총 가득한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로니모 축일인 분들 또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화살기도 한번 받쳐드리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내일은 또 우리 10월 1일 아기 예수의 대례사 혹은 소아 대례사라고 불리는 성녀의 축일입니다. 생각나는 소아 대례사 자매님들 계시다면 문자메시지로 미리 축하해 주시고요. 또 10월 4일 큰 축일이죠. 성 프란치스코 축일이 있습니다. 주위에 프란치스코 세례명이신 분들 생각나시면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구곤이 부릅니다.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네, 바구고운의 목소리였죠.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조금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지만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기 어렵다 하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미련을 두고 있는 나의 쟁기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한번더귀 기울여 보시고요. 저는 갓등중창단이 부르는 봉헌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이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며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온 삶을 바쳤던 예로니모 성인의 삶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제자됨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서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본래의 목적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자신들이 바라는 세속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뜻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끝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기대를 따라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나라를 향해 직진하는 길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매이고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서도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하느님의 나라와 우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말씀이라는 쟁기를 잡은 채 앞만 보며 달렸던 성 예로니모처럼 우리도 믿음의 쟁기를 단단히 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우리 삶의 밭을 부지런히 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느님의 참된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지혜로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검색했는지, 또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까지 나도 모르는 새 기록으로 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남는 정보가 참 많아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참 열심히 챙기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나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라고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들, 내 일상으로 기록된 것들을 잘 살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룰라 비밀은 없어. 이 노래로 2026년 9월 30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 요즘 아닌가요? 뭐 그냥 단순히 소문자로만 뭐 몇 글자 이상 이게 아니라 막 소문자에 대문자에 특수문자에 숫자까지 꼭꼭꼭꼭 들어가야 되고 내 생일도 안 되고 너무 쉽거나 연속된 번호도 안 되고 뭐 지난 비밀번호와 비슷해도 안 되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비밀스럽게 기억하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서 어딘가에 적어놔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뭔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느낌인데 그래도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 내 정보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409님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도시의 정석 교수님, 금일 도시의 정석 교수님, 예로니모 교수님 축일 축하드리며 9월 마지막 날 아침에 인사해요. 7408님께서는 상품 한번 클릭하면 계속 따라다니는 세상 속에 살지만 매일 아침 행복하게 해주는 복디의 행여와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7408님은 이 문자 학원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아침 첫 문자를 저희 여는 말과 함께 녹여서 또 결국에는 아 행여와 최고 라고 붙여가지고 항상 복디와 우리 행여와 제작진들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내용이 감사해서 아마도 학원에 다니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7시 땡 하면은 오늘 여는 말 잘 듣고 여는 말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행여와 최고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아, 이 정도면 학원 다니시는 거 맞죠. 가브리엘라님, 어제 우리 집 축일 파티 했어요. 근데 막판에 아들 둘이 싸워서 속상한 마음으로 축일을 마무리했네요. 노래는 다 같이 불렀는데 딸내미가 제 사진만 찍었어요. 아우,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아니, 무슨 일로 싸우나요? 아, 이 다둥이라고 하죠. 여러 자녀가 있는 그 집은 무엇으로 싸우지? 저는 혼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혼자라서 외동이어서 형제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뭐 싸움을 어떻게 푸는지 뭐 이런 걸 좀 잘 몰라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웠을까? 우리 아드님 둘이 뭐 때문에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속상해하실까? 오늘은 또 눈 감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두 분 다 둘 다 기분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자 문자 보내주셔서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저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해보는 시간.

0: 이야기로 바꿔보는 북적북적. 또 공간 맛집이죠. 감정식당도 오픈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리얼투데이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국비드랩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공입니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북부에 5mm 정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 서울이 16.7도, 광주 18.3도, 대구 15.9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2도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한낮에도 20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전북 지역에 가을비가 내린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정말 가을이 성큼, 더 성큼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꽤나 쌀쌀해지겠네요. 요즘은 굳이 아침 뉴스나 라디오를 통하지 않고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날씨를 알려주는 AI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해진 만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애를 먹는 순간도 생겨나는데요. 우리 보기들도 처음 접했을 때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싶었던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들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새로 바꾸면 막 설레고 기분 좋고 막 애지중지 꾸미기도 했는데 요즘은 아, 이거 다 언제 옮기지? 아, 이거 기술들 언제 다 익히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보기들이 겪었던 디지털 적응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디지털 적응기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전소미 Fast Forward

여러분들이 겪었던 디지털 적응기 이야기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아 이거 다 언제 키지 싶을 때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디지털 기기 디지털 서비스 적응기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곡은요. 올데이 프로젝트 페이머스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광명역에는요, 수상한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노약자석과 디지털 길잡이석. 도대체 이 의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디지털 노약자석과 디지털 길잡이석. 스마트폰으로 기차표를 예매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또 그 방법을 알려줄 시민이 나란히 앉는 자리입니다. 열차를 검색하고 좌석을 고르고 예매하는 방법을 바로 옆에서 알려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몇 번의 터치가 누군가에게는 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을 받을 사람의 자리만이 아닌 도움을 줄 사람의 자리까지 함께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 자리. 이 광명역에 놓인 의자 두 개가 그렇게 서로의 옆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가 똑같이 빠르게 가는 세상이 아닌 조금 늦는 사람 옆에 잠깐이라도 함께 앉아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윤하 널 생각해 듣고 오셨습니다. 피처링은 이찬혁 군이 하셨고요. 광명역에 가면 두 자리가 있다. 디지털 노약자석, 디지털 길잡이석. 이 안내 현수막에 써있는 말이 되게 감동인데요. 디지털 기차표 예매를 배우고 싶은 분과 이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만나는 좌석입니다. 너무 따뜻한 만남, 너무 따뜻한 말 아닌가요? 사실 부모님들은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자식들이 혹시 바쁠까봐 알려달라고 못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처음 만난 기술 앞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쩔쩔매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그 기술에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키오스크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 새로운 앱, 기계. 이거 진짜 어렵다 싶은 낯설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겪은 새롭고 낯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복디부터 시작할까요? 복디는 이제 키오스크,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복디는 되게 샤이예요. 복디는 내향적이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대면해서 주문을 하면 막 내가 생각하는 것도 까먹고 막 뭐 그렇게 긴장할 일인가 싶지만 어찌됐든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키오스크를 되게 반갑게 여겼거든요. 근데 뭐 붐비는 식당이나 뭐 어딘가에 갔을 때 뒤로 줄이 한창 서 있는데 나도 이 키오스크 처음 만날 때 막 버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 이건 왜 안 되지? 왜 카드는 안 들어가지? 뭐 이거 뭐 입력하라는 거지? 라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줄이 한 줄, 두 줄 더 길어지고 뒤에서 이렇게 한숨 소리 들리면은 막 더 초조해지고 키오스크 더 어려워지잖아요. 젊은 저도 그러는데 우리 또 어떤 어르신분들, 우리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은 얼마나 쉽지 않을까, 얼마나 낯설까,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우스틱님, 키오스크 사용이요. 처음에는 아내와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무시하고 직접 카운터나 사람 부르고 또 아이들과 가면 아이들이 직접 주문을 해주니까 입으로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 도전해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한번 하니까 그 다음부턴 잘했어요. 그쵸, 키오스크가 생각보다 젊은이들도 헤맵니다. 5634님, 15년 만에 자동차를 바꾸어 놓고 너무 새로운 디지털 기기 적응이 안 돼 한 달간 새 차 공부하느라 진땀 뺐네요. 맞죠, 맞죠. 자동차, 차 바꾸면은 이거 어떤 기능 또 내가 이거 한두 푼 주고 샀어? 1,200원, 1,2천원 주고 샀어?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샀으니 이걸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정말로 날이 갈수록 차 기술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다 써보고 싶은데 이거 하나하나 배우기가 쉽지 않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맞아, 맞아. 옛날에는 그냥 뚝딱 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9723님, 인터넷 뱅킹 겨우 배웠는데 오류 나서 뭐 다시 설치하라는데 다시 설치해도 안 될 때요. 슬프다가 화가 납니다. 결국 딸한테 전화했는데 매번 그러는 게 미안해요.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뭐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막 뭐 윈도우에서 되는 게 뭐 애플 그 맥에서는 안 되고 막 이게 소프트웨어 사양마다 iOS마다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인터넷 뱅킹 특히. 그래서 골치 아팠던 경험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뭐 심지어 사회 초년생 때도 컴퓨터마다 뭐 뭘 깔으라고 해서 깔았는데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웠어. 특히 컴퓨터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술술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튜브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또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8465님, 디지털 사용을 어려워하는 회사 선배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심. 아쉽지 않죠. 아쉽지 않죠. 그쵸, 그쵸. 저희 엄마 아빠도 제대로 안 가르쳐봤는데 선배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 3530님,
디지털 선착순 쿠폰 오픈런에서 시간 맞춰 기다리다가 9시 되면 후다닥 쿠폰을 신청했는데 늘 선착순 마감. 폰 바꾸고 인터넷 바꾸려다 쿠폰 없이 구매했습니다. 선착순 쉽지 않죠. 티켓팅 이런 거. 마루님, 모친 살아계셨을 때 키오스크 특훈하러 다녔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보다 좋아하는 메뉴가 뭔지 몰라서 메뉴 고르는 게 어려웠어요. 나오면서 복습을 하자니까 짜증을 내셨는데 이제 본인이 할 수 있게 되니까 눈빛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꿀팁을 드렸습니다. 자, 엄마! 엄마는 이제 할 줄 아니까 그냥 다른 젊은 사람한테 부탁해. 일단 하는 방법은 알지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그게 제일 편해. 아, 현명하신데요. 아, 지혜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15년 만에 자동차 바꾸고 새로운 디지털 기기 적응하시는 중인 5634님 새 차 뽑으신 거 축하드리면서 선물까지 얹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시작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 송까지 모두 모두 남겨주세요. 노래는 세븐틴 같이 가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0925님, 아상쾌한 아침 기분 좋아요. 우리 천천히 걸어요. 하늘, 꽃구름, 낙엽 지는 거리. 나는 인생에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어들였나. 사색이 잠기며 음악으로 재충전합니다. 라고. 아침부터 우리 시인님이 와주셨네요. 하늘, 꽃구름, 낙엽 지는 거리.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겨나죠? 아니, 근데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 잘 챙겨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 복디의 다짐도 한번 외쳐볼까요? 복디 오늘 저녁 같이 달리기 하는 친구들이랑 10km 달리기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더니 피곤해서 10km 다 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이왕 하기로 한 거 즐겁게 재미나게 끝까지 달려보자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을 외쳐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만나보고요. 지니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자, 이 노래로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 럼블피쉬 으라차차.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646님, 검진을 하셨나 봐요.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나와서 10월부터 금주하려고요. 할 수 있다! 금주도 중요하지만 컨디션 관리, 피로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피곤하면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간수치 중요하죠. 또 간수치 높으면 또 피곤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5646님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10월부터 건강해집시다. 할 수 있다. 화이팅! 0037님 하루에 한 번 더 웃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짜 웃음을 지어도 가짜로 하하하하 이렇게 해도 뇌는 금세 속는데요. 행복하구나 하고요. 그러면은 또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럼 나는 또 행복해지는 거겠죠? 행복이 어렵지 않습니다. 0037님 오늘 하루에 한 번 더 웃기 다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9941님 오늘의 다짐은요. 지금 부산에서 대전에 WID 십자가 받으러 가요. 감사하고 고맙다고 전하고 곱게 가지고 올 겁니다. 너무 좋게 이제 십자가 받으면서 거기서 또 은총도 많이 받으시고 또 충만함도 많이 느끼시고 감사함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충만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573님 복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하루에 한 시간은 꼭 저만의 시간을 갖고자 해요. 먼저 동네 산책이라도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저 자신을 자주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중요해. 맞아요. 이게 바쁘다 현대사회여서 계속 뭔가 일하고 뭐 하느라고 하루에 한 시간 내는 거 진짜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못하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갖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게 되게 일상을 살다 보면 까먹기 마련인데 멋이 중헌디 내가 가장 중요하지.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지 누구한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랑을 채우는 시간, 나만의 시간 갖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네 산책 너무 좋겠다.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1573님이 계신 곳에서는 비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신을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잘하고 있다. 잘해보자. 라고 얼르고 달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573님 꼭 이뤄지시길 파이팅! 4535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됩시다. 국카스텐의 킥아웃 신청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국카스텐 킥아웃.

깜짝 놀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렇게 텐션이 필요한 아침인가요, 우리? 아, 그쵸, 필요하죠. 쿠카스텐 킥 아웃 듣고 오셨는데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 텐션 올려보려고, 힘내보자고, 텐션 올려보려고 이 노래 신청해주신 분, 선곡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짐 볼게요. 5097님께서 이 멋진 가을날에는 나 자신을 위해 기차 여행을 떠나볼 생각이에요. 남편이랑 함께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라고 하셨는데 얼른 다녀오세요. 가을 날씨 너무 좋고 가을 풍경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디에게 닿은 외침, 오늘의 진이는요? 부산에서 대전에 WID 십자가 받으러 간다는 9941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903님께서 저는 카드를 직접 넣지 않는 그런 페이를 안 쓰는데요. 아, 그 휴대전화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그 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페이 안 쓰는데 요즘 기계 카드 넣는 곳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하하하하. 이라고 2903님이 문자 하셨고, 이어서 윤딴딴의 잘 살고 있지롱 노래 귀엽다. 잘 살고 있지롱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10: 파울!
11: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9: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2: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9: 가톨릭 평화방송.
1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876님, 오늘 축일 맞으신 동대문 성당 이재학 예로니모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신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부님, 언제나 예사모가 신부님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더욱 주님 은총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예로니모라는 세례명 쓰고 계신 분들 오늘 축일 축하드립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국제구조위원회, 리얼투데이,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비드랩 제공이고요. 광고 듣고 이어서 동방신기 허그 1573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1336 1336 1336 1336.
9: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보짝 폭짝.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있다든가 기차역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작별을 하는 순간 우리 남성분들, 형제님들은 기차 이렇게 출발하면 어느 정도 뛰어보셨는지 100m 어느 정도 뛰어서 기차를 쫓아가 보셨는지 여자친구한테 손 흔들며 얼마나 뛰어가 보셨는지 아, 또 이것도 있겠다. 이병열차의 추억 이병열차에 대한 추억 갖고 계신 보기들도 계시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 보기들이 간직한 기차의 추억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뭐 옛날에는 기차에서 뭐 계란도 팔고 사이다도 팔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런 추억도 좋고요. 기차 타고 어디 갔던 경험이나 기차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 추억들 함께 나눠봅시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듣고 올게요.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듣고 왔습니다. 복작복작 우리 보기들이 간직한 기차의 추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반가우셨나 봐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7703님

대전역에서 정차 시간 동안 내려서 우동 먹고 또 타고 가요. 저 이런 거 1박 2일에서 본적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그 1박 2일에서 강호동 씨랑 막 이승기 씨가 갑자기 내려서 막 후다닥닥 그 뜨거운 우동을 입에 그냥 쏟아붓고 다시 타잖아요. 막 아니면 기차 놓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저런 일단 저런 뭔가 게임 같이 하는 것도 스릴 있고 재밌는 것 같은데 저 우동 진짜 맛있겠다. 기차 가다 말고 먹는 그 우동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그런 데서는 이제 오랫동안 육수를 계속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여가지고 육수가 더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웠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차 시간 동안 내려서 우동 가능할까? 체하는 거 아니야?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뜨거운 우동을 다 입에 넣지? 3368님.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양수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있는 학교를 형과 함께 통학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기차 타고 통학을 하셨다고요? 와, 대단하다. 양수역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양수역에서 청량리. 학교를 버스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기차 타고 다니셨다고. 엄청난데요? 자, 7408님. 옛날 서울 왕십리역에서 출발하는 이병 열차가 덜컹하면서 출발할 때 창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던 그님은 지금쯤 저와 같이 늙어가겠죠? 이거 애매한데. 그님은 지금쯤 저와 같이 늙어가겠죠? 추측성 발언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건가? 뭔가, 뭐지? 애매한데? 아, 근데 왕십리역에서 이병 열차가 출발했나요? 막 서울역, 수서역 이런 게 아니라 왕십리역이요. 막뭐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 수서역 정도 같은 그런 데서는 열차가 막올것 같은데 왕십리역에서도 열차가 있었구나. 지하철이 아니라. 9867님, 기차가 우리 열차 대전역에서 쉬어갑니다. 너왜 이거 잘하는 것 같지? 저 이거 잘하는 것 같죠? 우리 열차 대전역에서 쉬어갑니다. 하면 후딱 내려서 대전역에 파는 가락국수 한 그릇 후루룩 먹고 했는데. 이제 그런 감성은 없는. 아, 그립다. 늦더라도 따뜻한 감성이 있었던 그때. 왜 이거 잘하는 것 같죠? 우리 열차 대전역에서 쉬어갑니다. 기장님께서, 이 열차 장님께서 이런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저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이런 거 잘하, 뭔가 머릿속에 있어. 8911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기 싫어서 지금 간이역이 된 저희 동네 기차 타고, 오! 해운대로 바람 쐬러 간 적이 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담임선생님께서 다음에 바람 쐬러 가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자가용으로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자하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람 쐬러 해운대에 혼자 훌쩍 떠나신 것도 놀라운데 담임선생님께서 같이 가자, 나랑 자가용으로 같이 드라이브로 가자 라고 얘기해 주신 이 담임선생님도 대단하네요. 오, 낭만이다, 낭만. 뭔가 청춘 드라마에 나올 것 같잖아? 7790님, 중학교 때 외삼촌들이 사는 삼랑진 역에 내려야 하는데, 졸다가 역 통과해서 경전선, 다음 역, 낙동역, 간이역에 내리셨나 봐요. 삼랑진에서 가까워서 너무 좋았어요. 낙동 간이역 생각납니다. 다들 낭만이 있으시군요. 복디 뭐 했나? 복디 빨리 가을에 기차 여행 떠나야겠네. 5156님, 예전에 대학생 때 강릉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탔는데 여름이어서 냉방이 너무 세서 추웠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간게 생각이 나요. 소아대리사님, 지리산 종주를 위해 용산역에서 무궁화호 타고 구례구역까지 입속으로 무궁화호를 타고 간 추억이 있습니다. 여느라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또 막차여서 졸립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리산이 너무 매력적이라 두번 정도 종주했네요. 추억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지리산을 두 번이나 종주하시고 저는 우리 동네 아차산도 힘든데. 1174님, 예전 경춘선 국철 마지막 운행하는 날 아이들 데리고 마석에서 춘천으로, 춘천에서 마석으로 다녀왔던 기억이 있네요. 마지막이라고 승객이 어찌나 많던지 통로에 아이들 데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기억도. 다들 이렇게 몽글몽글 기차 여행 추억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기차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봄 소풍이 생각나요. 주말이면.

동해선 타고 해운대로 갔던 엄마와의 소풍. 이제는 아이들과 가네요. 6924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돌아올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마마무 데칼코마니.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누군가 그 맛을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서원 교수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1: 네.
0: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제철 음식 또 제철에 해야 하는 거 이런 루틴 같은 연례 행사를 많이 이벤트를 여시는 편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하루하루가 이제 계절이 흘러감을 만끽하시는 편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번 가을에는 뭐 어떤 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1: 저는 그 부산에 있는 이든 아빠랑
0: 이든 아빠?
1: 네.
0: 이든이나
1: 에덴을 줄여서 이든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0: 네네.
1: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갔더니 부산에서는요.
0: 네.
1: 1,000명의 아빠들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세상에.
1: 너무 아름답죠.
0: 네네.
1: 그중에 한 분이 이든 아빠였어요.
0: 네.
1: 제가 처음 좋은 아빠들이 되려고 하는 모임에 한 50분의 아빠들이 왔는데 그중에 이든 아빠를 보자마자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회사에 평일은 못 가니까
0: 네.
1: 주말에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귀엽누.
0: 멋쟁이네요.
1: 멋쟁이네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소품 중에 수박이 있었거든요.
0: 네.
1: 수박 방석 앞뒤가 빨갛게 되어 있는.
0: 네요.
1: 그래서 이든이는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 수박을 소품을 선물로 주고 왔어요.
0: 우와.
1: 그러면서 우리 형동생으로 지내자.
0: 우와.
1: 그러는데 애도 크고 저희 애도 크잖아요.
0: 네.
1: 저희 애도 이제 다음 주에 군대를 가는데
0: 헉.
1: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서로 이제 아빠로서 우정을 주고받기 시작해서 가을이 깊어가는데 우리의 형제로서의 우정도 깊어가고 있죠.
0: 우와.
1: 이든 아빠 안녕.
0: 깊어가는 가을에 또 새로운 벗을 하나
1: 네.
0: 만드셨군요.
1: 그 나비 효과일까요? 어제 부산의 다른 곳에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와서 아빠들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손수건 준비할게요.
0: 우와.
1: 그렇게 해서 또 11월 달에 가게 됐습니다.
0: 너무 이런 새로운 인연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또 잘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수님도 너무 멋지고
1: 감사합니다.
0: 그분들도 얼마나 신이 나실까요?
1: 그러게요. 역시 선배 아빠를 만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니까 서로 찡하더라고요.
0: 그러면 한 주 동안 그렇게 벗을 사귀느라 바쁘셨겠네요.
1: 또 슬퍼하느라고 바빴어요. 왜 우리 복디의 책은 온라인을 오픈해서 1위를 찍지 못할까? 아이고 국민이 봐야 되는데 왜 이 등수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니 마케팅 한 5천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라도 한 5만 원 보태?
0: 뭐
1: 그렇게 슬펐고 또 기쁘게
0: 네.
1: 지난주에 주신 이 보물주머니 필통과 필기구
0: 네.
1: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0: 너무 다행입니다.
1: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디자인
0: 정말요?
1: 예쁘다고. 손으로 만져도 좋고. 그래서 오늘 선물로 노트도 가져오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감사해요. 아, 출판사를 만드셨다고요?
1: 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출판사라서 그냥
0: 네.
1: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아, 역시 교수님은 스케일이 달라요.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봤어요.
1: 네, 뭐 끄덕끄덕.
0: 좋습니다. 이제 공감 미슐랭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감정을 요리하는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BBC 빵 방송 토크로도 남기실 수 있고요. 특히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글 기능이 있어요. 익명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봅니다.

0: 제 고민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제 탓부터 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싶고, 친구가 평소보다 말이 없으면 내가 서운하게 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나면 상대가 먼저 잘못했더라도 결국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제가 먼저 돌아보는 성격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 안에서 제가 잘못한 이유부터 찾고 있네요. 남 탓을 하느니 내 탓을 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제 탓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골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 먼저 내 탓이다. 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건 다 이 기도문 때문 아닌가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라고 먼저 돌아보는.
1: 네.
0: 이런 분의

0: 사연자가 이제 사연을 보내셨어요.
1: 그 운동이 지금 한때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0: 네타시오, 네타시오.
1: 예, 예. 뭐 뒤에 차 뒤에도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차 뒤에 네타시오 이렇게 써놓았는데 말이죠.
0: 네.
1: 네타또 있소라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0: 네타또 있지만.
1: 네타또 있지만 하는 게 정신이 건강한데 모든 걸 내가 뒤집어서서 네타시오, 네타시오 그러니까 그게 오래 생명력을 가지지 못했다.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탓이요라고 해야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탓도 있다라는 게 더 정신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심리 기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0: 복디의 생각으로는 네. 일단 내 탓이요라고 외치면 네. 상대방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나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1: 역시
0: 같거든요.
1: 역시 아름다운 분이군요. 아름다운의 뜻은 네. 아는 사람다운. 한번 아팠잖아요. 세 번이나 죽음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아픈 사람다운, 아는 사람다운이 아름다운의 어원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은 석보상절에 나다운이라는 뜻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0: 나다운.
1: 네. 그러니까 한번 아픈 적이 있고 또 이런 어원도 있죠. 아는 사람다운.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서 네. 아파봐서 네. 내가 뭔가를 알게 됐고 그래서 나답게 살기로 하고 복대님이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당신은 아름다운 당신 우훗
0: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1: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먼저 상담실을 찾는 것을 좀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그의 일생을 알아야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분의 사연의 이면에 있는 것은 어릴 때 부모님이 불화했거나 혹은 부모님이 칭찬을 굉장히 박하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커요.
0: 결핍이거나 아니면 환경이 불안했거나.
1: 네네. 뭐 둘 다 환경이 불안한 거죠.
0: 네.
1: 부모님이 불안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0: 네.
1: 그러면 아이는 왜 저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 때문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집에 이렇게 싸우는 게 나만 없어지면 될까? 나 때문에 싸우는 걸까? 분명히 애를 저 따위로 뭐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0: 그쵸.
1: 애 양육에 대한 게 부부싸움의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인가? 나만 없어지면 되나? 하면서 자기 귀인 성향 자기한테 귀인 자기한테 원인을 돌리는 귀인 성향이 부부 불화로부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칭찬을 못 받으면 그래 난 별로야. 난 별로야. 내가 얼마나 별로면 칭찬을 안 해주겠어.
0: 네.
1: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귀인 성향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나는 별로다라고 결론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별로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너무한 거야 하고 상담실을 찾아서 어렸을 때 between the lines
0: 네.
1: 이 행간에 있는 심리적 걸림을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빠밤입니다.
0: 네.
1: 그럼 첫 번째 빠밤이 있다는 말은 두 번째 빠밤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예전에 뭐 방구대장 뿡뿡이 그다음에 뽀로로
0: 네.
1: 또 이런 명작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기차
0: 네.
1: 뭐 무슨 기차?
0: 토마스
1: 네. 토마스와 친구들 기차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보면 EBS에 꼭 나오는 캐릭터 셋이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 셋을 가슴에 지금부터 간직하시면 좋겠다. 첫 번째 빠밤은 돈도 들고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지만 두 번째는 하나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고 에너지도 안 들고 제 말만 따라하면 돼요.
0: 네.
1: 복디부터 한번 따라해 보도록 네. 할게요. 가슴에 손을 딱 얹으면서 나 잘난 해보세요.
0: 나 잘난.
1: 그다음에 저를 가르치면서 너 잘난.
0: 너 잘난.
1: 다 잘난.
0: 다 잘난.
1: 그거예요.
0: 나도 잘났고
1: 네.
0: 너도 잘났고
1: 우리 다 잘났다.
0: 잘났어.
1: 네. 그러면 누구한테도 손해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나 못난 너 잘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0: 그쵸.
1: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라. 그리고 내가 내 탓으로 뭔가 잘못해서 그래 나 못났어로 결론이 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나 잘난 내가 어때서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섯 글자. 내가 어때서.
1: 내가 어때서.
0: 나 잘난. 우리 머리가 묘하다요.
1: 묘하다요?
0: 네. 내가 잘났다 그러면 잘난 이유를 머리가 찾기 시작해요.
1: 아오.
0: 내 탓이다 그러면 내 탓을 찾기 시작해요. 오. 내가 못났어 그러면 못난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게 우리 머리예요.
1: 맞는 것 같아요.
0: 맞죠.
1: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도 저 사람 탓이야. 내 네. 환경 탓이야 라고 하면 계속 거기에 파고들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네네네. 달고 막 나오잖아요.
0: 무엇인가 말하고 규정하고 선언하면 머리는 거기에 맞는 이유를 찾는다.
1: 맞네요.
0: 그래서 똑똑한 줄 아는 멍청이가 우리 머리다. 그걸 이용한 게 명상이잖아요.
1: 네네.
0: 눈을 감으세요.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런 머리는 진짜로 상상하고 막 입가로 웃는다.
1: 네.
0: 왜냐하면 파도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눈을 뜨세요. 지금 무엇이 느껴지는 바다의 평온이 느껴져. 그러니까 그 뇌에게
1: 네.
0: 단순하고 심플한 우리 뇌에게 좋은 오더를 내리라는 거죠. 정말 못났어라는 오더를 내리면 못났다는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를 찾아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잘났어라고 하면 잘난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 찾아내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나 잘난이 먼저라니까요.
1: 네.
0: 그다음에 너 잘난. 그러면 관찰하게 되지 않겠어요?
1: 네.
0: 오늘 복디님은 모자색이랑
1: 네.
0: 옷색이랑 이어폰색이랑 정말 잘 맞는데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가을에 오히려 푸른색이 네. 짙어가는 가을을 더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노잘란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복디는 무조건 잘났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복디의 잘난 점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스레 PD
1: 네.
0: 원피스 입었는데 요정 같았어요.
1: 너무 예쁘죠.
0: 너무 예쁘죠.
1: 오늘 화려한
0: 이야, 이렇게 이뻐도 됩니까? PD의 본분을 망한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아깝다니까요.
0: 출연자의 지금. 눈을 앗아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까지 찍었단 말이죠.
1: 아 그러니까요.
0: 부끄러워서 지금 머리를 가리고 있네요.
1: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0: 네. 제가 그래서 보자 말자 너 잘난이라는데 더 잘난.
1: 더 잘난.
0: 더 잘난 PD님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관찰의 결과로 우리는 나 잘났고 너 잘난 걸 알게 되면 다 잘났네. 그러면 비난할 사람이 없어지네.
1: 그쵸.
0: 강력한 두 번째 빠밤.
1: 빠밤.
0: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빠밤은 이런 거예요.
1: 네.
0: 뭐냐 하면 상대가 너무 크고 내가 지금 너무 작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키우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게 세 번째죠.
1: 나를 키우면 된다.
0: 네, 세상이 너무 크고 남이 너무 크면
1: 네.
0: 나는 항상 작잖아요.
1: 그렇죠.
0: 네, 제 하수 갈 때 그 동생이 바닷가에 가면
1: 네.
0: 형은 무슨 생각을 해? 파도를 보면?
1: 네.
0: 복디님은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1: 오빠 들어가고 싶다. 파도를 타고 싶다.
0: 갑자기 이 저 단순하고 멍청한 머리 복디와 함께 파도를 타는 복디를 보면서 저도 그 곁에서 얼지장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늘 생각밖에 안 해요. 복디는 머릿속에 그런 거 묻으시면 안 돼요.
0: 그래서 뭐 인별그램 같은 데 보면 춤추는 거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 그 하숙집 그 동생은
1: 네.
0: 뭐라 그러냐면 형 나는 바다에 가면 바다가 크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작다는 생각이 든다.
1: 오.
0: 아, 그 말이 정말 핵이었어요. 핵. 정말 알갱이. 알맹이였어요. 그래서 아 바다에 가면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파도 타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작은지 큰지도 모르고
1: 노는
0: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뭐 뽀롱이 있잖아요. 뽀롱이 옆에.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상과 남들이 커서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작아서 생기는 거다. 나를 키워야 되겠다. 교수님, 빠밤 교수님 어떻게 키워요? 가르쳐줬잖아. 빠밤 2에서 뭐라고. 내가 어때서.
1: 내가 어때서.
0: 나 잘난, 너 잘난,
1: 우리
0: 다 잘난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뭐 복디님 머리 뒤로 이렇게 넘기시잖아요. 넘기시면서 저 잘났어요 교수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꼭 작다고 느껴야 되나.
1: 생각이 없는 게 어때서.
0: 그렇죠.
1: 안 그래도 생각이 많은데.
0: 아니 어떤 그 큰 대기업에
1: 네.
0: 부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임원들을 모아놓으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으시대요. 에?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는 뽀로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1: 노는 거 제일
0: 친구들
1: 좋아.
0: 모여라. 네. 근데 노는 걸 제일 좋아하지도 않고 일하는 것만 제일 좋아하면 나이 들어서 비참해진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바닷가 가면 뭐 크니 장리 생각하지 말고 뛰어들어.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스레 PD 모여라. 같이 강릉 바닷가 가자. 같이 들어가자.
1: 뛰어들자. 아, 근데 교수님 저는 지금 살짝 생각을 한 게 네. 이분이 네. 약간 회피 성향이 있는 건 아닐까. 왜냐면 사실은 저도 가끔 이럴 네.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이 관계가 불편해지면 차라리 내 탓을 하고 그냥 내가 지고 들어가면 네. 이게 빨리 풀릴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게으른 네, 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0: 아 가끔요. 그 손자 병법을 생각해요. 손자 병법에 보면. 최고의 병법은 36개 줄행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과부적 네. 도저히 저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미련하게 싸우지 말고 얼른 회피해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병법일 수가 있는데 모든 전쟁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1: 안 되죠. 그러면 그쵸? 이길 수가 없죠.
0: 그렇죠. 그래서 손자가 또 한 말이 네. 그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긴 뒤에 싸우는 거다. 심오한 뜻이 있죠. 네. 이건 바닷가에 가서 생각해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긴 뒤에 싸운다는 건 뭐냐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릴 때 걸린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게 나를 느끼는 건지 사실은 내가 잘났는데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과부적을 만나면 어떻게?
1: 그쵸,
0: 난 그쵸. 빨리 도망갈 거야.
1: 줄행랑을
0: 놓는 게 회피가 다 나쁜 건 아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건데 늘 그것만 한다는 게 문제다. 같은 음식도 먹으면 질리잖아요.
1: 그쵸.
0: 편식하지 맙시다.
1: 그러지 맙시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선물을 나눠드릴 감정 퀴즈를 우리 교수님께서 내주시죠.
0: 문제 나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거나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 1번
0: 가스레인지
1: 2번
0: 가스라이팅
1: 3번
0: 가스버너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임영웅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올게요.

0: 회사 동기가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자주 바꿉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특히 저와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날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직접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라서 뭐라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기에는 기분이 묘하게 나빠요.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글의 문장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고요. 대놓고 물어보자니 혹시 이거 내 얘기야? 라고 묻는 순간 정말 나를 두고 쓴 글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계속 신경 쓰면서 지내기도 힘들고요. 직접 말하지 않고 SNS를 통해 돌려서 이야기하는 동기에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가 나를 지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자입니다. 네. 그때마다 내 마음이 들쑥날쑥해요. 음흠. 상태 메시지를 바꿀 때마다요.
1: 네. 암 진단을 받으면 네. 이게 걱정거리일까요?
0: 걱정거리 뭐 걱정해서 뭐 하나 뭐 걱정한다고 없어지는
1: 아예 신경도 안 쓰이는 일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므로 이런 일이 신경 쓰인다는 것은 네. 지금 내가 행복한 상태다.
0: 그렇죠. 더 큰 문제가
1: 네,
0: 있다는 거죠.
1: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쇼펜하우어 얘기예요. 장 걱정을 하는 사람은 큰 걱정이 없음에 감사해야 한다. 큰 걱정이 있다면 이런 자잘한 걱정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떠오르지도 않는다.
0: 그렇죠.
1: 한없이 작은 거죠.
0: 네.
1: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빠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대감이 뭐 금덩어리를 잃은 거예요.
0: 네.
1: 근데 돌쇠를 보니까 하인 돌쇠를 보니까 저놈이 도둑놈 같아. 그래서 볼수록 도둑놈이야.
0: 저놈이 쎄.
1: 근데 나흘 만에 진짜 도둑이 잡히고 금덩어리를 찾은 거예요.
0: 네.
1: 그때부터 돌쇠를 보니까 훔칠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색안경을 쓰면 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도둑으로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바꾼다라고 색안경을 쓰면
0: 네.
1: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게 해명되면
0: 네.
1: 어떤 것도 나에 관한 일이 아닌 거죠. It's not my business. 이게 빠밤이에요. 그가 바꾸든 말든 전봇대로 이빨을 쓰시던 옛날에 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

0: 마음이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1: 아.
0: 그럼 너도 바꾸든지.
1: 그러니까 그 아, 그것도 그렇고 뭐 그분이 그 사람이 뭔가 따지기는 애매하고.
0: 아 그럼요.
1: 소갈이 하고 있는 건데.
0: 이거는 들 쓰실수록 불이 더 커져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1: 그쵸.
0: 그 사람은 다 빠져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행복한 상황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빠밤이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때 필요한 게 둔한 것. 이 부분이 섬세한 거거든요. 예민한 거거든요.
1: 그쵸, 그쵸.
0: 둔한 것. 둔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대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범하게 마음을 가꾸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마음으로 대하셔라. 그 말씀을 빠밤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 빠밤.
0: 빠밤.
1: 자, 여러분은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감정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0: 네, 정답은 2번 가스라이팅입니다.
1: 네,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동, 가스라이팅. 정답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작별의 인사. 오늘 하루 작별의 인사. 작별의 인사.
0: 네, 여러분 언제든지 바닷가 가면 수영 치면서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네.
1: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퇴근 언제 하시나요, 오늘?
0: 퇴근 없죠, 저는.
1: 아, 그렇죠. 다시 출근이시죠? 그렇죠. 저는 그럼 교수님 두고 퇴근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합이 내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